도드리 돌짱 사면 도드리를 연주하는 별곡 아명으로 정상지곡 들으셨는데요. 박인기의 피리 양연섭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도서관에서 빌린 책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책 이야기라기보단 그 책갈피에 꽂혀있던 어떤 메모 이야기였죠. 누군가가 자신이 읽은 책의 제목을 쓰고 거기에 독후감을 간략하게 적어놓은 메모였는데요. 읽어보니까 독서 구력이 대단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인구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독후감을 썼고요. 거기에다가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이 특별해서 무척 신선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 사건, 책 속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해석하고 똑같이 이해한다면 그처럼 재미없는 세상은 없겠죠. 남들과 다른 생각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더욱 흥미로운 곳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산회상을 늘 동일한 방식으로 연주하지 않고 색다른 방법으로 연주하는 음악, 별곡 들으면서 산책길 시작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작곡가 유민희의 삶과 음악 이야기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언약이입니다. 언약, 요즘엔 언약이란 말보다는 그저 약속이란 말을 주로 쓰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언약은 말로 약속하는 것 혹은 그런 약속을 의미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언약이나 약속이나 모두 한자어인데 요즘에는 왜 언약이란 말 대신 약속이란 말을 주로 쓰고 있는지 궁금해지곤 합니다. 오늘 들으실 곡에 나오는 언약, 아마도 뜰에 매화가 필 때쯤 혹은 늦어도 그때쯤엔 돌아올 거다 하고 서로 언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뜰의 매화도 다 지게 생겼는데 약속한 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때마침 까치가 우니까 그래도 좀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쳐볼까 하는 그런 내용을 노래합니다. 언약이 늦어가니 정매화도 다 지거다. 아침에 우든 까치 유신타 하려면은 그러나 경중아미를 다스려 볼까 하노라.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언약이 듣겠습니다. 김오라의 노래입니다.

언약이 늦어가니 정매화도 다 지거다. 아침에 우둔같이 유신타하랴마는 그러나 경중함이를 다스려볼까 하노라.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언약이 들으셨는데요. 지난날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셨던 분이죠. 김월아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관악영산회상 중에 골랐습니다.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까지 이어 연주하는 곡 아명으로 평안함이 두루 미친다 하는 뜻의 함령지곡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관악 영산 회상 중에 몇 곡을 이어 연주하는 음악 아명으로 함령지곡 들으셨는데요.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까지 들어보셨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은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산도입니다. 이 노래처럼 우리 삶도 펼쳐지면 좋겠네요.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라도 절로절로, 산 절로절로, 수 절로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절로, 우리도 절로절로 자란 몸이니 늙기도 절로절로 늙으리라.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산도를 김나리의 노래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절로절로 풀려나가는 노래.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산도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역유산 가곡 이수자 김나리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예인 유민희.

작곡가 유민희. 그는 2025년에 국립민속국악원의 기획공연으로 무대에 오른 오라토리오 춘향을 작곡하여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판소리 춘향가의 음악을 오라토리오의 형식을 빌어서 솔로와 합창, 국악 관현악이 함께 연주하도록 하는 작품을 만든 것이다. 오라토리오를 연주하는 방식대로 합창과 관현악단은 내내 그 자리를 지키고 솔리스트만 등 퇴장하도록 했고 합창단은 춘향가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을 합창으로 담는 방식의 새로운 공연이었다. 솔리스트로 춘향과 이도령, 방자와 변사또 정도가 나왔고 향단과 월매 등은 도창의 역할을 맡는 합창이 맡았으니 듣기만 해도 흥미로울 듯하다. 판소리와 합창, 국악, 관현악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울리도록 하는 것이 작곡가 유민희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웠다. 어린 시절 영락교회에서 성가대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합창을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면서 합창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방식에 익숙해 있었다. 게다가 평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춘향가 이야기를 담아낸다고 하니 유민희에게 이 작업은 설렘의 현장이기도 했다. 오라토리오 춘향을 작곡하기 이전에도 유민희는 판소리 춘향가 내용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 춘향 서사를 음악으로 풀어낼 수 있는 준비된 작곡가였던 것이다. 지난해 올렸던 오라토리오 춘향 작품은 그가

써보려 했던 음악을 뜻한 바대로 펼쳐낸 무대가 된 셈이다. 2023년에도 재미있는 작품 활동을 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연주회 전통의 재발견에서 진도시킴 꽃을 소재로 한 음악을 써달라는 위촉을 받아 작품을 발표했고, 국립남도국악원에서도 역시 진도시킴 꽃과 관련된 음악극 누산네 니다니란 작품의 작곡 위촉을 받아 무대에 올렸다. 두 공연 모두 진도시킴 꽃 소재였다. 유민희는 평소 이야기에 많은 관심이 있는 작곡가다. 음악극 누산네 니다니란 작품은 누산인의 넷째 딸 10대 소녀 니다니가 물에 떠내려가 죽음을 맞이하자 그를 위한 씻김 꽃을 버린다는 내용이다. 물난리가 나서 죽은 영혼은 니다니만이 아니었다. 여러 지역의 영혼들이 있어서 유민희는 그 혼들을 위해 우리 음악에 여러 지역의 특색을 지닌 토리를 두루 넣었다. 황해도 지역의 혼을 위해서 싸름과 같은 음악, 경기 지역의 혼을 위해서는 경기 음악을, 남도 지역의 혼을 위해서는 남도 음악 등을 썼다. 한국 음악의 여러 토리를 두루 써서 음악적으로 역동성 있는 작품들을 자연스럽게 곡에 녹여들도록 써보았다. 10대 초반인 소녀 니다니의 배역은 좀 더 맑은 목소리를 지닌 소리꾼에게 적합할 듯해서 판소리 전공보다는 민요 전공 소리꾼에게 맡겼다. 예전에 대학 재학 중에 박병천 명인이 하시는 진도시킴 꽃을 많이 보았었다. 종교와 무관하게 진도시킴 꽃이 지닌 특별한 힘을 당시에도 충분히 느낀 바 있었다. 이번에 작품을 만들면서 그런 힘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인간의 삶과 영혼을 연결하는 간절한 마음과 그 숭고함의 가치는 유민희의 작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갔다. 올해 8월에는 그가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곡 동인 원시인의 작곡가들과 함께하는 무대가 예정돼 있다.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으로 8월 23일에 돈화문 국악당에서 오인의 산조라는 무대가 오른다. 현재까지 산조의 역사는 작곡가가 아닌 연주자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연주자가 작곡가이기도 했던 지난날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유민희는 이번 무대에서 작곡가가 산조를 작곡하는 무대를 여는 것이다.

0: 하드웨어는 같되 소프트웨어를 다르게 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까? 기존의 연주자들에게는 낯선 더듬인 새로운 창작가락으로 만든 산조를 선보이고자 한다. 판소리의 덜렁째 대목도 쓰고 앞산 타령 가락도 속도를 빠르게 해서 건들거리는 느낌으로 써서 흥미롭고 새로운 산조가 발표될 예정이다. 전통 산조임엔 분명하지만 전혀 새로운 가락을 감상할 수 있는 산조를 이번 8월 23일에 선보일 예정이다.
1: 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 박이 차차 벌어진다. 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 다로니 이 동인설은
2: 그렇지
1: 웬 비단과
2: 좋지 암마
1: 각항 살림살이 은금 보화가 나오는디 비단인데 꼭 강남서 나오는 좋은 옛날 비단 진짜로만 나오는디 비단이 꼭 요렇게 나오겠다. 온갖 비단이 나온다. 온갖 비단이 나온다. 소광무상의 삼백적 번뜩 들었다 혈왕단 아예악로 소대 적선해비하골강단 태백기경 상전원이 강남풍월한단 동정병월 장한 비장부질 대홍금단 등태산수 전원 공부자의 대단 진시환영 안 무섭다 예배빠른 무초산 사해교단 본족을 제안되고 함성이 연존단 줄태 들도 짜내는 불에 눈든 화한단 딸명 초당 좋은 곳이 천하영공화룡단 삼십삼전 공부공어제 세미세미가벌려 우정 좋다 괴단 행실문정 괴초 행실문정 괴초이며 안방골방가루다지 국관세금완자문 초당연화계상으로 타래불통을 꽃을 본 적까지 걸커졌다 온던 줄문 통영칠만 제목판에 안성주 기대영 두드럭 뚝딱 말끔문 서부렁서

월성 팽조와 동방 상은굴에 산타운 장성 옥동영화 반사 준하지 행궁은 춘풍의 양원주 요지세와를 밟고 군화천지기로를 명조요 사해교단 본족을 째 내공함성이 영초단 전천분조 철원조 의성대조 백방사조 반주포조 아라조 황운지조 노방주이며 정유 구류 삼팔이며 이렇다 나홀정어 한산세무지 안동포 조포 마포 그저 양달양국 두실까지 꾀 달랑굴째 방안새가 나온다 방안새가니 나오는디 삼층 이층 뒤층에 명고야 자들이 친

연두고 강색빛한 격을 입을 뉘입을 옷입을 화문 보조 잔뼈개를 문양기 인식이어놓고 광명 좋은 음촌대며 화로 인두 환전가랑 농구 냄비 입숟가락이 천단이요 소양판 대양판 백맹두리가 백주기요 허들의 그 중식이 입사판이 백주기라 구리적사 산발이며 풍로자환은 주전자 금잔디 핏장판 시르게 걸레 채들이 담배 때까지 꾸역꾸역이 다 나오고 부엌 세간 다 나온다 부엌 세간이 나오는데 충치형도

나무함지 초리 방장 군자 시칼토매 깔우가는 방석 고물에 부지땡이 삼태비까지 그저 구역 따라오고 마당 시간 다 나온다 마당 시간이 나온다 쓰기 좋은 활용방아 기계 좋은 풍산이 소가 짓는 연자방아 사람이 짓는 티들방아 둘이 짓는 철부통 떡배 떡배 쌀가부는 대치 중치 소치 지게 황통 물리 돌건 씨앗이 홍 도깨 방맹이 또드락 똑딱 신골방맹 버신 청으로 재수하고 그대 거미 홀태난 손상뱅이 극쟁이 그저 오줌 장군 귀땡이까지 꾸역꾸역꾸역꾸역 따라오고 온갖 부하가 다 나온다 황금 적금 순금이며 뿌리 산호 그저 빛이 호박이며 보색이 그저 꾸역꾸역 다 나오니 이건 유월순아 흥부양주 좋아라고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던지 천하대 부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오. 흥부 마누라가 옷을 못 입었어. 시집 와갖고 자식만 달갈라태게 여러 수십 명 낳고서 그냥 만날 호치바만 입고 살았단 말이오. 그런데 그 그냥 그 비단 좋은 것이 싹 나와놓으니 흥부 마누라가 대본 회까지 뒤집어진단 말이야. 흥부한테 말은 못하고 콧구녕에다 손가락을 집어넣고 쑤시더니만은 겨우 말을 하는디 영감 왜 부르는가? 나 참말로 당신한테 시집 온 뒤에 옷 한 벌 못 입었소. 못 얻어 입었는데 이 비단이 이렇게 많이 나왔잖소. 그렇지. 그러니까 그 나 비단 옷 한 벌 해볼라요. 흥부가 듣고 좋아라고. 어이 여부가 있는가? 자네가 내한테 시집 온 뒤에 옷 한 벌을 제대로 못 입었고 말고 어린 것들 키우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 아 비단이 많이 나왔는데 누구 주려고 자네를 안 입히겠는가? 그 자네가 네, 색깔을 골라서 뭔 색깔이 좋든가? 영감 나는 노란 송화 색에다가 반화장 딱 달아갖고 입는 것이 그렇게 좋습디다. 응? 아, 그렇지 아마.

부부가 딱 듣고 돌아서서 혼잣말로 하는 말이 초년이라는 게 할 수 없다. 노란 것이 그렇게 좋냐? 그래 노란 걸로 한번 해입어보소. 흥부 마누라가 옷을 한번 해입는디 자식들은 전부 한 피씩 맡겨가지고서 싹 내몰아놓으니 큰 놈은 푸럭 물젖는 몽둥이 뽐나게 생겼고 작은 놈은 꼭 뚫뚫 감고 댕기는 뒷공 밀리 송장 뽐나게 생겼던 것이었다. 흥보 마누라가 옷을 입는디 송환생 비녀 송환생 땡기 송환생 놀이잠 송환생 귀지개 송환생 쪽집게 송환생 쩌구리 송환생 속쩌구리 송환생 치마 송환생 다리 송환생 속건 송환생 바지 송환생 신발 송환생 신발 송환생 그리고 수건을 내가 한번 들고 갔다가 흥부가 요만하고 보더니 자네는 얼굴도 이쁜디다가 옛말이 옷이 날개요 밥이 분이라고 했는디 그렇게 옷을 입고 딱 본게 영락없이 봄팔이 수양버들까지 해서 꾀꼬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니 참 이쁘네. 흥부 마누라 손모 체리고서 아 영감 영감 말씀을 들은 게 참 좋구먼. 그런데 영감은 뭔 색깔이 좋습니까? 아 내사 말이요. 남자가 겁는 줄 모르는 시커먼한 흑공단 그거 좋지. 그 때한타고 좋단 말이요. 그러면 어디 한번 해봐보시오. 그래서 흑공단 갓 흑공단 만근 흑공단 동근 흑공단

0: 흥분 마누라가 요만하고 보더니 마 당신은 영락없이 겨울에 보리밭에서 뚱지서 먹는 까마귀 새끼뽀로로 생겼소. 흥부가 예이 사람 하늘같은 가장을 보고 까마귀 새끼라니. 그럼 영락없는 전주장이 팔로는 돼지 새끼뽀로로 생겼소. 이렇듯 좋아할 적에 흥부 마누라가 정신 차려 영감 박두통에서는 첫 통에서는 참말로 쌀과 돈이 많이 나오고 둘째 통은 은금보화가 많이 나왔고 또이 살림살이도 안 나왔소. 그런데 요번 셋째 통은 무엇이 나올랑가 모르겠소만은 이 박타는 설소리는 내가 한번 매길라요. 흥부가 듣고 좋아라고 자네 그렇게 신명 내는 거 보니까 더 좋은 건 나올랑 게 배니. 그럼 한번 타보게 한번 매겨보란 말이야. 흥부 마누라가 설소리를 매길 적이.
1: 작곡가 유민희의 추천 음악으로 흥보가중의 비단타령 들으셨는데요.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작곡가 유민희, 그는 모태신앙을 가졌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성가대에서 피아노 소리를 듣고 음악이 좋아서 6살 때부터는 피아노 학원을 다녔다. 학원에 가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의 연주를 들으면 자신에게도 목표가 생겨났다. 엘리제를 위하여를 치게 됐고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등의 음악을 잘 쳐야겠다는 꿈이 현실로 이어져 갔다. 절대음감으로 태어나서 그에게 음악은 놀이와 같았다. 화성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고 피아노로 하나의 곡을 여러 조로 2조에서 연주하는 것도 재미있어 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무렵이 돼서 피아노 전공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전공을 하기에는 좀 늦었다는 진단을 해주셨다. 학교에 검고 전공을 하신 음악 선생님이 있었다. 선생님은 국악고등학교를 추천해 주셨다. 곡을 쓰는 걸 좋아하니 이론 작곡을 전공으로 할 것을 권해 주셨다. 그렇게 국악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다.

2학년 때 작곡 전공으로 정했고 다양한 음악을 두루 배우는 학교 생활도 즐거웠다. 여러 음악을 듣고 연주하고 시창청음과 장단실기, 판소리 정가 등에 이르는 다양한 음악은 그 모두가 작곡의 원천이 돼 주었다. 대학도 작곡 전공으로 진학했다. 학교에서 합창 시간에 이건용 교수의 곡을 만났다. 그간 들어왔던 곡과는 다른 신선한 곡이었다. 그동안 구사해온 음악은 자신이 아는 음악만을 활용한 것이었다. 바로 그 점에 대해 답답해하던 차에 이건용의 음악은 신세계였다. 아, 작곡이란 내가 아는 음악만 골라 쓰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자각이 일었다. 그로부터 새로운 음악어법에 대해 열린 시선을 확보하게 됐다. 구스타프 말러의 음악을 분석하면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걸 찾아서 곡으로 구현하는 것에 새로운 재미를 느끼게 됐다. 작곡의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는 기분이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한 이후 유민희의 생각은 많이 달라졌다. 이전에 하지 못했던 다양한 어법들을 음악에 찾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 언어로 찾아내었다. 삶에서 힘든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가 모두 음악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생활 밀착형 작품 세계의 구현이었다. 생활과 작품이 긴밀한 협조 관계를 이루는 듯 흥미로워졌다. 대학원에 다니면서 쓴 실내악곡 토끼와 거북이로 온나라 국악경연대회에 출품하여 1등상을 수상했다.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자신의 아이에게 못해도 100번 이상을 해준 이야기다. 이야기가 반복될 때마다 아이는 재밌어 했고 그걸 읽어주는 엄마는 그 이야기가 오히려 새롭게 다가오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마치 한약을 다리듯 달아서 약효가 가장 좋은 상태가 되자 멋진 실내악곡으로 탄생한 것이다. 그러니 금상수상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학부와 대학원에서 음악 분석 수업을 15년간 맡아오면서 분석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은 결국 어떻게 곡을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그 길과 일치하게 됐다. 설득력 있는 강의 과정은 자신의 곡을 설득력 있게 쓰는 길이 됐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내용은 결국 내 곡을 남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그러니 유민희의 작곡 세계의 확장은 자신의 생활의 확장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간 꾸준하게 위촉 작품이 들어와 곡을 쓰고 있다. 이제 8월 23일에 유민희의 대금산조가 발표될 예정이다. 대금산조를 쓰면서 악기별 산조를 하나하나 써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피리, 해금, 생황, 아쟁, 검고, 가야금 산조의 순이 되지 않을까 한다. 몇 년 계획이 되겠지만 작곡가 유민희는 연주자가 아닌 작곡가가 쓰는 악기별 산조를 쓸 장기 계획을 세워놓았다. 작곡가 유민희의 추천 음악 가사 어부사 전해드립니다. 이양교의 노래입니다.

작곡가 유민희의 추천 음악 어부사 들으셨는데요. 이양교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에서 오늘은 작곡가 유민희의 삶과 음악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유민희는 최근에 새로운 작품을 계속 선보여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판소리에서 소재를 많이 가져와서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에 출반한 유민희 창작음악 세 번째 춘향이란 음원에도 춘향가에서 이야기를 가져와서 쓴 곡이 많습니다. 보고 지고 보고 지고라든지 돋는 달 드는 해 날인 줄로만 내가 알려 문화와 같이 제목만 들어도 춘향가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알수 있는 그런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곡가 유민희는 이야기가 있는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아마도 앞으로 춘향만이 아닌 심청, 흥보, 수군가 등에서도 수많은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선한 아이디어가 늘 넘치는 작곡가 유민희의 작품 세계,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돼 나갈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의 작업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쾌동류 검고산조 듣겠습니다. 고보석의 검은고, 김웅식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신쾌동류 검고사한조 들으셨는데요. 고보석의 검은고, 김웅식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판소리 듣겠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긴 사랑가, 잦은 사랑가인데요. 이 곡은 춘향이와 이도령 배역을 각각 나누어서 맡아 부른 곡입니다. 안숙선, 조상현 두 분의 소리고요. 원장현의 대금, 이태백의 아쟁, 정화영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그때의 춘향과 도련님이 만난 제가 한 며칠 되었던가. 북구로만 훨씬 멀리 가불고 정만 탑쏙 들어 하루는 안고 누워 둥글면서 사랑가로 즐겨 보는디 만첩청산 Hold on.

나는 너나 너

고 나도 형아 품나비 되네 준삼월 호시절엔 니꽃송이를 내가 통수

네가 나인 줄 알으려

될 것이다. 너는 주방 종로 임경이 되고

아니고 나도 휴가 글자가 되네. 하늘잔 하늘간 날이면 양 지세부 사나이 남 기특기 하늘잔

0: 선생님은 어찌 불길하시게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1: 그럼 우리 한번 업고 놀자.
0: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찌여보요. 건넌방 어머니가 알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1: 너희 어머니는 소시 때 이보다 훨씬 더했다고 하더라. 잔말 말고 한번 업고 놀자.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동굴 동굴 소방 옷봉기 때 때리고

기도네 사랑아. 그러면 니 무엇 먹으려느냐, 니가 무엇을

0: 걔를 보냐 망고도 사랑했어 얼 보냐 아하 매너네 사랑아. 예 진양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아이고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

0: 무거워서 어찌 업어요?
1: 내가 늘더려 무겁게 업어달라느냐. 내 양팔을 네 등 위에 얹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면 그 안에다 좋은 수가 있느니라. 한번 업어봐라. 그때 추장이는 이제 파급이 돼야 도련님을 낭군자로 한번 업고 노는.

0: 하정 날림 대수의 희구정 삼태육정 백관조정 주거인정 포급서방대공
1: 일정 실정을 논정하면 네 마음 일편단정
0: 내 마음은 형리정
1: 양인식

0: 두 분이 함께하는 춘향가도 참 매력적이죠. 춘향가 중에서 긴 사랑가, 잦은 사랑가 들으셨는데요. 안숙선, 조상현 두 분의 소리로 함께하셨고요. 원장현의 대금, 이태백의 아쟁, 정화영의 북장단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 휘모리 잡가 듣겠는데요. 맹꽁이 타령, 바위 타령을 권재은의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1: 더건나 신진하지불안 으야 자가가가간덜락 정장이 청창하죠 없사리 시라가부라통 제치는 정동 청정이 청창하죠 없사가가리 아니 시라가부라통 제치는 정동의 상을랑 차가가 저 없어가가리 야하 아래대 맹골이라 서두대 맹골이라 동수구모를 두 사이에 오간 수다리 밑에 굴건었던 맹공이가 소녀월 장마에 떠나려고 눈을 흐건나마 시작을 소녀배 마늘 얘가 선풍에 도철을 달고 명기명 장각에 기며 한전을 후유질 당하고 대방이 낭자야 소녀와 하늘을 맹공이다 가서 불연원을 얻은 맹꽁이가 첫 남편을 입여거라고 둘째 남편을 얻었던 손톱이 길어 포청해 가고 셋째 남편을 얻었던 6, 7월 장마통에 배춧잎에가 쌓여 발표가 들어갔기 백기에 한 장 손에 들고 경무총으로 제 돈을 달아가는 맹꽁이

대굴 건하던 맹꽁이가 아침일지 점심인지 소를 밥으로 더먹 일대 장주국에 담배 한대 피어물고 서태를 하장으로 종로 한마루로 호락가락거리라 백수라는 술라구네를 켜던 호성으로 아빠를 메고 어서가자 재촉을 하니 아니 가겠다고 들어가는 왕타라는 맹꽁이에다 하가선 삼청동 막바지 장원서 다리 밑에 물을 건너던 맹꽁이가 사전군에 점심을 헤엄쳐먹 빨래방치로 떠막 해산선을 어릴 질건을 떠먹이고 가차운 병원으로 입원을 하러 가는 맹꽁이다 아산 경호관 현모단에 울고 노던 맹꽁이를 방금 처리함을 물 벙어리 되어 우지 못하고 연잎 뚱땀을 담아가 대굴대굴 굴려가며 수군장사하는 맹꽁이다 아산 시집간지 태능안에 씨앗을 보고 그네미 천년이 쌈지를 하다 언당자한테 공대를 맞고 한숨 쉬며 하는 날 내라 시집살이는 팔틀렸구나 치마끈을 졸라매고 간지거리를 지질머지고 진한 바람 꽁무니 차고 고추난구로 목매러가며 통곡하는 맹꽁이다 아가산 내가 그 동네 산스럽고 넌 줄지고 언론 좋고 신수 좋은 맹꽁이가 썩 나서며 하는 말 내라서라 목매지 마라 내가 당연히 팔청춘이오 내가 방정을 해미 어찌 살자고 손목을 잡아라 능청스럽게도 사정하는 맹꽁이다 오파사십 마흔 맹꽁이가 7월이라 백중날 공회를 한다 모아갈면서 승불까지 밑에 수두기 모여 울음 내리한 내 맹꽁이 운 맹꽁이를 쳐다면 됐다 이놈 염치 없이 넘어 누르지 마라 꼬라구 맹 위에 맹꽁이 밑에 맹꽁이를 내던 됐다 이놈 작값수리에 굴면 날 참을성도 깜찍이도 없다 잠깐만 참으라구 맹 그리로 중년은 박성네들 칠패팔패 임운동 두적 꼴레거리 죽다리 배들이 둘물을 구설 썩나 자하뜨를 세네 다서여서 일거더라우 열재미는 머리 풀어 산발하고 눈물 콧물 꾸지 방구 뽕 끼고 오줌 짤군서 두 다리를 퍼둬버리고 우는 맹꽁이지 어느

청산 깊은 곳에 백수 풍신 은날린 점잖은 맹꽁이 손자 맹꽁이를 무릎에 저리가 그래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거리들어 빵구두 소라지 소리 백만교태를 따보자 도리도리 짜짜꿍 절비로리 잠잠 일나라 비월은 재롱보는 맹꽁이가 수맹꽁이

많고 벌도 많다. 이만구 돌만 기는

아가이 호호 양두구 벙바이 야한천은 허거거바이 김포로 돌아가한바이 홍진불근바이 이흰천은 서흥바이 지흥훈눈 산누덕바이 형제바이 삼시 아천과간악산 염불암 연주대로 세수바이 구훈바이 문턱바이 수원한나루 영웅바이 돌정바이 금바이 광주는 서성바이 이천은 곤지바이 음주근 안절바이 거주은바이 양근은 동바이 장해도로 나려 금천은 실바이 연안건들바이 서흥병풍바이 동설영세남 찌꺽바이 과줄바이 광주는 쪽돌이바이 서양가

저는 허바이라 돌아올라 한양성월 경태절법당 앞에 예계된 파이 서강의 농바위 같은 돌멩이가 하얀 바가베 동대콩마니 까둔 듯이 음은 등성이 박혀들어 그 바람을 건너

돌기둥한 쌍이 금이바이 듯 박혔더라 그 마음을 담아.

경기 휘무리 잡가 맹꽁이 타령, 바위 타령을 권재은의 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7월 8일이죠. 음력 7월부터 9월까지가 가을인데요. 요즘 아침 저녁 분명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합니다. 햇살도 달라졌고요. 공기, 높은 하늘 모든 것이 가을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꽃은 시간 위에서 피어나고 꽃은 시간 위에서 지내. 시간은 꽃이 되어 피어나고 시간은 꽃이 되어 지내. 한민복 시인의 시 꽃과 나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FKJ의 연주로 일랑일랑 듣고 왔습니다. 흔히 시간을 흘러간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오프닝에서 읽어드린 시에서 한민복 시인은 시간이 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매 순간 꽃처럼 피고 진다고 생각하니까 어쩐지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하루에도 많은 시간이 피고 질 텐데 그 찰나의 아름다움을 잘 느껴봐야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한 달에 한 분 전문가를 모시고 인문학 산책을 떠납니다. 언어, 문학, 역사, 철학, 건축을 넘나들며 지혜를 담아가는 시간인데요. 이번 달에는 서원대학교 이광표 교수님과 우리 국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보로 지정된 윤두서 자화상과 또 겸재정선이 금강산을 보면서 그린 금강전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쿵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다시 보기와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돼 있어요.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더 준비했어요. 이상은의 노래입니다. 어기야 디어라.

이상은의 노래 어기여 디어라 함께 들었습니다. 9832번 쓰시는 분께서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이어폰 끼고 듣는 기분이에요 하셨습니다. 그때 사실 그럴 때 가장 여유가 있고 뭔가 넉넉한 마음이 드는 순간이잖아요. 지금 당장 시원한 나무 그늘이 아니고 조용히 이어폰 끼고 들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런 기분으로 네,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인문학 산책. 이번 달에는 사원대학교 휴머니티 교양대학 이광표 교수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보를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초중고는 거의 다 개학을 한 것 같고요. 네. 대학은 아직 방학이죠?
1: 네, 이제 방학 막바지죠.
0: 막바지. 네. 서운하신가요?
1: 많이 서운하죠.
0: 학생이나 교수님이나 방학은 늘 좋죠.
1: 네. 교수님은, 아마 예. 교수님들이 더 좋아할 겁니다.
0: 그런가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번 여름 방학은?
1: 대체로 이쪽 뭐 문화유산 쪽 전공하는 분들은 네. 방학 때 이제 밀린 답사를 가거나 또 밀린 전시를 보고 뭐 예. 조사하고 이제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기 때문에 네. 저도 뭐 별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진 않고요. 네. 대신 짬짬이 좀 도서관 다니면서 밀린 논문을 좀 쓰고 있습니다.
0: 아, 쓰고
1: 계세요? 금방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네. 계속 방향을 바꾸느라 네. 아직 마무리는 못했지만
0: 응원 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나라 국보 이야기 나눠볼 텐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국보가 몇 개 정도나 될까요?
1: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요. 네. 점수로 말씀드리기는 좀 복잡하고 건수로 이제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국보로 지정된 것은 총 369건입니다.
0: 네.
1: 뭐 한 건 안에 여러 개의 문화유산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점수로는 많이 따지지
0: 많겠죠.
1: 않고 예, 그렇죠. 건수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국보로 지정이 되었었다가 해제가 되는 경우.
1: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드물게 있는데요.
0: 네.
1: 가장 좀 화제가 됐던 거는 뭐냐면 1992년도 8월에 한산도 앞바다에서 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거북선에 장착해서 사용했던 총통 포죠. 네. 포신.
0: 네.
1: 이제 이게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이게 귀함 벼랑자 총통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이게 이제 워낙 이순신 장군 하면 뭐 우리에게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관련 거북선 관련 유물이어서 곧바로 온 세상이 흥분을 했죠.
0: 아, 그랬겠네요.
1: 그리고
0: 네.
1: 곧바로 며칠 만에 국보로 지정이 됐는데 4년 뒤에 우연히 이게 가짜라는 얘기가 나왔고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0: 네.
1: 진급에 눈이 멀었던 해군 대령이
0: 예.
1: 이분이 이제 당시 해군사관학교 이충무공 유적 발굴 단장이었어요. 이분이 진급에 눈이 멀어서 가짜 골동쌍상과 짜고
0: 어머.
1: 가짜 총통을 만들어서
0: 거기다
1: 몰래 바다에 빠뜨린 다음에
0: 예, 발견한
1: 진짜
0: 것처럼.
1: 발굴한 것처럼 건져 올려서 이제 세상을 속인 거였죠. 그래서 이 당시에 난리가 났습니다.
0: 진짜 엄청난
1: 예,
0: 일이에요.
1: 그래서 이게 이제 곧바로 다시 또 국보에서 해제가 됐고요.
0: 예.
1: 이거는 이제 가짜 사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해제가 된 거고
0: 네.
1: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백자가 한 점이 있는데 이름이 좀 복잡하긴 한데 백자 동화 매화 국화무늬 병이라고 하는 백자인데 이게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아서 1974년도에 국보로 지정이 됐는데 지정이 되고 나서 언제부턴가
0: 예.
1: 도자기 전문 학자들 사이에서 야, 저
0: 백자가
1: 네. 우리나라 거 같지가 않고 중국 거 같다. 뭐 이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0: 뭔가 근거가 예. 있었겠죠. 예.
1: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흘려넘겼는데 학자들의 의견이 점점 많아지니까 2018년에
0: 네.
1: 국가유산청 문화재청이 본격적으로 이제 학자들을 모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0: 예.
1: 조사를 했더니
0: 네.
1: 아 이제 그 지적대로 이게 중국의 도자기로. 판명이 됐고 물론 외국 도자기라고 해서 국보로 지정하지 못할 건 없지만 중국 도자기인 데다가 그러면서도 국보로 지정할 만한 가치까지는 없다라고 해서 2020년도에 국보에서 해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0: 아니 꽤 오래전에 국보로 지정되었는데 한 46년여가 지나서 해제가 된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국보로부터.
1: 네네.
0: 아, 그런 일들이 있군요. 근데 반대로 그 도난을 당해서 행방을 알 길이 없는데 수십 년 동안 국보의 지위가 또 유지되고 있는 그런 유산도 있다면서요.
1: 네. 이거는 안타깝기도 하고 약간 딜레마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건데요.
0: 네.
1: 안평대군 세종의 셋째 아들이죠. 수양대군의 동생이고.

0: 이 안평대군은 조선 전기에 시서화에 능했던 그런 예술인이었고,
1: 네.
0: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그리게 한 그런 안견의 후원자이기도 하죠. 이 안평대군이 쓴 글씨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원화개첩이라고 하는 건데,
1: 네.
0: 이게 개인 소장품이었어요.
1: 아.
0: 그런데 2001년도에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 개인 집에
1: 예.
0: 소장이 돼 있는데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게 이제
1: 아이고.
0: 2001년인데 그 이후로 아직까지도 이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1: 오, 예.
0: 외국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국내에
1: 네.
0: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뭐 전혀 오리무중입니다. 지금 이게 수사가 진전이 되고 있지 않고
1: 네.
0: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25년이 흘렀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게 잘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이게 확인이 되면 다시 우리 국보로서 활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하지는 않고 그냥
1: 네.
0: 국보의 지위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1: 아, 근데 진짜 그야말로 오리무중 상태라서 언제 찾게 될지 혹은 못 찾게 될지도 모르는데
0: 그렇죠.
1: 그게 그런 어떤 매뉴얼은 없나 봅니다. 언제까지 국고로 유지하고 그 이상이 되면 해제한다. 이런
0: 그렇죠.
1: 건 없나
0: 제가
1: 봅니다.
0: 알기로는 그런 항목에 관한 매뉴얼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0: 이제 한없이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과연 옳은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 시점 정도에서는 진지하게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네.
1: 네. 아유, 이렇게 귀한 국보인데 어디로 갔을지 진짜 행방이 묘연하네요.
0: 네.
1: 87년에 문화유산으로 가치 인정받아서 국보로 지정된 바로 소원화개첩. 네, 이 작품을 찾습니다. 자, 문화유산도 세월의 흐름 속에 정말 다사다난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그럼 우리 어떤 국보를 만나볼까요?
0: 네, 오늘은 좀 국보 중에 그림 두 점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먼저 우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윤두서 자화상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1: 네.
0: 간단하게 말하면 목도 없고 귀도 없고 부리부리하고 무시무시한
1: 네.
0: 그막 수염이 하늘로 치솟는 듯한 그런 분위기의
1: 네.
0: 자화상, 윤두서 자화상이라고 하는 작품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윤두서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본인 화가겠죠? 본인의 자화상을 그린 건가요?
0: 문인 화가죠. 문인이면서 자신의 이제 그림도 그리고요. 일반적인 그림도 그리고
1: 네.
0: 인물화도 많이 그리고 또 자신의 이제 자화상도 그렸는데 우리가 이제 자신의 자화상을 그렸다고 하면 뭔가 자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1: 네.
0: 자기 얼굴을 그리는 거겠죠. 이제 그런데 아주 대단히 특이하고
1: 네.
0: 대단히 특이하고 좀 무섭고
1: 예.
0: 또 매력적이고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한 호기심과 집중력을 유발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아마 이거 찾아보시면 윤두서 자화상이라고 이 그림을 한번 온라인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강렬한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이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좀 무섭기도 해요.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서. 근데 이 초상화가 조선 최고의 초상화 중한 점으로 꼽힌다. 그렇더라고요.
0: 네.
1: 이유가 왜일까요?
0: 우선 이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제 조선 시대 때는 초상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조선 시대 때는 초상화를 그릴 때 어떤 그 관점이 있었냐면 전신사조라고 하는 관점이 있었어요.
1: 네.
0: 이 전신사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림, 인물화, 초상화를 그릴 때그 사람의 얼굴의 형태를 똑같게 그리는데 그치지 않고 그걸 넘어서 그 사람의
1: 네.
0: 정신세계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내면까지 그려낸다라고
1: 네.
0: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선시대 초상화는 대단히 수준이 높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윤두서의 이 자화상이 조선시대 초상화를 평가하는 기준인 전신사조를 가장 극명하게 구현해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죠.
1: 네.
0: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시대 최고의 이제 초상화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우선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인데요.
1: 네.
0: 이제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평가라고 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바라보면

0: 제가 보기에 이 윤두서 초상화의 자화상의 매력은 일단 방금 얘기한 대로 매우 특이하죠?
1: 네. 네.
0: 특이합니다. 이색적입니다. 아, 그리고 눈매가 대단히 부리부리하죠?
1: 그렇죠.
0: 예, 아주 막 그 눈빛이 형형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들여다보면 이제 수염이 막 불타오르듯 네. 하늘로 치솟고 있죠.
1: 네.
0: 수염을 잘 들여다보면 한올한올 미세하게 다 그려넣었어요. 그죠?
1: 그러네요. 예. 명암 처리도 아주 잘 되어 있네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눈과 얼굴에 명암 처리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고 충격적인 것. 두 귀가 보이시나요? 없죠?
1: 안 보여요.
0: 예. 목이 보이시나요? 없죠?
1: 없어요.
0: 예. 상체가 얼굴만 있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료들이 쓰는 탕건을 예. 이제 머리에 썼는데 탕건의 일부가 잘라져 있죠?
1: 아,
0: 잘려져 있습니다.
1: 그러네요.
0: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화면 구도 이게 이제 그림이 크지 않아요. 대략 세로가 한 38cm 되고 가로가 20cm 되니까
1: 그러네요.
0: 자그마한 그림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물을 보면 아니 사진으로 보면 엄청 커 보이죠. 막
1: 네.
0: 육중하게 다가오는데.
1: 왜냐하면 그 작은 사이즈의 얼굴이 굉장히
0: 그러니까요.
1: 크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0: 예. 그리고 얼굴도 퉁퉁하죠. 예.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직사각형 화면 안에 이 윤두서라고 하는 인물의 얼굴이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둥둥 떠 있죠.
1: 그러네.
0: 윗면에.
1: 네.
0: 더더구나 목과 옷선이 표현돼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인물의 얼굴이 치솟아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1: 네.
0: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그림을 조명이 어두운 곳에서 한번 보죠. 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 이 그림이 걸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 무서워요.
0: 무섭죠?
1: 네.
0: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뭐 터럭 한 올까지 세세하게 그려서 내면을 표현했다. 이것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구도상
1: 네.
0: 조선시대의 초상화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대단히 이색적이고 파격적인 구도인
1: 예,
0: 거죠.
1: 예.
0: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면 이런 시도를
1: 하지
0: 할
1: 않는다.
0: 수가 없습니다.
1: 아, 네.
0: 그래서 저는
1: 의미에서?
0: 그런 점에서 더더욱 특이하고
1: 네.
0: 특이하면서 더 의미가 있는
1: 네.
0: 아주 매력적인 초상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떤 그림이길래 하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영화 관상이 있죠. 그
0: 그렇습니다.
1: 영화 관상의 포스터로 패러디 되기도 했고
0: 그렇습니다.
1: 송강호 배우님 얼굴을 이 윤두서 자화상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어디서 들었거든요.
0: 아주
1: 맞습니까?
0: 분위기가 흡사하죠?
1: 네.
0: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네. 그렇게 들었는데. 예.
1: 그러니까요. 자세히 보고 있으면 아, 송강호 씨 모습 이 부리부리한 눈매가.
0: 네.
1: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해지는 것은 자신의 자화상을 그릴 때 뭐 구도 측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색다른 시도를 했다.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여러 가지 내면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0: 네.
1: 왜 이렇게 강렬한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묘사했을까?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일까? 이 인물이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0: 네, 윤두서는 이 그림 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인물들은 아니죠. 대중들에게.
1: 네. 예.
0: 근데 이제 윤두서는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났습니다. 해남 윤 씨. 이 자화상도 지금 그쪽 노구당이라고 하는 그 종가의 박물관에 보관이 돼 있는데요. 이 해남윤 씨 집안은 명문가 집안이죠.
1: 네.
0: 고산 윤선도 집안이기도 하고요. 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 윤두서의 외 증조부. 아, 다산 정약용의 외 증조부가 바로 이제 이
1: 윤두서였군요.
0: 그러니까 네. 이제 명문가 집안인데 이 해남윤 씨 집안, 윤두서도 그렇고요. 대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남인이었습니다.
1: 네.
0: 조선 후기에는 남인이 약간 비주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많이 소외가 됐고 뭔가 개혁을 추구했지만 기득권 세력에 많이 밀려났던 그런 어떤 비주류 소외된 세력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제의 윤두서가 이제 과거에 붙어서 서울로 올라가서 정치권에 들어갔다가
1: 네.
0: 남인 세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니까 정치의 뜻을 버리고
1: 낙향.
0: 고향인 해남으로 낙향을 해서 가산을 운영하고
1: 예.
0: 지역 주민들과 농지를 경영하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했죠.
1: 네.
0: 그러니까 중앙 정치에서 약간 소외된 인물이었다.
1: 네.
0: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면 그런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중앙 정치의

0: 해서 주목받기를 원했지만 소외된 그런 어떤 억울함과 분노? 이런 게이 모습에 담겨 있을까요?
1: 저는 좀 이따 이제 그 말씀도 드릴 텐데,
0: 네.
1: 저는 그런 게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0: 네. 그렇게 보고 설명을 듣고 보니까는 뭔가 억울함이 잔뜩 묻어있는 그런 그림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1: 네.
0: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런 화법을 구현했을지 좀 이거에 대한 평가가 있을까요?
1: 사실 윤두서 자화상을 이제 최고의 자화상, 최고의 인물화로 이제 상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
0: 예.
1: 왜 이런 화법을 그림 속에 구현했는지를 학자들은 밝혀내야 되죠. 그렇지
0: 네네.
1: 않으면 이제 논리적인 연결이 안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많은 미술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런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윤두서 자화상은 자기의 내면을 깊게 통찰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면을 통찰하다 보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될 것이고,
0: 네.
1: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핵심적인 것과 핵심적이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은 이 그림 안에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0: 네.
1: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얼굴과 눈이 제일 중요하죠. 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몸통 별로 중요하지 않다.
0: 네.
1: 그러니까 얼굴과 눈 이외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몸통도 그렇고 관복도 그렇고 관모 이런 것들은 본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윤두서가
0: 예.
1: 사소하게 취급을 해서
0: 예.
1: 아예 그림 속에 집어넣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문이 들어요. 아니,
0: 네.
1: 설령 그렇다고 해도
0: 예.
1: 조선시대에는 말이죠. 아니, 왕실로부터, 임금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복을 소홀히 다루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유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0: 그렇죠.
1: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귀를,
0: 예.
1: 아니, 조선시대 유교 사상에서 보면, 그 귀중한 어머니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몸을 이렇게,
0: 신체의 일부를 표현하지 않은
1: 그렇죠.
0: 거잖아요. 예.
1: 손상시키면서 그림에 집어넣지 않는다? 이거는 유교적인 윤리라든지 보편적인 미감에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0: 네.
1: 이거를 함께 해명하지 않으면 윤두서가 본질적이지 않아서 귀와 몸통을 그리지 않았다. 이런 해석에 모순이 생기는 거 아니냐?
0: 네.
1: 이런 반론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의문이 있었어요.
0: 네.
1: 그러다가
0: 네.
1: 1996년에 이런 의문을 풀어줄 또는 이런 의문에 새로운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 사진이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요.
0: 네.
1: 1937년에 조선 총독부가 조선시대 사료집을 냈어요. 그
0: 예.
1: 안에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
0: 네.
1: 바로 윤두서 자화상을
0: 아.
1: 촬영한 사진이에요.
0: 예.
1: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까 그 사진 속에는 윤두서가 도포 옷을 입고
0: 어머.
1: 있어요.
0: 귀도 있어요? 목도 있어요?
1: 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목과 도포가 다
0: 아.
1: 깃선이 보이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야 도대체 이게 뭐냐? 라는 이제 의문이 다시 제기됐고 또 이거를 놓고 또 많은 학자들이 또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0: 자, 흥미진진합니다. 새롭게 발견된 자료에서는 도포를 입고 있었다. 지금 원래 우리가 본 윤두서 자화상에서는 목도 없고 그 의복이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자, 요 다음 이야기는 음악을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일의 피리연주 간.

0: 원일의 피리연주 간 듣고 왔습니다. 박혜진의 문화시대 목요일 코너 인문학 산책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에는 서원대학교 휴머니티 교양대학 이광표 교수님과 함께 한국의 국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아주 흥미진진할 때 딱 끊어주셔가지고 바로 이어서 이제 가볼 텐데요. 앞서서 윤두서 자화상이 이전에 우리가 이제 보았던 작품 속에서는 그저 얼굴과 목도 없고 귀도 없는 그리고 관모도 좀 잘린 모습의 그런 모습이었다면 1996년에 발견된 37년의 어떤 자료에서는 그 도포를 입고 있는 자료 사진이 발견이 됐다는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자, 그럼 이제 무엇이 진실이냐, 이제 진실 공방으로 갈 것 같은데 실제로 몸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1: 네, 어쨌든 있었다고 보는 편인데요.
0: 예.
1: 이것도 이제 물론 반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논란, 또 새로운 아주 흥미진진한 논란이 이제 시작된 건데.
0: 네.
1: 그 내력을 좀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당시 1996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사진을 발견한 사람은 오주석이라고 하는 미술사학자입니다.
0: 네.
1: 이분은 이제 2005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0: 예.
1: 자,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글을 쓰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들은 밑그림을 먼저 그리는데,
0: 네.
1: 그 밑그림을 이제 숯으로 그리는 거죠. 지금 이제 스케치 연필이 있지만
0: 예.
1: 숯으로 이제 그리는데 그 숯이 버드나무를 태워 만든 숯이에요. 그래서 유탄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밑그림을 그리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얼굴을 그린 거죠.
0: 예.
1: 얼굴을 그리고 몸통은 아직 이제 그 위에 다시 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로 윤두서가 미완성인 채로 이 작품을 남겨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0: 네.
1: 자, 이걸 이제 후손들이 물려받아서 이제 보관을 해오다가 이제 표구를 하게 되죠. 표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는 관리를 약간 소홀히 하는 과정에서 이 유탄으로 그린 옷선이 세월이 흐르면서 지워졌다 이거죠.
0: 아.
1: 지워져서
0: 예.
1: 덧칠을 한 얼굴 부분은 우리에게 이제 눈으로
0: 남아 있고
1: 남아 이제 육안으로 잘 보이는데
0: 네.
1: 이 도포 옷선은 이제 사라졌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0: 도포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쳐도 귀나 이런 부분
1: 그러면 이제 조금 이 상황에서 이 오주석 선생의 추정은 두 귀는 아직 그리지
0: 그리기
1: 전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림은 미완성 작품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원래 옷깃선은 그렸다. 그리려고 분명히 했다. 라는
0: 네.
1: 게 이제

0: 유주석 이제 선생의 이제 추정이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요런 추정 하나만 나오면 좀 재미가 덜하겠죠? 반론이 이제
1: 아,
0: 나왔습니다.
1: 반론,
0: 이제
1: 네.
0: 얼마 뒤에 한 2년쯤 뒤에 또 미술사 전공자 중에 이태호 교수,
1: 예.
0: 이제 명지대 교수를 하셨던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이에 대한 반론을 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원래 이 옷선은
1: 예.
0: 이 조선시대 때는 인문화 같은 거를 그릴 때 먼저 초벌선을 뒷면에 그린다 이거예요. 뒤쪽에. 그런 다음에 그 뒷면에서 비쳐 나오는 선을 토대로 이제 진짜 이제 채색을 하고 이제 선을 그려 넣는데 이 선은 원래 이제 뒷면에 선을 그려 넣었을 것이다. 옷선도 그렇고 인물선도 그렇고 얼굴도 그걸 이제 배선 등배자를 써서 배선법이라고 하는데
1: 네.
0: 이게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1937년 사진에는 왜 나타나느냐? 우리가 실제 작품에는 보이지 않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종이에 뒷면에 글을 써서 이렇게 보면 육안으로는 안 보이죠.
1: 네.
0: 그런데 이제 하늘에 들고 이렇게 쳐다보면
1: 보이죠?
0: 뒷면의 선이 보이죠. 그래서 1937년도에 이 사진을 찍을 때이 그림을 허공에 놓고 뒤에서 조명을 준 거다.
1: 네.
0: 뒤에서 조명을 준 상태에서 찍었을 것이다. 그게 일반적으로 사진관에서 찍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 뒷면에 있는 선이 카메라에 들어온다.
1: 예.
0: 그래서 1937년도 사진에는 이 조명에 의해서 뒤에 그려놓은 옷선이 보인 것이다. 지금은 표구를 해서 뒷면이 이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건 앞면에 그린 게 아니라 뒷면에 그린 옷선이고 지금도 존재할 것이다
1: 네.
0: 라고 이제 이태호 선생께서 이제 반론을 폈습니다.
1: 두분다 말씀이 맞는
0: 대단히
1: 것
0: 이제
1: 같은데.
0: 재밌는 말이죠.
1: 네. 그러면 그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X선이나 뭐 적외선 촬영 이런 걸 통해서 좀그 가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윤두서 자완상도 그 과정을 거치게 되었나요?
0: 네. 최근에는 이제 과학적인 분석법이 대단히 발달을 했기 때문에 뭐
1: 네.
0: 현미경 검사라든지 뭐 적외선 촬영, 엑스선 촬영 같은 걸 많이 하는데
1: 네.
0: 2006년도 요 무렵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윤두서 자화상을 대여해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
1: 네.
0: 과정에서 이제 과학 분석을 좀 이제 실시를 했어요.
1: 네.
0: 그래서 현미경 검사, 엑스선 투과 촬영, 적외선 촬영 등을 했는데 이 촬영 결과 역시 옷선이 보였고요. 옷선만 보인 것이 아니라
1: 예.
0: 옷선 주변에 뿌옇게 색칠을 한 듯한 그런 이제 훈염이라고 하는데 뭔가 옷선만 있는 게 아니라 번져가는 듯한 느낌까지 표현이 돼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1: 예.
0: 또 그리고 얼굴 주변도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얼굴 선양 가에
1: 예.
0: 작지만 붉은 선으로 귀의 흔적을 보여주는 귀를 표현한 듯한 흔적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1: 네.
0: 물론 이제 이 귀는 약간 논란이 있어요. 너무 작고. 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눈 옆에 귀가 위치를 하는데 너무 높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귀로 볼수 있다라는
1: 네.
0: 이제 그런 의견이 나왔고요.
1: 예.
0: 그래서 이 박물관에서의 과학적인 촬영 결과 많은 연구자들이 윤두선은 도포,
1: 네.
0: 귀
1: 예.
0: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던 게 맞다. 그렇지만 뭔가 미완성으로 남은 그런 작품일 것이다.
1: 네.
0: 이제 요렇게 이제 의견들을 이제 내놓았습니다.
1: 네. 그렇게 그러면 정리가 된 거예요?
0: 이제 대체로 요렇게 정리가 됐는데
1: 예.
0: 또 세월이 또 한참 흐른 뒤에
1: 또 나왔어요? 반론?
0: 2014년도에
1: 네.
0: 우리나라 회화사 연구자인 안희준 서울대 교수 이제 얼마
1: 예.
0: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분께서 또 다른 의견을 냈어요.
1: 네.
0: 뭐냐면 그이 엑스선 촬영한 것도 좋다. 근데 그걸 보니까 이 귀의 모양이
1: 네.
0: 너무 단순하고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크기상으로도 대단히

0: 어색하다. 너무 수준이 낮다 이거예요.
1: 네, 네.
0: 윤두서라는 사람은 워낙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었는데 윤두서의 실력으로 보기에는 이거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1: 네.
0: 누군가가 후대에 윤두서는 원래 얼굴만 그렸는데
1: 예.
0: 후대에 누군가가 이 작품을 보고 소장자든 누군가가 뭔가 그림을 더 채워넣고 싶은 욕망에 의해서 그림의 뒤쪽에 귀도 그려놓고 옷선도 그려놓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제3자가 가필한 것이다.
1: 어머, 그것은 완전 훼손인데요.
0: 그렇죠.
1: 사실은.
0: 그 당시로서는 뭐 훼손이 아닐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안희준 교수께서는 또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1: 와, 정말 이 자화상 하나 두고도 엄청난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네요. 아직도 여전히 논란 중인 것이고.
0: 그렇죠.
1: 네. 네. 그 교수님께서 쓰신 국보이야기 책에 그 사진을 같이 올려주셔가지고 저도 윤두서 자화상과 또 적외선 촬영으로 본 윤두서 자화상을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전문적인 그 소양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냥 직관적으로 볼 때는 도포는 확실히 그렸던 것 같아요.
0: 네.
1: 뭐 왜냐하면 그 주름선 도포의 그 관복의 그 주름선 같은 게 그냥 육안으로 확인할 정도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귀는 어디 있는가요?
0: 귀는 사실은
1: 절대
0: 잘 안 보일 겁니다.
1: 예.
0: 그런데 원래 그림 있죠?
1: 예.
0: 원래 그림을 조금 확대해서 잘 들여다보면 그 탄건 밑쪽에 조그맣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1: 예.
0: 그게 이제 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1: 그렇군요.
0: 너무 작고 위치가 조금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요.
1: 그렇겠네요. 예. 자, 이런 치열한 토론 과정이 윤두서 자화상을 더 신비롭게,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부분일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윤두서 자화상 자체가 가진 그 또 다른 매력, 우리가 아까 그 얘기는 또 안 했거든요. 탄건이 잘린 이유 같은 거.
0: 네,
1: 네. 네, 또 다른 매력은 또 무엇일까요?
0: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옷선, 도포. 이거는 그렸을 수도 있고 또 뭐 나중에 후대가 그렸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1: 네네.
0: 그건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 가장 명확한 거는 관직을 상징하는 탄건의
1: 예.
0: 일부를 잘라냈다는 거죠.
1: 그렇죠.
0: 이거는 조선시대의 관점 미감에서 보면은 대단히 파격적인 일이죠.
1: 네.
0: 저는 이 행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탄건의 일부를 잘라낸 거는 윤두서의 아주 깊은 심오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1: 네.
0: 즉 당시 정치 상황, 정치 구도에 대한 저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인 중심의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1: 예.
0: 남인으로서의 어떤 저항 의지를 보여주는 거.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싶은데
1: 네.
0: 그래서 윤두서 자화상에 이런 생각을 갖고 윤두서 자화상의 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1: 네.
0: 그 눈빛이 강렬하기도 하지만 약간
1: 슬픔이
0: 우수에
1: 있어요.
0: 젖어 있기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강렬하다고만 해석하는 것보다는 우수에도 젖어 있다. 이 왜 우수의 눈빛일까? 요거는 당시 정치 체제에 대한 어떤 저항의 측면이다.
1: 네.
0: 이렇게 이제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저는.
1: 예. 아니, 진짜 그래 보입니다. 처음에 너무 부리부리한 느낌만 받았다가 자세히 또 들여다보니까 약간의 슬픔이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자, 우리의 국보 그림 한 점 윤두서 자화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또 다른 국보 한 점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거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인물이죠. 겸재정선이 그린 그림이라고요?
0: 네.
1: 예.
0: 겸재정선 하면은 뭐 조선시대 대표적인 화가고요.
1: 네.
0: 화성. 그림의 성인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의 인물인데요. 그중에 이제 대표작 금강전도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우리나라에서 이제 18세기가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산하를 직접 둘러보고 그림을 그리는 이런 문화가 유행을 합니다.
1: 네.
0: 이제 그중에서 이제 시인들이나 묵객들이 가장 즐겨 찾은 곳이 바로 금강산이었습니다.
1: 네.
0: 겸재정선도 금강산을 여러 번 찾았죠. 그리고 이제 금강산에 관련된 그림을 수십여 점을 남겼는데
1: 네.
0: 그중에서 제가 보기에 이 금강전도라고 하는 그림이 가장 압도적이다. 압권이다.
1: 네.
0: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저희가 이제 라디오로 나가고 있기

0: 때문에 금강전도에 대한 그림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이 금강전도는 겸재정선이 50대 말에 그렸습니다. 1734년에 금강산을 직접 둘러보고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0: 네.
1: 우리가 금강산 하면은 만이천봉이죠? 이 만이천 개의 봉우리를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금강산 전체를 한 포가 안으로 이제 끌고 들어와서 그린 그림인데요.
0: 예.
1: 전체 금강산을 특이하게도 원형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전도를 보면 연꽃봉우리 모양
0: 그러네요.
1: 같은
0: 예.
1: 거죠.
0: 네.
1: 그래서 원형 구도로 잡았고 가운데 잘 들여다보면 S자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면 부드러운 그 나무들이 보이고
0: 네.
1: 오른쪽을 보면 뾰족하고 단단한 강건한 바위산들이 보입니다. 그게 S자 모양으로 나눠져 있죠. 자, 이
0: 네.
1: S자 모양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금강산의 원형은 태극형상으로 형상화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푸른 빛으로 이제 금강산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둥근 원형의 금강산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 성스럽기도 하고 오묘하죠. 그리고
0: 네.
1: 전체적으로 푸른색의 기운을 쫙 그림에 깔았습니다. 푸른 기운이 그림에서 예, 금강산에서 이제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0: 네.
1: 보면 부드럽기도 하고 날카롭기도 하고 그죠? 그게
0: 네.
1: S자 태극무늬 속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죠. 이게 바로 주역의 원리인데, 그래 음과 양의 합일이고요. 이런 거를 이제 겸재정선이 금강산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겁니다.
0: 아니, 금강산이라면 뭐그 수려함이란 뭐 누구나 다 알만하기 때문에 그냥 그 풍경을 잘 묘사를 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었을 텐데 이 금강산을 그리면서 겸재정선은 음양의 합의를 고려했다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1: 겸재정선은 원래 주역을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0: 네.
1: 주역에 정통했기 때문에 이제 주역에 대한 철학적인 통찰을 바탕으로 해서 금강산을 본인이 새롭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음양의 원리로 금강산을 해석을 했는데 그림으로 금강산의 음양의 원리를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0: 네.
1: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죠? 그게 바로 태극인 거죠. S자 모양의 태극으로 이제 금강산을 이제 표현을 했고, 주역의 궁극적인 원리는 음과 양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이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듯, 금강산은 우리 조선의 하나의 생명이고, 하나의 어떤 합의를 이루어내는 상징적인 국토다.
0: 네.
1: 금강산은 우리 세상인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생명이고 우주고 조선
0: 네.
1: 왕조다.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0: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풍경화를 그릴 때 자신이 보는 시선에서 그 시점에서 보여지는 풍경을 그림에 담을 텐데 겸재정선은 훨씬 더 위에서 그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하나의 어떤 세상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 금강전도 오른쪽 위에 시가 쓰여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겨울 개골산 만이천봉 누가 어찌 저 참모습 그릴 수 있으리요. 뭇향기는 동해 밖으로 떠오르고 그 기운 쌓여 온 누리에 웅혼하게 서렸구나. 봉우리는 몇 송이 연꽃인 듯 뽀얀 빛 드러내고 반쪽 숲엔 소나무 잣나무가 현묘한 도의 관문을 가렸네. 비록 내 발로 걸어서 찾아간다 해도 베갯머리에서 내 그림 실컷 보는 이만 못하네. 해석해 주셔야 되겠어요.
1: 아니 이제 지금 이제 읽어주신 내용이 이제 다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긴 한데요.
0: 네.
1: 어떤 금강산을 직접 답사해 보고 거기서 받은 감동이 이 식구에 잘 드러나 있죠.
0: 네.
1: 그리고 여기에 대단히 깊이 있는 성찰도 들어가 있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까 예술적이고 시적이면서도 대단히 철학적이고요. 우리 조선 국토에 대한 이것은 결국 조선 왕조죠. 조선 왕조에 대한 자부심, 조선 왕조가 대대손손 영원하기를
0: 네.
1: 바라는 겸재정선의 마음이 아주

0: 잘 들어가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 마지막 구절에 비록 내 발로 걸어서 찾아간다 해도 베갯머리에서 내 그림 실컷 보느니만 못하네. 이 부분은 엄청난 자신감이 느껴지면서.
0: 엄청난 자부심이죠.
1: 네. 엄청난 자부심이 느껴지고.
0: 예. 뭐 이런 거를 와유라고 하는데 직접 가지 않고 누워서 와유. 누워서 이제 여행을 하는 건데 내 그림이 이렇게 최고의 그림이다 라고 하는.

0: 앙쾌하다는 느낌을 갖고요.
1: 네.
0: 어떤 푸르른 기운, 상서로운 기운이 몰려오는 느낌을 갖는데,
1: 네.
0: 야, 저게 진짜 금강이구나. 우리가 정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금강산을 자기 철학적인 렌즈로 필터링을 해서 다시 그린 거거든요.
1: 네.
0: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대단히 금강산을 제대로 표현한 그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조선시대의 수많은 그림 중에 이 그림이 가장 철학적이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김홍도 그림을 많이 좋아했는데요. 최근에는 조선시대 그림 중에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저는 이 금강전도를 꼽습니다. 그래서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깊이 있는 그림이다.
1: 네.
0: 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1: 그런 점은 없었습니까? 당대에 예를 들면 지금 겸재정선의 경우에는 자신이 자신의 이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 금강산이라는 곳을 재해석한 작품을 내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아, 풍경화라는 것은 그 현장의 그 느낌을 가장 흡사하게 재현한 것이 좋은 작품이지 이런 분위기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0: 그렇습니다. 이 겸재정선의 이런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그대로 그려내는
1: 예.
0: 이런 풍조. 그래서 이거를 실경산수화, 더 나아가서 진경산수화라고 하는 그런 유행을 이끌어냈고요. 이때부터 겸재정선을 필두로 해서 조선 후기의 그림이 산수화가 진경산수화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죠.
1: 그렇군요. 자, 그동안 이제 겸재정선은 사실 아득한 과거에 살고 있었던 어떤 신선 같은 그런 느낌을 줬었는데 생생한 이 일화를 듣고 나니까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는 한 사람의 모습에 또 동질감이 느껴지기도 하면서 얼마나 그 철학적 통찰이 가득했을까 이런 또 존경심도 생기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0: 네, 조금 분위기를 좀 바꿔가지고요.
1: 네.
0: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이 시점에 여러 가지 국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1: 네, 네.
0: 행사도 있고요. 뭐 어떤 뭐 국보 지정에 관한 논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놓치면 안 될 만한 국보 관련 이슈 그리고
1: 네.
0: 거기에 얽힌 국보 이야기 그래서 지금 만나야 할 우리 국보
1: 네.
0: 뭐 이런 컨셉으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인문학 산책 이광표 교수님과 다음 주에도 함께 만나서 한국의 국보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3849번 쓰시는 분께서 자화상 하나에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군요 하셨고요. 4921번 쓰시는 분 학창시절 미술책에서 본 자화상 다시 보게 돼서 배움이 됩니다. 확실히 알고 가요. 그리고 가을소리님 저는 남편이랑 여름에 시원한 박물관이나 미술관 자주 갑니다. 교수님 설명 정말 잘해주셔서 귀 쫑긋하고 듣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4921번 아까 보내주신 분 또 보내주셨어요. 행복한 미술 시간이었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문화유산의 내력과 의미를 알고 나면 이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생생한 이야기거리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이광표 교수님의 저서 재밌어서 밤새 읽는 국보 이야기 속 문장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체코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노들 강변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요령이 좋아서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일을 끝마치곤 하죠. 심지어 성과가 더 나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정석대로 가는 직진보다 약간의 노하우를 살린 지름길이 일의 효율을 높여주기도 하니까요. 지름길은 멀리 돌아가지 않고 가깝게 가는 길.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뜻하는데요. 이 지름길이 빨라서 좋기는 해도 목적지에 너무 빨리 도착했다는 건 길가에 피어있던 풍경과 바람, 눈에 담을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을 그만큼 놓치고 왔다는 뜻이 되기도 할 거예요. 그동안 뭔가를 향해 바쁘게 달려오셨다면 오늘 속도를 살짝 줄이고 조금 천천히 느긋하게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풀림 앙상블의 연주로 살며시 전해드립니다.

풀니망상불의 연주로 살며시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들려오는 음악 더 그리고 끝까지 듣고 싶어서 천천히 가거나 살짝 돌아갈 때 있죠. 방금 전해드린 이 첫 곡이 그렇게 주변 풍경도 보고 계절도 느낄 수 있게 조금 속도를 늦추기에 좀 적당한 곡이 아니었나 싶네요. 우리가 이제 빠른 길을 마다하고 돌아서 가는 길을 흔히 우회한다고 표현하죠. 근데 사실 최단 거리 지름길로만 다니다 보면 늘 똑같이 밋밋한 아스팔트 길만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돌아가더라도 국도나 골목길로 가보면 평소에는 몰랐던 그 작은 동네 풍경도 눈에 들어오고요. 생각지도 못한 길을 지나는 그 소소한 반가움도 분명히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아주 가끔은 늘 가던 길 말고 살짝 돌아서 가기도 하는데 그러면 또 느끼지 못했던 신선한 기분에 느낌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매일 정해진 스케줄을 미션 깨듯이 그냥 딱딱 맞춰서 처리하는 거 뭐 이것도 물론 필요하고 좋지만 근데 가끔은요. 계획이 살짝 어그러지거나 돌아가는 상황이 생길 때 오히려 생각지 못한 유쾌한 일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거기에서 얻기도 해요. 늘 꽉 짜인 일정대로만 움직이기보다는요.

가끔은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는 예외의 순간들을 좀 여유 있게 받아들여 보자고요. 예상치 못한 일상도 즐겁게 넘겨버리는 기분 좋은 유연함으로 오늘 하루 채워보시면 좋겠어요. 그림의 노래와 연주로 바람은 봉봉 듣고 올게요.

그림의 노래와 연주로 바람은 봉봉 전해드렸어요. 바람결에 따라서 물 흐르듯이 자유롭고 또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뭐 지름길 말고 살짝 돌아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잖아요. 네, 김인설님 그리고 6642님께서도 느긋하게 마루와 함께 길 걸으면 최고죠 하시고 돌아가는 길이 조금 멀어도 시간과 여유로움을 느낍니다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네, 제 친구가 예전에 저를 만나러 오는데 예상 시간보다 조금 더 걸려서 왔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고속도로가 아니라 그냥 국도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풍경을 느끼면서 오고 싶었대요. 와, 낭만적이죠. 근데 그런 감성 한 스푼 정도는 일상에 담으면서 좀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저도 좀 딱딱 맞춰서 주변 잘 못 보고 지내는 편인데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올 때 한 번씩 돌아가는 길 선택해 봐야겠다 싶더라고요. 느림이 뒤처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채우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아,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오늘은 살짝 한번 돌아가 봐야겠네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니까 더 여유를 가지고 주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풍경도 보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2시간 함께 할 텐데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은 정두현의 말 더더 더듬는 사람 가운데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는데요. 말을 더듬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10년 넘게 길거리 인터뷰어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의 이야기 준비하고 있고요. 2부에는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이야기를 찾아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3인 성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문자 보내고 싶으실 때는 이 번호 기억해 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닮은 사람들의 연주인데요. 워터 댄싱 전해드립니다.

닮은 사람들의 연주로 워터 댄싱 전해드렸습니다. 2219님께서 아버지 생각이 나셨나 봐요. 어제가 7월 칠석이었는데 그 전날이 이제 기일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7월 칠석날 깜짝 놀라 잊고 못 지내드린 기일 하루 늦게 어제 차려드리면서 밤새 제사상 마주하면서 집에 오신 조부모님들과 또 작은아버지와 마음길 따라 얘기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시면서 예쁜 꽃사진 보내주셨어요. 이런 또 예쁜 모습들, 채송화 사진이군요. 보내주셨는데 이런 모습들 보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추억도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좋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마음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신 꽃사진, 예쁜 노란 채송화 사진 덕분에 잘 봤어요. 고맙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한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되죠. 또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어요.

한옥 찾지. 사람은 나이를 먹고 경험을 쌓으면서 어떤 현상이나 문제 본질을 제대로 짚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나는 죽도록 비본질만 붙잡는 인간이 되어갔다. A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인데도

먼저 말더듬 없이 대화를 끝내기를 목표로 삼았다. 그렇게 계속 헤매는데 학교에서는 취업시장에서는 날마다 더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라고 의견도 내라고 버겁게 나를 다그쳤다. 모집 요건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 편견 없이 남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요건에 적재적소에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을 찾습니다라든지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돼 있었다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길거리 인터뷰라니 말만 들어도 손에 땀이 났다. 인터뷰어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 순으로 줄을 세운다면 내가 거의 맨 앞에 서지 않을까? 그런데 남의 말을 잘 들어주면 된다니. 그럼 나도 할 수 있는 건가? 인터뷰를 모두 마치고 서울역 광장을 돌아보는데 사람들이 다르게 보였다. 햇살이 강하게 쏟아져 눈부셨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빛이 나는 듯했다. 내가 오늘을 기쁘게 여기고 있는 것처럼 저들도 오늘을 특별하게 여기고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사연이 있을까? 더 붙잡고 물어보고 싶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계속 견디다 보면 익숙해진다고 흔히들 말한다. 하지만 거절만은 그렇지 않았다. 거절의 순간이 쌓일수록 거절이 더 무서워졌다. 인터뷰를 나갈 때마다 거절을 많이 당하는지, 견딜 만큼만 당하는지, 얼마나 무례하게 당하는지를 가늠하게 됐다. 기분 나쁜 거절을 만나면 그날은 인터뷰를 그만두고 싶었고, 딱히 심한 거절이 없는 날에는 그래도 할 만한 기분이 들었다. 길거리 인터뷰 성공 여부가 사람들의 좋은 이야기를 담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거절을 세게 당하느냐 아니냐가 되어갔다. 나 말 더듬는 거 있잖아. 그럼 그것도 내가 주도권을 쥐지 못한 채 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K에게 물었다. K는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러든 말든 나는 좀 흥분해서 비슷한 말을 되풀이했다.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한 실감으로 파도처럼 다가왔다. 그런데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 주도권을 잡아 나가면 되겠네. 그러면 말더듬도 고쳐지겠네. 외칠 수 있어서 기뻤다.

전지현 외 여러분의 연주로 거울 속의 단미 전해드렸는데요. 희망을 그린 연주곡 듣고 오셨어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정두현의 말 더더 더듬는 사람 중에서 일부분 나눠봤는데요. 정두현 작가는 길거리 인터뷰를 하는 팀에서 10년 넘게 인터뷰어로 활동하고 있어요. 독특하죠?

일찍부터 말더듬증을 알아온 작가는요, 수 없는 거절과 머뭇거림의 순간 속에서도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먼저 말을 건넸는데요. 자신이 묻지 않았다면 묻힐 수밖에 없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한계나 결점과 마주할 때 스스로 가능성을 닫아버리곤 하지 않나요? 하지만 말을 더듬는다는 어떤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기로 선택한 작가의 마음이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또 상황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이제부터 내 삶의 주도권을 잡아나가면 되겠네. 그렇게 스스로 상황을 바꿔내는 태도도 참 본받을 만하죠. 때로는 내 안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요.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쥐어보는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정두현의 말 더더 더듬는 사람과 함께 해봤습니다. 무릎 꿇지 말고 부딪혀보라는 용기를 담은 곡 전해드릴게요. 김주리의 노래로 소리쳐봐 듣고 오겠습니다.

김주리의 노래였어요. 소리쳐봐 듣고 오셨습니다. 부딪힌다는 건 생각해보면 깨지고 아픈 거기도 하지만 또 막힌 벽을 깰 수 있는 희망도 있다라는 뜻이 될 수 있으니까요. 목소리를 내고 뭐든 도전해보고 그렇게 하나씩 변화를 느껴보는 것도 인생의 재미다라고 했던 어느 누군가의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자, 이번에는 수평선 위로 한 점의 빛이 어둠을 거두고 세상을 밝히는 그 여명의 햇살을 그린 연주곡 감상해 볼게요. 우리 음악 집단 소개 연주로 해가 들다 전해드릴 텐데요. 팔부녀의 호흡이에요.

우리 음악 집단 소개 연주였어요. 해가 들다. 감상하셨습니다. 음악이라는 말로 1부 끝곡은 해당화 감상하실 텐데요. 이유리의 피처링 다시금의 노래와 연주로 전해드릴게요. 이곡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한 위로를 전해줍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나비아의 연주로 내 마음 속의 어린 왕자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동요가 생각나는 멜로디였죠.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목요일 2부에는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의미와 유래를 만나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이야기를 품은 말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삼인성호라는 말의 유래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는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6642님께서 너른 길보다는 사색하면서 즐거움을 찾는 이슬 맺힌 풀숲의 작은 오솔길 걷듯 풍성하고 아름다운 우리 음악 잔잔한 행복의 시간입니다. 아우. 참 그 작은 오솔길이라는 표현 생각만 해도 참 좋은데요. 조용하면서도 나만의 어떤 사색을 하면서 걸을 수 있는 그 길 한번 떠올려 보게 됐어요. 0750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4298님께서 어제 오후에 주민세 내려고 우체국 가시는 길에 현금 12,500원을 잃어버리셨대요. 그래서 못 내나 싶어서 생각하면서 왔던 길 다시 가보니까 다행히 그 돈이 있어서 주민세 내고 왔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다시 그 되돌아가시는 길에 있을까 없을까 얼마나 조마조마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발견하는 순간 아 또 이보다 기쁠 수 없죠. 다행입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이번에는 나비아의 연주 만나실 텐데요. 내 마음 아니요 이 곡 듣고 왔었죠. 잠시 착각했습니다. 다음 곡 별이라는 곡 전해드릴게요. 별을 기억의 상징 또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 표현해서 밤하늘의 고요와 별빛의 반짝임을 그린 곡입니다. 모던 국악밴드 차오름의 노래와 연주로 별 듣고 오시죠.

모던 국악밴드 차오름의 노래와 연주였어요. 별 함께 감상하고 왔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달력 보니

그러니까요. 9월 24일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아직 뭐 추석 명절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지만 벌써 벌초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 직접 가자니 거리도 멀고 시간 내기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또 남의 손을 빌리자니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참 난감하기도 하실 텐데요. 근데 게다가 너무 일찍 하면 추석 전에 풀이 다시 무성해지고요. 너무 늦추면 벌들의 활동이 또 왕성해지는 시기하고 겹쳐서 보통은 처서가 지나고 추석 전까지를 벌초하기 가장 좋은 때로 꼽더라고요. 아, 요즘은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벌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고요. 또각 지자체, 산림청이나 산림조합 등을 통해서 벌초부터 묘역 정돈까지 대신해주는 서비스가 있대요. 특히 산림조합에서는 GPS로요, 위치와 관리 이력까지 쫙 관리를 해주고요. 작업이 끝나면 전후 사진을 보내서 직접 가지 않고도 그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추석 임박해서 신청 몰리기 전에 미리미리 한번 알아보시고 마음의 짐을 살짝 덜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예결밴드의 노래와 연주로 놀량 전해드립니다.

예결 밴드의 노래와 연주로 놀량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전국에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됩니다. 각종 재난, 비상상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대피 훈련인데요. 오후 2시 정각에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또 지하 공간으로 안전하게 대피하셔야 합니다. 전국 250개 구간에서 소방차와 구급차, 긴급 차량 길터주기 훈련도 진행이 됩니다. 운전 중 긴급 차량이 보이면 1차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 2차로에서는 좌측 가장자리로 이동해서 긴급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숭려문 교차로 구간에서는 5분간 차량 통제가 있으니까요. 이 구간을 지나시는 분들은 경찰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2시 15분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되면 대피소에서 나와서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이동할 수 있고요. 2시 20분 경보 해제와 함께 훈련이 모두 끝이 납니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지하철역 등 전국 17,000여 곳에 지정돼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나 안전 디딤돌 앱에서 미리 위치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전을 위한 훈련인 만큼 사이렌 소리에 놀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정미정 외 여러분의 연주로 풍류굿 듣고 오겠습니다.

0: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에 담긴 의미나 유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까지. 오늘은 어떤 말일까요? 마루야, 너 그 얘기 들었어?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가수 있잖아. 몰래 열애 중인데 벌써 결혼식장까지 알아보고 다닌대.
1: 선배님, 그거 인터넷에서 떠도는 대표적인 루머잖아요. 소속사에서도 아니라고 공식 입장 냈던데요?
0: 아유, 소속사야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지. 내 친구의 고모의 이종사촌이 분장사거든? 근데 확실하대. 그리고 말이야, 팬클럽 회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던데?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 나겠어?
1: 진짜일걸? 와, 근거 없는 소문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진짜처럼 믿게 된다더니. 그야말로 3인 성호,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내겠어요. 아, 선배님, 이제 그만.

세 사람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의 사자성어 삼인성호. 아무리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반복해서 말하면 사람들은 그걸 사실로 믿어버리게 된다는 경계의 교훈을 담고 있죠. 이 말은 중국 전국시대 위나라의 재상 방총이라는 인물의 일화에서 유래했는데요. 당시 위나라의 재상이었던 방총은 태자를 모시고 조나라의 수도 한단의 인질로 가게 됐습니다. 떠나기 전날 방총은 왕을 찾아가 인간 심리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던집니다. 전하, 누군가 사람이 북적이는 시장 한복판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왕은 시장에 무슨 호랑이가 나타나느냐며 단호히 부정했죠. 그러자 방총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찾아와 똑같이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은 의심스럽긴 하지만 쉽게 믿진 않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방총은 마지막으로 물었죠. 그렇다면 세 사람이 똑같이 시장에 호랑이가 나왔다고 말하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러자 왕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사실로 여길 수밖에 없겠지 하고 답했습니다. 이에 방총은 왕에게 깊은 절을 올리며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전하,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날 리 만무하지만 세 사람이 입을 모으면 진짜처럼 믿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가 조나라에 가 있는 동안 저를 헐뜯는 간신들의 험담이 전하의 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세 사람이 만드는 그 거짓 호랑이에 휘둘리지 말아주십시오. 왕은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방총의 충고를 마음에 새기겠노라 약속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방총이 고국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왕의 귀에는 그를 모함하는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사람이던 간신들의 험담이 점차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이어졌고요. 결국 왕은 약속을 잊은 채 소문에 흔들려 방총을 의심하게 됩니다. 훗날 인질로 갔던 태자는 무사히 돌아왔지만 재상 방총은 왕의 불신을 받아 끝내 고국 땅을 다시 받지 못했다고 전해지죠. 유언비어처럼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이 어떻게 진실을 가리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자 명명백백한 사실도 사람의 입을 거치면 쉽게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동화의 노래와 연주로 구름이 무심탄 말이 함께 감상하셨어요. 충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왕의 무심함에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을 담은 시조를 노래한 곡이었고요. 우리가 무심코 넘겨짚고 믿어버리는 소문 속의 위험성, 사민성호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요. 앞서 꽁트에서 이야기한 뭐 연예인들의 루머나 스캔들부터 자극적인 가짜뉴스, 그리고 또 뭐 직장이나 학교 안에서 확인 없이 퍼지는 소문들까지 많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인터넷, SNS 통해서 이런 거짓 정보가 정말 그 사막의 모래바람보다도 훨씬 빠르고 거세게 퍼져나가는 시대인데요. 남들도 다 그렇게 말하니까, 인터넷에 수없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게 무심코 퍼나르고 믿다 보면 어느새 우리 역시도 억울한 거짓 호랑이를 만드는 셈이 될지도 몰라요. 혹시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의 말만 믿었다가 사민성호처럼 낭패를 받거나 당황했던 기억 있으실까요?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기보다는 누가 왜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좀 진실을 분별해내는 안목과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또한 지혜겠죠?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이야기를 품은 말. 오늘은 3인성호였습니다. 남이 옳다 하든 그르다 하든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담은 시조입니다. 평시조 슬프나 즐거우나 들으실 텐데요. 김월하의 노래로 전해드려요.

0: 얼.
1: 다른 사람의 시선과 판단에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소신을 담은 노래였어요. 김월하의 노래로 평시조 슬프나 즐거우나 전해드렸습니다. 각종 재난 또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국 민방위 훈련이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잠시 후에 이제 시작되죠. 2시부터 20분 동안 실시되는데요. 소방차와 구급차, 긴급 차량의 길터주기 훈련도 진행이 되니까요.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전을 위한 훈련인 만큼 사이렌 소리에 놀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19님께서 사진을 여러 장 보내주셨어요. 비 오는 소리 듣고 싶어서 우산 들고 빗속을 총총총 걸어보고 오는 길입니다. 단골 꽃집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와서 담아왔어요 하시면서 하늘진주라는 꽃도 있고요. 구아바, 유주. 그리고 뭐 대추 사진도 보내주시고 나팔꽃 사진 그 밖에 이제 여러 사진 6장 보내주셨어요. 그중에서 사진 넉장 저희 음악이 흐르는 바로 오늘자 성공단에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도 들어와서 꽃 구경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한앤흥 준비했는데요. 정길선의 가야금, 송정민 홍윤경의 바이올린, 김민정의 비올라, 조다솜의 첼로, 고검재 콘트라베이스 연주로 끝곡 감상하시죠.

생각해보면요, 우리 주변에서 어느새 사라진 것들이 참 많아요. 좋아하는 노래를 듣기 위해서 모으던 CD나 테이프, 손으로 꾹꾹 눌러 쓰던 종이 편지, 그리고 지갑 속에 챙겨 다니던 지폐와 동전도 그렇죠. 요즘은 손가락 하나로 음악을 듣고 결제까지 하는 참 편한 세상이 됐지만 가끔은요, 손으로 직접 만지고 느끼던 지나간 물건들의 온기가 그립기도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많은 것들이 눈앞에서 사라져가지만 그 시절 우리가 마음에 담았던 따뜻한 기억들만큼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남아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남은 시간 기억 속 정겨운 장면 하나쯤 떠올리면서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8월 26일 같은 날 열리는 두 가지 국악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국립국악원의 대표 오전 콘서트 다담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리는 다담은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관객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선물하고

7시 30분 대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국악인들의 창작 그룹 프로젝트 빛이 관객들과 만납니다. 이번 공연에선 입춤을 바탕으로 한 춤, 산조, 대풍류를 새롭게 풀어낸 유영, 역동적인 몰이, 남도 민요 연곡, 연화와 창작곡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8월 27일 서로 다른 색깔로 전통의 오늘을 들려주는 두 공연 놓치지 마세요. 한국 전통음악의 오늘을 만나는 수림문화재단의 2016 수림 뉴웨이브 어시 오는 8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김이수 아트센터 스페이스원에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수림 뉴웨이브는요.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온 창작 전통음악가들을 꾸준히 소개해온 공연인데요. 매년 하나의 주제를 통해 동시대 우리 음악의 흐름을 들여다보며 전통이 오늘의 감각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의 키워드는 바로 엇입니다. 엇이라니. 제목부터 조금 낯설죠? 전통음악에서 엇박과 엇무리처럼요. 익숙한 흐름을 살짝 비틀어 새로운 긴장감과 재미를 만들어내는 감각을 뜻하는데요. 무대엔 각 분야를 대표하는 10명의 전통음악가가 차례로 오릅니다. 8월 27일 소리꾼 정상희를 시작으로 9월 3일 가야금 이준, 9월 10일 민요 추다혜, 9월 17일 판소리 정은혜, 10월 1일 해금 최태영, 10월 8일 검은고 이재하, 10월 15일 타악 이준영, 10월 22일 생황 김효영, 10월 29일엔 가야금 이화영, 그리고 11월 5일 피리 이나연까지 각자의 음악 세계를 담은 신작 뉴웨이브 오리지널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림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아트의 상상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1: 김봉영입니다. 올여름 유럽에서는요 한국 여행에 관한 검색이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0: 글로벌 여행 플랫폼이 숙소 검색을 기준으로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시장을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 숙소 검색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1: 특히 영국에서 한국 여행에 관한 검색량이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순으로 검색량 증가를 보였다고 하네요.
0: 그렇습니다. 유럽 시장의 한국 여행 수요가 이 검색량에서도 또 실제 입국 통계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은 1,071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무려 21.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1: 상반기에만 1,000만 명? 와, 엄청납니다. 그중에서도 지난 6월 한국을 찾은 유럽 관광객만 약 12만 명으로 집계가 됐다는데요. 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여행객들 우리가 모셔야죠.
0: 그렇습니다.
1: 환영합니다.
0: 환영합니다. 네. 자, 어서 빨리 우리나라의 멋진 가을 하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첫 곡은 공명의 연주로 구름 위로 듣고 왔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글로벌 여행 플랫폼이 숙박 기준으로 검색어를 분석한 결과 유럽에서 검색량이 대폭 증가했다고 하는데
0: 아, 좋은 현상입니다.
1: 이게 또 서울만 검색한 게 아니래요.
0: 네.
1: 부산, 제주, 인천, 경주 순으로 검색을 했다고 합니다.
0: 그러게나 말입니다. 수도권과 제주뿐 아니라 골고루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런 기록에서도 보여지고요. 우리가 컴퓨터든 휴대전화든 뭔가를 검색한다는 건 이게 필요하거나 혹은 궁금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네. 참 이 대한민국의 이 K 문화,
0: 네.
1: 아 영향력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0: 그러게나 말입니다.
1: 3121님께서도 학회 같은 곳에 외국인 방문이 많아졌다는 글을 봤어요 하시면서 자녀 중에 BTS 팬이 있으면 학회 가는 겸 겸겸겸 해서 가족 여행으로 온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1: 한류의 힘이 대단합니다 하시면서
0: K컬처 산업화가 이런 경제적인 어떤 이익으로도
1: 네.
0: 자리 잡고 있고 또 우리가 이럴 때 잘해줘야 돼요.
1: 그렇죠.
0: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하나라도 더 팔라고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되고
1: 멀리 봐야죠.
0: 네.
1: 크게 보고
0: 네. 좋은 추억을 쌓고 갈 수 있게.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래야, 친절하게
1: 네.
0: 우리가 그래야 지속 가능성이 좀 생기겠죠.
1: 그렇습니다.
0: 네.
1: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다른 건 아니고 검색하시는 거. 누구나 다 뭐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뭐든 검색을 하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오늘 어떤 거를 검색하셨는지
0: 네.
1: 오늘 나의 검색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0: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 이름 많이 검색한다 그러던데.
1: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저기 뭐 출연하는 작품 있으면은
0: 네.
1: 그 출연하는 작품에서의 뭐 시청률 뭐 이런 것도 매번 데이터를 받고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검색한다고 하더라고요.
0: 우리도 이제 공연 제작하거나 그러면 리뷰 같은 거 많이 검색하잖아요.
1: 아, 그죠, 그죠.
0: 네, 작품 이름으로 해가지고 네. 어떤 평을 써주셨나 이렇게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1: 저는 사실 보지는 않아요.
0: 안 보세요?
1: 네.
0: 제작을 안 하시잖아요.
1: 아니, 제작은 안 해도 참여를
0: 네.
1: 해서
0: 네.
1: 또 그런 리뷰가 또 누가 보내주더라고요.
0: 네.
1: 보내주면 이제 그때 보고
0: 뭐
1: 일부러 막 찾아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0: 그렇죠. 네. 아무래도 칼퇴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끝났어 오케이 싹둑 그리고 나는 어차피 잘해 약간 이런 건가요?
1: 아, 예, 예.
0: 네
1: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0: 아, 예,
1: 얽매이지 말자
0: 네.
1: 그냥 무대에 섰을 때 그때 충실하자
0: 맞아요
1: 그냥 그렇게 하려고
0: 아, 또 한 가지 배우게 되네요
1: 안 그러면 저도 막 좀 초조해질 것 같아가지고
0: 맞아요.
1: 저도 이를테면 게임을 일부러 안 하는 게 한번 발을 디디면
0: 네.
1: 쭉 들어갈까 봐.
0: 아,
1: 그래서 못 들어가거든요.
0: 원천 차단을 하는
1: 약간
0: 거죠.
1: 약간 그런 맥락입니다.
0: 맞아요. 절제. 네.
1: 물론 이 칼퇴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후배들 이제 얼굴 화장 지우고 있는데 저는 가방 메고 있죠.
0: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가세요.
1: 뭐
0: 기도 안 돌아보고
1: 기다리지도 않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오늘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어떤 걸 검색했는지 아니면 평소에 나 이런 거 참 검색 많이 한다. 뭐 요리 비법이라든지 레시피 이런 거 검색도 많이 하실 것 같고.
1: 네네.
0: 자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검색어는 무엇인지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궁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바투의 상사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의 시대
0: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만나 모이고 빈 떠나가 내 가슴에는 어떤 무엇을 남겼느냐 당의 화야 없다 해도 거꾸로 보니가 싫어다

0: 지연화 선생님 소리로 창부타령 듣고 왔습니다.
1: 어우, 좋은 소리네요.
0: 그러게요.
1: 네. 네. 자, 여러분들의 검색어 어떤 걸 검색하셨는지 또 보겠습니다. 5623님.
0: 네.
1: 갑자기 비가 오더라고요. 여름 다 갔지만 접이식 양우산 사려고 검색했습니다.
0: 아, 지금 또 필요하죠. 네.
1: 그리고 뭐 하나 사놓으면 오래오래 쓰는 거니까.
0: 그렇죠.
1: 네. 네.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0: 물론 이제 개인이 샀지만 우리 봉영 씨께서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셨죠.
1: 네.
0: 공공재다.
1: 공유재.
0: 함께 나눠 쓰는 예, 것이다라고 예, 그렇죠. 했는데
1: 우산 나눠 쓰는.
0: 아 근데 지금 다 간 저기 여름이 다 끝나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네요.
1: 그러게요.
0: 다음 주에도 계속 비 예보가 이렇게 있던데요.
1: 그러게요. 진짜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릴지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국지성으로 쏟아지지만 않고 지금 정도로 이렇게 살살 내리는 건 괜찮습니다.
0: 그리고 지금 가뭄이 좀 심각한 곳은 좀 비가 좀 채워질 필요는 맞아요. 있어 보이고요.
1: 그렇습니다.
0: 네. 오늘 날씨 얘기가 좀 많네요. 9264님도 아침마다 날씨 체크를 합니다. 요즘에는 날씨도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날씨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옷을 입습니다.

0: 그렇죠.
1: 아 약간 긴 팔을 입을 거냐 뭐 어느 정도 두께의 옷을 입을 거냐 뭐 이거를 판단하시기 위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0: 날씨 체크는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예. 저도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하고 매일 날씨 체크를 하거든요.
0: 그렇죠.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1: 네. 예, 티가 달라졌잖아요. 패션.
0: 예, 검은 티티. 옷이 다 상하이.
1: 예. 예.
0: 아, 예.
1: 그리고 여기 또 우레탄 폼이 또
0: 묻어가지고 뭐 얼룩까지 묻어가지고.
1: 우레탄 폼. 공사하다가 묻은 거 그대로.
0: 아, 예. 예. 게다가 지금 이 로고는 아니죠. 영어로 써 있네요. 네. 미니멀 프로젝트라고.
1: 네네네.
0: 미니멀한 삶을 추구하시잖아요.
1: 어마어마하게 그거 외에는 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0: 어떻게 야 또 글씨도 미니멀 프로젝트.
1: 아 근데 왜 이렇게 배꼽 잡고 웃으시나요?
0: 아 왜 이렇게 웃기죠?
1: 아 좋습니다.
0: 너무 재밌습니다.
1: 네. 보겠습니다.
0: 아 이거 낭린구가 약간 이렇게 보이는 거는 컨셉인가요?
1: 이게 좀 목이 이제 늘어질 때까지 입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쏙 넣어주면 돼요.
0: 회색 낭린구가 지금 나 여기 찌롱하고 뾰롱하고 나왔거든요.
1: 이렇게 모아주면 돼요. 혹시 클립 없어요?
0: 오늘 그러면 패션의 컨셉은 뭡니까?
1: 약간의 노출?
0: 아 보이는 라디오가 없네요.
1: 보일랑 말랑?
0: 아, 아 예, 예.
1: 요쪽입니다. 예.
0: 내일 패션 혹시 정해셨어요? 아니죠.
1: 내일 아침에.
0: 아 아침에.
1: 검색하고 예. 날씨 본 다음에
0: 그 느낌에 따라서.
1: 느낌에 따라서.
0: 네.
1: 근데 일단은 의상 톤은 거무 디테일은 일관돼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0: 네.
1: 8288님의 문자 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커피를 엄청 좋아해서 원두 블렌딩 방법과 비율 검색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경기민요 식임새 방법도 자주 검색해서 듣고 따라하고 있어요. 민요 사설 검색도 빼놓지 않고요. 예, 커피 쪽과 전통 우리 음악 중에서도 민요 쪽을 되게 좋아하시는군요.
0: 그러게요.
1: 식임새도 가르쳐주는 그 방송이 또 있나 보네요.
0: 그러게요. 식임새 방법을 검색하면 나오나?
1: 그러니까 저 몰랐습니다.
0: 어떤 식으로 하긴 뭐 요즘에 땡튜버들도 많으시고
1: 많으니까. 네네네.
0: 뭐 리스나 쇼츠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업로드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1: 네네네네. 네. 어우 좋네요 진짜. 한번 또 청국장 한번 출연해 보시면 좋겠다.
0: 좋죠. 네. 네.
1: 감사드리고요.
0: 8318님 오늘 저는 검색어 휴가도 없어서 이번 추석 연휴 갈만한 곳을 검색해봤습니다 하셨어요. 요거 필요하죠.
1: 그죠.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0: 네.
1: 아마 근데 숙박 시설은 거의 다 찾을 것 같고 아직
0: 추석 연휴에도
1: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 부지런한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0: 맞아요.
1: 네.
0: 연휴 기간은 항상 미리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고
1: 그렇습니다.
0: 그리고 뭐 숙박은 아니더라도 뭐 고향에 내려갔을 때
1: 네네.
0: 부모님과 갈만한 곳 이런 거 검색들을 많이 하게 되죠.
1: 그것도 좋죠.
0: 아이와 갈만한 곳.
1: 네, 네. 좋습니다.
0: 주변에 검색해 보면 각 지역마다 갈 곳이 꽤 많아요.
1: 맞아요.
0: 네.
1: 뭐 다들 잘 돼 있어가지고.
0: 맞아요.
1: 6456님께서 심심할 때 볼 콘텐츠 뭐 없나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요즘 재밌는 거 없나요? 물론 2시에 바투의 상사디아는 기본입니다. 이렇게.
0: 아, 예, 감사하고요.
1: 2시 거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0: 뭐 충분하죠.
1: 차고 넘치잖아요.
0: 예. 2시간이 순삭이죠. 거무튀튀한 두 남자의.
1: 그렇습니다.
0: 실없는 소리.
1: 네.
0: 요즘에는 영화 그 크리스토퍼 놀란의 네. 오디세이.
1: 네네네.
0: 그 작품 호평이 계속 이어지고
1: 그래요.
0: 너무 궁금해서 보고 싶은데 저희 장인 어른도 보고 오시더니 심청가가 생각난다고.
1: 그래.
0: 예,
1: 예. 어이구야.
0: 고전이 가지고 있는 힘.
1: 저는 오늘 영화 보러 갑니다.
0: 뭐
1: 방송
0: 보러 가세요?
1: 끝나자마자.
0: 누구랑요?
1: 우리 아들 두 명과.
0: 예.
1: 영등포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0: 오. 예. 아이들이 영등포까지는 어떻게 와요?
1: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0: 예.
1: 일요일 날.
0: 네.
1: 연습을 했어요.
0: 지하철 타는 연습.
1: 네, 버스 타고 지하철 타서 어떻게 오고 그래서 영등포에서 그날 또 일요일 날 같이 놀고
0: 네.
1: 반대로 집으로 또 오는 것도 다 연습하고.
0: 우와, 그렇게 다 컸네요. 그럼 애들 둘이서 영등포역까지 오는 거예요?
1: 네.
0: 와,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충분히 또 가능하겠죠. 맞아요, 맞아요.
1: 네. 맞아요. 네. 어. 그래서
0: 다 키웠네요.
1: 그래서 오늘 저는

0: 이 거미 줄 남자.
1: 스파이더맨?
0: 예, 이걸 보러 갑니다. 예.
1: 스파이더맨도 개봉을 했죠.
0: 예.
1: 그 작품도 지금 굉장히 호평이 이어진 걸로
0: 그걸 보고
1: 알고 있는데.
0: 싶대.
1: 예.
0: 애기가. 그래서 그거 보러.
1: 너무 좋죠. 더빙으로 보니까 아니면?
0: 아유, 아니죠. 자막으로 보고 이제 의자
1: 실사판으로.
0: 움직이는 그곳에 가서 봅니다.
1: 아, 의자가 움직여요?
0: 4DX로.
1: 이야. 그렇게
0: 에이, 저의 이제 러닝이 더 출렁출렁 되겠죠.
1: 너무 좋겠네요.
0: 에이, 그래서
1: 재밌게 보고 싶어요.
0: 그쪽으로 저는 요즘 검색을 막 해봤었거든요.
1: 너무 좋네요.
0: 아이가 원해서 이런 게 있어? 막 찾다 보니까 이제 그렇더라고요.
1: 너무 행복한 시간이겠네요.
0: 보고 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6623님의 메시지는 음악을 듣고 와서
0: 네.
1: 소개하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김경복 소리로 풍구 소리 듣겠습니다.
2: 불어라 불어라 어기에 타 불어라 불불불불 아더

0: 이내 몸 빨래질 나간다네.
1: 불어라 불어라 거기야 차 불어라 만대장만 나온다.
0: 신계곡산의 풍구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집 낭은 풍급을 하면 간다네.
1: 불어라 불어라 거기여차 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만 나온다.
0: 생겼나 생겨나 요다지 곡대도 생겨나
1: 불어라 불어라 오기여차 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만 나온다.
0: 상수갑산의 풍구가 얼마나 좋은지 꽃같은 날도 풍급을

0: 신계곡산의 풍군은 무쇠덩이든 넣긴 한데 우리들 우리 풍군은 내간장만 어긴다.
1: 불어라 불어라 어기에 차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 안 나온다.
0: 물길로 간다고 강자를 말고요 돌사릉 아래 다 파고

0: 얼굴 부러워도 만대장만 나온다.
1: 내가 살라서 일생이란 말이냐 내 눈이 무디어 일생으로만 본단다.
0: 불어라 불어라 어디어차 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만 나온다.
1: 오르면 내리면 얼마나 울은지 신장로 한옥판 한들반 젖었다.
0: 불어라 불어라 어디여차 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반대장만 나온다.
1: 우리 딸의 손목은 대동문통의 고르센지 오는 농 가는 다 잡아보누나.
0: 불어라 불어라 어디여차 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만 나온다.
1: 노랑의

0: 대가리 물레줄 상토 언제나 길러서 내 서방을 삼을까.
1: 불어라 불어라 어디여 잡으러라 불불불불 불어도 만대장만 나온다.
0: 인생 한번 죽어나지면 만수청산에 뜬구름이 되누나.
1: 불어라 불어라 어디여 잡으러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만 나온다.
0: 공들하니 백발이 되고 면치나 못할 건 죽음이로구나.

0: 아, 소리 좋네요. 김경복 소리로 풍구 소리 듣고 왔고요.
1: 진하네요, 진해.
0: 중간중간 약간 네. 하다가 멈추시기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다 다시 하고. 네. 저는 이런 게 실수처럼 느껴지지 않고 살아있는 소리처럼 맞아요. 느껴져요. 네. 우리 소리는 원래 막 뭘 이게 완벽하게 이런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호흡. 네. 그 호흡이잖아요.
1: 맞아요.
0: 아, 저는 이런 소리가 참 듣기가 좋습니다.
1: 실제 공연에서도 그런 걸 실행하시잖아요.
0: 네, 실수를 자주 하는 편이고요.
1: 아니, 실수 아니죠. 네. 자연스러움 아닙니까?
0: 네. 네. 오히려 그런 여백이 또 뭔가로 이렇게 채워 넣으면서
1: 좋죠.
0: 오히려 살아있는 생동이 생기는
1: 맞습니다.
0: 네, 우리 소리에 힘이 네.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연습을 너무 완벽하게 하지 않습니다.
1: 네. 자연스럽게.
0: 그럼요.
1: 예. 네. 네.
0: 생각이 안 나면 그다음 뭐죠? 관객한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1: 소품도 다른 데에다가 네. 또 두고
0: 네.
1: 예.
0: 잠깐만요. 여백을 만드는 거죠.
1: 역시.
0: 그럼요.
1: 예, 김프로입니다. 김프로. 자, 6623님. 저는 속초 여행 검색을 해봤어요. 가을에 이민 간 동생네 부부가 온다고 해가지고 미리 알아보려고요. 회는 어디서 먹을까? 숙소는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검색 중입니다. 동생 부부가 기대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아름다운 좋은 나라입니다 하시면서 그쵸 그쵸 속초도 그 특히 그 오션뷰 이렇게 딱 볼 수 있는 곳에 숙소 잡으면 너무 좋죠.
0: 네.
1: 진짜
0: 오션뷰 숙소의 장점은 이제 아침에 눈 떴을 때 커튼을 쳤을 때 뭔가 드러나는 그 아. 찬란한 바닷빛의 그쵸. 풍광 그걸 눈 뜨자마자 볼 수 있다는 건 그쵸. 축복이죠.
1: 에.
0: 그것 때문에 사실 오션뷰가 좀 더 비싸지만
1: 에.
0: 거기로 가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에. 또 해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너무 다양한 곳들이 있으니까
0: 네.
1: 예. 스타일에 맞는 곳에 가서 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0: 저랑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에게 약간 선물 겸 네. 휴식을 줄 때
1: 네.
0: 이제 고성에 자주 가는 그 숙소가 있어요.
1: 경남 고성?
0: 아니요.
1: 강원 고성?
0: 네, 강원도 고성. 그러면 거기가 좋은 점은 그냥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해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 아우~
0: 그냥 그 침대에서.
1: 좋다.
0: 그 침대에서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걸 네.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커피 딱 내려가지고.
1: 아우, 좋네요. 진짜.
0: 그게 동해바다의 장점 중에
1: 그렇죠.
0: 하나죠. 그렇습니다. 네. 나나맘님께서 전 딸내미가 하는 별의별 밈이 무슨 뜻인지 검색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검색을 해봐도 도통 왜 쓰는 건지 이게 뭐가 재밌는 건지 모르겠어요. 낙엽만 굴러가도 재미있는 청춘들이라 그런 걸까요? 하셨어요.
1: 그렇죠. 세대마다 그 관심사가 다르니까.
0: 맞아요.
1: 예. 우리가 보면 저도 이해 못하는 그런 게 많아요. 젊은 친구들 뭐 이렇게 하면.
0: 그 자연스러운 일이죠.
1: 그렇죠. 그렇죠.
0: 우리 때도 반가 반가 엄청 했잖아요.
1: 그게 뭐냐?
0: 하이루.
1: 안습 뭐 네. 이런 거
0: 우리 세대들만이 쓰는 말들을 만들어서 약간 세대를 분리하고 약간 그런 특징들이 언제나 있어 왔어요.
1: 그럼요.
0: 네. 네. 저도 요즘 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1: 전혀 저도 알 네. 수가 없습니다. 네.
0: 모르면 모른다고 또 얘기하는 거고
1: 네네. 네.
0: 그런 거죠.
1: 2219님께서 저의 최근 검색어는 다슬기 기르기 다슬기 먹이였습니다.
0: 다슬기를 길러요?
1: 춘천 쪽 금곡 마을에서는 다슬기 채집이 허락이 돼가지고 다섯 마리를 데려왔는데 유기농으로 키운 상추를 먹이고 있습니다.
0: 오.
1: 늘 혼밥을 하는데요. 이제는 다슬기 5남매랑 같이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0: 오.
1: 다슬기는 상추를 먹

0: 먹고 저는 단호박에 계란을 먹고요.
1: 그러니까 반려다슬기군요. 야,
0: 와.
1: 요즘에 뭐 반려동물 워낙 다양하지만
0: 이럴 수
1: 반려다슬기는 전 처음 들어봤는데
0: 있구나.
1: 교감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0: 그냥 너무 예쁘죠. 그냥 그 자체. 애들이 잘 먹네.
1: 지금 사진으로도 보내주셨는데
0: 세상에.
1: 아이들이 뭘 먹고 있는 것 같죠?
0: 그렇구나.
1: 상추인가요?
0: 그럼 예, 상추래요, 상추.
1: 예.
0: 오, 유기농 상추.
1: 야, 유기농.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지십니다.
0: 소소한 재미가 있으시겠네요, 진짜.
1: 예, 예.
0: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신줄 님께서 오늘의 운세 그런 거 검색 안 하시나요? 저는 매일매일 하는데 좀 전에는 밤티라는 말이 뭔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밤티? SNS에 자주 뜨길래 뭔가 했더니 신조어라고 합니다. 외국어 같아요 하셨네요. 밤티. 아, 밤티는 못생겼다. 촌스럽다. 이런 뜻이래요. 아, 그래요. 밤티? 촌스럽다고? 좀 어디서 이렇게 또 말이 나온지 또 찾아봐야겠네요. 왜요, 왜요, 왜요?
1: 예?
0: 왜요?
1: 아니, 아니, 아니.
0: 아니, 왜 저를 보고 왜 웃으세요?
1: 아니, 밤티 그러니까. 오늘 상호 씨가 입고 오신 미니멀 프로젝트
0: 네네.
1: 밤 티처럼 보이기도 해가지고 이 티셔츠가
0: 이거 와이프 거예요.
1: 형수님 이렇게 큰 걸 입어요?
0: 박시하게.
1: 박시하게.
0: 네, 같이 입어요.
1: 그래서 티셔츠에 눈이 가버렸네요.
0: 예.
1: 오늘의 운세 많이들 보시죠. 저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커피 여기에도 스티커가 오늘의 운세 있어요.
0: 네네.
1: 저는 봤더니 마음을 열어야 상대도 날 믿어요. 이런 게 써있네요. 오늘의 운세로. 상호 씨는 뭐라고 써있으세요?
0: 외로움도 즐길 수 있는 경지에 이르다. 맞네.
1: 딱이네.
0: 저는 마음이 평온합니다. 에.
1: 외로움을 몰라요.
0: 실컷 외로워봤거든요.
1: 에.
0: 에. 이제는 뭐 그거 정도는
1: 에, 기본값이 있으니까.
0: 다지고 다져져서
1: 네.
0: 에, 전혀 그런 거에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1: 어쩜 이렇게 운세도 이렇게 딱 맞냐.
0: 에, 좋습니다. 에. 자. 음악 한 곡도 듣고 오시죠.
1: 아, 화난 거 아니시죠?
0: 아니에요.
1: 자!
0: 아, 요거 소개를 해드려야죠.
1: 네.
0: 오늘.
1: 네.
0: 자, 오늘 공연 선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9월 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국립극장에서 세계 음악극의 다채로운 매력을 한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2026 창극중심 세계 음악극 축제가 열립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공연하는 상하이 경극원의 지단 왕자의 복수. 이 공연에 바투의 상사디아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1: 네, 섹스피어의 고전 햄릿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경극으로 재창작한 작품이고요. 1인 2매씩 티켓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우물점 030이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 금요일에 내일이죠. 내일 당첨자를 최종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이번에는 박승희의 노래로 상모 듣고 오겠습니다.

0: 박승희의 노래로 상모 듣고 왔습니다.
1: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걸 검색하셨는지, 평소에 어떤 검색어 많이 이용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9176님, 곧 결혼기념일이라 부모님께 아이 맡기고 저희 부부 둘이 단란하게 저녁이나 먹고 오려고 장소 검색 아이고. 중이에요 하셨는데 아유,
0: 오늘 진짜 좋은 시간 보내주셔야죠.
1: 그러게요. 네, 네. 이제 아이랑 있는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부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0: 부부가 서로 단단해야
1: 맞아요.
0: 그래야 아이가 더 건강할 수 있잖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0: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0: 네.
1: 자, 여러분들의 메시지 감사합니다.
2: 나면 바퀴가 달려간다.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커피 사고 싶다. 똑딱이 퀴즈 노래하고 싶다. 노래하고 싶다. 이것저것 이놈 저놈 묻지마 따지지마. 우리 모두 바퀴한테 달려간다.
1: 바퀴의 상사디야. 가슴을
3: 태워. 언녀나 나랑 에밀레 종소리 들으러 갈 거야.
4: 무서워. 에밀레종?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종이잖아. 성덕대왕 신종이. 게다가 종의 색인 연꽃 무늬와 비천상이 생황도 불고 있잖아.
3: 우리 언년이 얼마나 똑똑한 거야. 맞아, 바로 그 성덕대왕 신종 타음 조사 공개회가 9월에 열린대.
4: 그래, 이렇게 짜증이지?
3: 아니야, 기분 좋아.
4: 작년에 22년 만에 경주에서 공개 타종 행사를 했었었는데 올해는 보존 상태와 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타음 조사 공개회를 하는구나.

0: 그래서 말인데 9월 15일 국립경주박물관 야외 종각 일대에서 열리는 국보 성덕대왕 신종 타음 조사 공개 같이 보러 가자. 그래. 보러 가자.
1: 알았어.
0: 언제나.
1: 알았어, 대기라. 근데 그게 막 네가 보고 싶다고 그냥 막 가서 보고 그러는 게 아니래. 참가 인원도 제한이 돼 있고 미리 신청해야 경주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거래.
0: 언제나. 나 바보 아니야. 내가 다 알아봤다고. 공개 행사는 성덕대왕 신종이 제작된 771년에 맞춰서 총 771명이 참여하는데 24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30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추첨해가지고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할 거래.
1: 알았어. 만약에 우리가 당첨이 안 되면 어떡할 거야?
0: 언니야. 유튜브로 생중계할 거래.
1: 그래? 그러면 난 집에서 그냥 혼자 편하게 에밀레 종소리 들을래. 나 너 무서워.
0: 언니야. 어? 그게 좋겠다.

손범주의 생황으로 빛천상 듣고 왔고요. 9월 15일 성덕대왕 신종 타음조사 공개회가 있습니다. 24일부터 국립경주박물관 누리집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0: 당첨자는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드린다고 하고 네.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국립경주박물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로 또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1: 8288님께서 오늘 대길이가 많이 화났네요. 이상하게 그 끌목이 중독되네요.
2: 그죠. 그 끌목 진짜 중독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어떤 텐션으로 나올지가 너무 기대가 돼요.
1: 저도 끌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치고 나가야 되지?
2: 근데 이제 뭐 대사를 마쳤어요.
1: 네.
2: 근데 약간 반응이 생각보다 안 온다.
1: 네.
2: 그러시면 갑자기 또 갑자기 치고 올라가시대요. 더.
1: 뭔가 더 가야 될 것 같다는 여백에.
2: 네.
1: 여백을 채워야 될 것 같은 느낌.
2: 역시 멋지십니다.
1: 정신줄님께서 에밀레 존 검색해 보니까 나오네요. 진짜 똑똑하시네요 두 분 하셨는데.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1: 자 이제 똑딱이 퀴즈로 갈게요.
2: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로록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여러분 요리할 때 칼질 잘 하시나요? 칼질은 재료에 따라 요리에 따라 다 다른데요. 실제로 채소를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따라서 영양 성분을 더 잘 많이 흡수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브로콜리는 잘게 다지면 다질수록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지고요. 자주 사용하는 마늘은 으깰수록 좋은데요. 자 그렇다면 무는 어떻게 손질하는 것이 가장 유익할까요?
2: 1번 슥슥슥슥 이렇게 갈아내는 거 갈기 2번 채썰기 3번 깍둑썰기
1: 네. 자 무는 어떻게 손질하는 게 가장 영양이 풍부하게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 그냥 먹는다고 뭐 다 똑같은 게 아니군요.
1: 그러게요. 흡수율이 다를 테니까
2: 네네네네.
1: 조리법에 따라서
2: 네. 브로콜리는 잘게 다지면 다질수록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지고
1: 네.
2: 마늘은 으깰수록 좋고 그렇다면 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아낼 거냐 채썰기를 할 거냐 깍둑썰기를 할 거냐
1: 네.
2: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저는 이거 보자마자 그냥 힌트로 이분이 딱 떠올랐어요. 뭔지 아시겠죠?
2: 예.
1: 개그 콘서트
2: 예.
1: 박준영 개그맨
2: 예. 아주
1: 그
2: 적절한
1: 유행어가 있지 않습니까?
2: 뭐죠?
1: 무를 주세요.
2: 그렇게 하고 나서
1: 2로 하고 이렇게 하죠.
2: 아주 그때 센세이션 했죠.
1: 어떻게 네. 치아로 이게 가능하지?
2: 그죠.
1: 또 이 무의 즙이 막 뚝뚝 떨어지면서.
2: 네네네네네.
1: 자, 요걸 힌트로 드리겠습니다. 개그맨 박준영 씨.
2: 네. 네. 저는
1: 있어요.
2: 무를 어떻게 손질하면 되느냐 이거죠.
1: 네.
2: 1번 갈기, 2번 채썰기, 3번 깍둑썰기죠. 저는 그 최종적인 결과물이 샤베트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갈기, 채썰기, 깍둑썰기,
2: 샤베트.
1: 샤베트는 진짜 딱 하나밖에 없네요.
2: 네. 저는 이렇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네.
1: 정답 갈갈이 신문이시고
2: 아죠. 네.
1: 박준영 씨가 이 별명이었었죠.
2: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삼형제 이렇게 됐죠.
1: 맞아요.
2: 네. 네. 땡땡땡 삼형제 네. 그렇게 됐었죠. 저는 자. 샤베트라고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네.
1: 뭔가 그 프로젝트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열심히 할 때 나 네. 여기에다 다 이거 넣었어.
2: 나의 열정을.
1: 네. 자, 갈아 넣었어인지, 채 썰어 넣었어인지,
2: 에?
1: 깍둑 썰어서 넣었어인지.
2: 네.
1: 일을 열심히 했을 때, 나 진짜 이거에서 넣었어 할 때, 에? 이것도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 1번이었죠. 슥슥슥슥슥 갈아낸다. 갈기가 정답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이렇게 하면 제일 흡수율이 높군요.
1: 무는 갈았을 때 더 많은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챙겨드리고자 이렇게 드렸습니다.
2: 냉모밀 먹을 때 그러면

0: 제 무를 제일 흡수를 잘 하겠네요.
1: 네.
0: 그냥 딱 조금, 떠오르는 건 일단 그렇습니다.
1: 조금 있으면 이제 맛있는 가을 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0: 그죠, 그죠, 그죠.
1: 네. 보약 같은 가을 무. 네.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떡 선물은 6126님께 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세요.
1: 6623님께서 갈갈이 힌트 너무 좋았다고.
0: 오.
1: 완전 짱입니다 하셨어요.
0: 오, 직관적이었죠.
1: 네. 네. 자, 감사드리면서 두 번째 퀴즈 갑니다. 하!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해 똑따르륵 똑똑똑똑.
1: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 걸고 두 번째 퀴즈 갑니다. 심형래 감독의 영화 디워가 개봉 19년 만에 뜻밖의 글로벌 역주행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심형래 감독은 후속편 디워2 제작을 이미 마쳤고 글로벌 메이저 배급사를 통해서 전세계 동시 배급 계획까지 공개했죠. 2007년 개봉한 영화 D1은 SF 괴수 영화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영화 D1의 엔딩에는 우리 미녀 아리랑이 삽입됐었죠. 앞서 갔던 영화 D1은 한국 설화 속 이것을 소재로 한 대규모 블록버스터 영화인데요. D1 소재로 등장한 한국 설화 속 이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두꺼비, 2번 이무기, 3번 곰과 범. 뭐 디워는 뭐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요.
1: 맞아요.
0: 캐릭터 딱 떠오르시죠.
1: 포스터에 이미 딱 박혀 있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자, 심형래 감독의 디워 포스터 생각해 보시면 두꺼비인지,
0: 네,
1: 이무기인지,
0: 그렇습니다,
1: 곰과 범인지,
0: 네,
1: 생각하면 상상하면 바로 떠오르죠.
0: 그렇습니다.
1: 예.
0: 얘는 저기잖아요. 용이 못 됐잖아요.
1: 네.
0: 맞죠?
1: 맞아요.
0: 네. 용이 못 되네. 아, 안 되네. 나쁘다 못 되다 뭐 이게 아니라 안 되네. 예. 네.
1: 그게 힌트예요?
0: 그렇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왜요?
1: 아니요, 아니요.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나요?
0: 어떤
1: 이제 선생님들이 연습 안 하는 친구들한테 너 왜 이렇게 연습을 안 하니?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것도 안 들고 가?
0: 군인이.
1: 예?
0: 군인이.
1: 예, 그러니까.
0: 전쟁터에 나갔는데 군인이 예, 이것도 안 들고 가?
1: 아니, 그러니까. 얘는
0: 예,
1: 이걸 안 들고 가? 너한테 이거는 연습이야. 그러면서 강조했던.
0: 그거.
1: 예.
0: 그걸 맞춰주시면 된다고.
1: 그렇죠.
0: 예.

0: 까까
1: 아니면 곰과 범 가지고 싸워.
0: 어,
1: 그렇죠. 에. 그거죠. 에. 에. 두꺼비냐 이 무기냐.
0: 왜 뛰어 이렇게?
1: 아니 갑자기 이렇게 감정이 벅차올라가지고.
0: 아 그런가요?
1: 곰과 범이냐. 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차량을 길가에 세우고 정답을 보내주신 5217님 감사드리고요. 네. 영화 재미있을 것 같다. 디워 2. 저는 디워 1도 재밌게 봤었어요.
1: 아,
0: 제 그래요? 기억에. 예. 그때 당시 뭐 혹평이 막 쏟아지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참 저 사람 인생 영화 인생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0: 19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어떻게 또 이렇게 역주행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신기해요.
1: 네. 자 이제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정답은요 이무기가 정답이었습니다.
0: 너무 쉬웠죠?
1: 다 알고 계셨죠?
0: 네. 네
1: 쉬웠고요. 자 떡 선물 5217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떡 맛있게 드세요.
0: 디워 2도 기대가 됩니다.
1: 네. 자 그러면 1부 끝곡 고보석의 검은고 김웅식의 장구로 신캐동료 검은고 산조 중중머리부터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0: 나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너 호작도가 뭔지 알지?
1: 그럼 K-POP 데몬헌터스에 나오는 호랑이 더피와 까치 서씨가 바로 호작도에서 모티브를 따온 거잖아.
0: 맞아 맞아. 익살스러운 표정의 호랑이와 놀리듯 주변을 맴도는 까치가 함께 등장하는 호작도. 요거는 애군을 막고 좋은 기운을 부르는 대표적 우리 민화이기도 한데 바로 이 호작도부터 대한민국 대표 명장의 나전칠기까지 한국의 미를 대표하는 작품들이 서울 봉은사 특별전에서 볼 수 있대.
1: 도심 속 천년 고찰인 서울 봉은사에서 우리 전통의 멋과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거네.
0: 그렇다니까. 곡면을 따라 순백색으로 빛나는 달 항아리도 전시 중인데 나전칠기 임충휴 명장은 이 달 항아리를 완성하기 위해 꼬박 1년을 기다렸대요.
1: 나전칠기 명장이 달 항아리를?
0: 그래 그래. 삼배를 켜켜이 쌓고 말린 후에 자개로 장식한 달 항아리래요.
1: 어허, 서울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자는 취지로 기획됐다는데 가을을 기다리면서 봉은사로 나들이 가야겠다.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8월 20일 목요일 2부 출발합니다. 그림 연주로 달빛이 하늘로 듣고 왔습니다.
1: 네. 캐대원 이후로 호랑이와 까치가 그려진 민화, 호작도 이게 굉장히 또 친근해졌습니다.
0: 네. 그것도 이제 문화의 힘 아닐까 싶은데요. 애군을 맞고 좋은 기운을 부르는 우리 민화. 호작도도 이제 보고 나전칠기 명장이 만든 자개로 장식한 달 항아리 요거 진짜 궁금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서울 봉은사 나들이 주말에 일정 아직 계획 안 세우신 분들은 여기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봉은사는 1200여 년을 이어온 한국의 대표적인 도량이자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도심 속 천년 고찰이기도 하죠.
0: 그러니까 달 항아리 뭐 불화 까치 호랑이 나전칠기 이런 것들을 어디서 봐도 좋겠지만 천년 고찰 봉은사에서 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만날 수 있다는 건 너무 반가운 일이고요.
1: 네.
0: 사찰에서 여러분도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 전통, 우리 문화 한번 멋지게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또 주말에는 봉은사 가보시면 좋고
0: 네.
1: 목요일에는 또 이분을 만나야죠.
0: 네. 네
1: 진짜.
0: 진짜 뭐요?
1: 진짜죠.
0: 네, 아 이분은 진짜요.
1: 진짜 가짜가,
0: 가짜가 아니에요.
1: 가짜 성우가 아닙니다.
0: 이분은 진짜 찐 성우.
1: 네, 현업이죠.
0: 네, 네
1: 현직의 현직.
0: 예. 네. 자, 찐 성우 우리 김수영 성우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아이,
1: 활쏘. 판소리 해레본
0: 눈대목 극장
2: 반슐랭.
1: 가을은 후진 중이지만 판슐랭은 직진이죠. 정주행 중입니다.
0: 안전운전 해피운전 오늘도 김수영 성우가 운전대를 잡습니다. 어서오세요.
2: 뿌뿌 안녕하십니까 성우 김수영입니다. 출발합니다.
0: 뭐라도 할 줄 알았어요.
1: 네.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야죠.
0: 네, 오늘도 손잡이... 운전하시고 출근하셨죠.
2: 그렇죠.
0: 방금 비가 막 갑자기 쏟아졌다고.
2: 그러게요.
0: 예.
2: 네.
1: 국지성으로 막 갑자기 막
2: 요즘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뭔가 약간 습하다 하면 우산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맞아. 예.
0: 그냥 가방에 넣고 다녀야 되고.
2: 네.
0: 왠지 수영 씨 진짜 운전 잘하실 것 같아요.
2: 저 진짜 잘하죠.
1: 와일드하게 해요? 아니면 그냥 뭐 천천히?
2: 아 스무스하게 하죠.
0: 스무스하게.
2: 저 면허를 한 번에 땄습니다. 모든 면허를.
0: 오.
2: 네. 그래서 그 운전 면허 처음 딴 거를 할 때 이제 그때도 그냥 그 일반 승용차 아니고 트럭이 뭐죠?
0: 일종.
2: 일종을 땄고요.
1: 일종 스틱.
0: 스틱으로?
2: 네. 일종 스틱 따는데 한 번에 합격하고 선생님이 다음에 덤프 트럭 한번 몰아보자고. 너 소질 있다.
0: 일종이 쉽지가 않아요. 클러치를 사용해야
2: 그렇죠,
0: 되기 때문에.
2: 그렇죠. 한 어렵거든요. 번도 시동을 꺼트린 적 없죠.
0: 이야 잘하는 거야. 네. 역시 조절 능력이 네. 뛰어나고.
2: 그다음에 이제 오토바이도 따기 어렵거든요.
0: 바이크.
2: 네. 네.
1: 땄어요?
2: 기립박수 받았죠. 한 번에 따서.
0: 잘하는구나.
2: 면허가 세 개입니다. 그래서.
0: 아. 오. 근데 운전 잘하는 거랑 주차 네. 잘하는 건 다를 수 있어요. 주차
2: 그렇죠,
0: 좀 잘하세요? 후진 주차라든지.
2: 뭐 그거는 그렇게 같은. 잘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0: 같은데 네. 차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있습니다.
1: 그때 긁어먹었잖아요.
0: 그거는 그거는 제가 주차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나오다 그런 거죠. 근데 차를 갑자기 바꿔서 차체가 예, 그간 봐왔던 거리에 아직 미숙했던 거죠.
2: 그 전에 이제 작은 차를 탔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렇죠.
2: 큰 차에 대한
1: 오늘 저희 방송 요 코너도 좀 잘 운전해 주시면
0: 아 그럼요 익숙하잖아요.
1: 가다가 또 긁지 마시고
0: 제 차체가 작아졌기 때문에
1: 아, 네, 네, 네.
2: 성화 씨한테 다 말하면 안 돼요. 으유. 방송 소재가 돼버립니다. 그런 건 잊어먹지도 않아요. 해마가 얼마나 건강한 거야.
1: 난 왜 그런 것만 기억이 났어. 좋습니다.
0: 네.
1: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0: 네, 지난주 수궁에서 어머니와 상봉했던 심청이가 연꽃송이에 몸을 싣고 다시 인당수 위로 떠올랐는데요. 마침 장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남경 상인들이 심청이의 넋을 달래기 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바로 그때 연꽃송이를 발견하고 꽃송이째 건져 올린 안디!
1: 한 곳을 바라보니 난데없는 꽃 한 송이가 물 위에 둥실떠 서 있거늘.
3: 어쩌면 지극한 효심에 하늘이 감동해서 심낭자를 꽃으로 보냈을지도 모르겠구나. 자, 가까이 가서 저 꽃을 건지거라!
4: 예!
5: 가만히 있어보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으니 장사에서 번 돈이며 물건들을 나누자꾸나.
4: 원하는 것을 가져가도 되는 것입니까, 선주님?
5: 그러하다. 다만 저 연꽃송이는 아니 된다.
3: 아니 저 큰 꽃을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선주님?
5: 네, 알아서 할 것이니 그대들은 수고한 만큼 받아서들 잘 가시게.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저 큰 연꽃송이를 우리 집 뒤뜰에 가져오긴 하였는데 하, 신기하단 말이지. 단을 쌓고 두었는데 오색구름이 항상 꽃송이에 어려있는 것은 아이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이냐?
6: 여보 나으리, 어찌 그리 혼잣말을 늘어놓고 계십니까?
5: 저 꽃을 어찌할까 고민 중이었소 부인.
6: 꽃이요? 황후께서 세상을 떠나셨으나 임금께서는 새 황후를 맞을 간택도 아니하시고 춘삼월 궁궐 정원으로 온갖 화초를 구하고 드리고 채운다 하더이다.
5: 오호, 그래요?
1: 화초도 많고 많다. 바로 나 임금이요.
7: 말 안 하면 몰랐다.
1: 8월 군자 연꽃에 가을 연못 홍련화 달빛 속에 매화 향기 전해주던 한매화 힘 떠난 뒤 심어놓은 붉게 피는 홍도화
0: 아직도 있어.
1: 전쟁터에 나간 남군을 이별한다 앵도와
0: 앵도와
1: 온갖 화초 과일 나무 심었는데 바람이 슬쩍 불면 벌나비 새 짐승들이 두 쭉 찢쩍 걸리고 서지지 울며 논인다.
8: 고국에 돌아와 수다이 남은 재물 다 갖기 짓대를 나눌 적어. 토선주는 무슨 마음인지 재물은 마다하고 꽃봉이만 차지하여 제집 후원 정한 곳에 단을 묻고 두었더니 오색 채운이 항상 꽃봉이 어렵겠다.

이때는 어느 땐고 허니 이모년 3월이라 그때 송천자께 없어 황후 붕어신 후 간택을 아니하시고 각색 화초를 구하시어 상림원을 다 채우고 황극전 뜰 앞으로 여기저기 심어두고 주야로 구경하실 적어 화초도 많고 많다 파르르부용 군자용 만당추수홍년화 암향부동월황홍덕수식 전투난매화 진시유랑 거우제라 불거있는 홍도화 얼중천양 단계자 향문심이 흑해왔고 요염섬섬

0: 왕손 반수하고 부귀허를 쏜 모란화 이화만지 붉게 무어 장신 궁중어 백꽃이오 칠십 제자 강론하니 향단 준풍어 살워꺼 천태산 트루간지 양미어리게 차야이며 촉구간을 못 이기오 체혈을 허던 두견화 원정부지의 별언지 옥창공연의 앵도화 요한도화 개관화 이화 개화 서경화 홍국 백국 시월 황국 교한난화 동백해당화 장미화 무연화 설토화 수선화 능소화 백일홍 동매 준매 영산홍 자산홍 회철쭉진날화 난초치초 파초 유원자 성류 핍 파향매 흑은행자도 오미자 친자 감자대초 머루다리 얼음덩촌 윈가화초 가진 과목 청기의 시부건던디 향풍의 건둣 불면 풀라부세 침생돌이 지지 노래한다
1: 어허, 아니 봐도 동영상이네 그려. 우리 임금께서 꽃을 좋아하신다 하니 잘 되었소. 내 인당수에서 건져온 저 꽃을 화분 채 잘 모시고 대궐에 좀 다녀와야겠소.
2: 전하, 남경상인 도선주가 웬 꽃을 바치겠다고 대궐 밖에 당도하였다고 하옵니다.
3: 꽃이라면 내 언제든 환영이지. 들라하라.
1: 남경 뱃사람 인사드리옵니다. 이 꽃을 임금님께 바치고자 하옵니다.
3: 어허허, 상인의 정성이 지극하시구나. 내 특별상을 내릴 것이다.

0: 이 꽃이 웬 꽃이냐 이 꽃이 웬 꽃이냐 크기가 바퀴만 하고 꽃빛이 찬란한 데다 향기가 특이한 거지. 세상 꽃이 아닌 듯하구나. 보자 보자 보자. 개수나무 꽃도 아니오. 신선못 복사꽃도 아니고 극락세계 연화꽃이 떨어져서 바다 위 둥둥 떠왔다니. 내 이 꽃 이름을 신선이 타고 내려온 꽃 강선화라라고 지어야겠구나. 여봐라, 이 꽃을 조심히 꽃밭에 옮겨 놓거라.
1: 하루는 마음이 산란하고 잠을 이룰 길 없어 임금께서 꽃밭을 거니는데.

0: 그때 미풍이 일어나고 강산화 꽃봉이가 두려시 움직이며 사람 소리가 두런두런 나니 임금이 이상히 여겨 꽃송이를 살펴보는데 아! 꽃송이가 반쯤 열리다가 닫다가 잠잠하였겄다.
1: 어? 이 꽃 안에 무엇이 있길래 어디 꽃송이를 한번 열어보자꾸나. 어? 아이고야! 너희는 귀신이냐 사람이냐?
2: 저희는 남해 용궁 신녀로.
1: 목소리가 너무 이상하네.
2: 심낭자를 모시고 세상에 나왔다가 이리 궁으로 들어와 임금님을 배웁니다.
1: 아니, 낭자를 모시옵고? 오호라, 이것은 옥황상제께서 나에게 좋은 인연을 보내주신 게로구나. 낭자, 고개를 들어보시. 어! 세상에, 이분은 나대지마 심장아, 둘도 없는 미인이다. 여봐라, 내게 할 말이 있으면은 하라.
0: 전하, 이는 필시 옥황상제께서 좋은 인연을 보낸 것이니 혼례를 올리시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옵니다.
3: 전하.
1: 부인, 백성들이 모두 심황후 덕이 많아 풍년이 들었다 하는구려.
3: 태평성대가 어찌 제 덕이겠습니까마는 그리들 말한다 하니 좋사옵니다.
1: 부인, 그런데 표정이 어찌 그리 근심이오?
3: 아, 저의 근심이라면 다만 아버지 생각뿐이죠.
1: 아이고, 또 그러시오.
4: 주월 만정.
3: 가을 달 뜰에 가득하고 산호 주렴에 빛이 어들 때 귀뚜라미 슬피 울고 하늘의 외기러기는 달 아래 높이 떠서 울음을 울며 오는구나. 저게 뭐야? 기러기인가? 그래 기러기야. 아, 울고 우는 기러기야. 너는 무슨 서름이 있어서 그렇게 슬프게 괴상하게 울면서 오는 것이니. 혹시 짝을 잃고 우는 거야? 아니면 도화동 우리 아버지 슬픈 소식 전하려고 나를 부르려고 오는 거야? 부처님 영험으로 아버지 감은 눈은 뜨셨을까? 도화동 사람들 나와 한 약속 잊지 않고 끼니는 챙겨줄까? 눈 못 뜨고 배고파서 밥을 빌다 눈치 보다 나를 부르고 다니면서 돌아가진 않으셨니? 왜 울어? 사람만 계시면 천만 다행이다만 만약에 병이 들어 빈방에 계시다면 누가 약이라도 물이라도 줄까? 혼자 기운 다 하시면 누가 장례를 치를까? 그래 기러기야, 같이 울어주는구나 기러기야. 그럼 내가 한 말 들었거든. 우리 아버지께 자세히 꼭 좀 전해다오.
5: 심황 덕이 많으시사 당년부터 연풍하여 조선천지가 다시 되었겠다. 황후 부귀영화 극진하나 신중의 숨은 근심 다만 부...

미친 생각이라. 이리론 소셈을 못 이겨 시종을 물리시고 옥난간으로 빗기어 계실지어가 수월은 만정호여 산호

Yeah.

几多年根干也辛苦，西站的那苦多年，不能我的锅偏干我怕。

그냐 고생년 근저하셔도 산원에 계셔오면 천년 만년 내년 만원 만일 불행 평안 들어 시며 혼자 기진 굳기 신돌 누가 금수반장을까 지는 다시 울음 울다 창왕에 길어 간과도 별과 닮은 맑았구나.

지옥가서 표자헌들 꽃중 꽃골게 부어

소가 주월 테라 생사도 할 수 없고 만일 팔수 어려였다가 충격도 못 찾으면

0: 김현수의 소리, 김득수의 북장단으로 심청가중 추월만정 들었고요. 그전에는 오정숙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심청가중 화초타령 듣고 왔습니다.
1: 네. 상호 씨 별명이 하나 생겼네요.
0: 뭐요?
1: 고막 남친. 임금이 이렇게 감미로울 수 있냐. 예. 아 하나 더 있네요. 네. 바다왕.
2: 바다왕. 바다왕. 합쳐서 고막 바다 남친.
1: 오늘 캐스팅이 다 했다. 정신줄님도 계셨고 6186님 네. 아우 세 분 덕분에 판슐랭 진짜 코미디 코너 같아요. 하셨고 8288님도 이 시간은 특히 더 매주 기다려집니다. 세 분 다 목소리가 진짜 고급져요. 행복 충전. 아유. 물이 오르셨네요. 하셨어요. 아 심청이 심황우 목소리. 아
2: 황후가 됐으니 좀 더.
1: 예.
0: 진짜 고급져. 고급스러워. 진짜.
1: 전화하고 딱 말 떼는데 어 심쿵. 거기에 어 부인.
0: 막 잘해주고 싶은 그런 목소리예요.
3: 맞아요, 맞아요.
0: 막 다 챙겨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은.
1: 약간 옆자리가 약간 쓸쓸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 목소리에서.
2: 맞아요. 소개팅 나가서 그 목소리 써야겠네요.
1: 어 그래.
2: 그렇게 어디? 느껴진다.
1: 소개팅 가서.
2: 안녕하세요.
1: 약간 나의 여백을 보여주는. 네가 채워줘야 돼. 이런 느낌.
2: 근데 웃다가 다 뽀록이. 이런 단어를. 아 예.
1: 그 소리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추월만정.
0: 네네.
1: 심하고 목소리 다.
2: 도저히 예쁘게. 도저히 예쁘게 못하겠더라고.
0: 아 잘했어 잘했어.
1: 좋았어요. 예. 끼룩끼룩이 아니라 괴롭괴롭으로 들렸다. 아, 네, 훈두모매님. 자 감사드리고
0: 퀴즈를 내야죠.
2: 네. 판소리 여러분 눈대북극장 판슐랭 오늘은 심청가중 화초타령과 추월만정 대목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판슐랭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궁으로 들어온 연꽃송이를 보고 임금이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신선이 타고 내려온 꽃, 임금이 지어준 꽃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봉선화, 2번 수선화, 3번 강선화.
1: 너무 쉽네요. 네. 이야기 속에서도 계속 이 말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마무리할 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이제 두 번째 판슐랭 가볼까요?
2: 가볼까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요. 동해안 강릉으로 가볼까 합니다.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바닷가에는 해랑당이라는 사당이 있대요. 그래서 이 사당에서는 어부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선항제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1: 네.
2: 선항제에 얽힌 옛날 이야기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안인진이라는 마을의 한 뱃사공의 딸이 사모하던 청년을 잊지 못한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0: 해랑이라는 기생의 슬픈 사랑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크로스! 오. 합쳐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시원한 강릉 바닷가로 가볼까요? 우후. 옛날 동해안 마을에 어부의 딸 해랑이 부모님과 살고 있었습니다. 해랑의 부모는 눈이 높아서 시집을 가지 않는 딸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요.
1: 해랑아, 저기 옆마을 돌쇠 어떠니? 어? 아휴, 오늘 중매쟁이 할머니가 왔는데 대장간집 아들이래. 괜찮대.
0: 어, 어머니 됐어요. 돌쇠는 무슨. 저는 바닷가에 바람이나 쐬러 갈래요.
1: 아유, 이 지집.
0: 아우, 정말.
1: 지집에. 아우, 이 바닷가에, 어? 에휴, 바닷가에 아버지 배 고치고 계시니까 새참이라도 갖다 드려. 아우,
0: 네,
1: 이 지집에.
0: 네. 어, 아버지다. 어? 어? 어머, 같이 있는 사람 누구야? 와, 씨, 못 본 남잔데? 우와, 어? 이때까지 본 남자들 중에서 제일 잘생겼는데? 오! 어깨 넓은 것 봐!
2: 아이고, 김복수. 일을 아주 잘하는구만.
3: 감사합니다.
0: 김목수. 아, 오케이. 아버지 배 수리를 돕는 목수구만. 어, 세상에. 목소린 또 왜 저렇게 좋아? 아니 아버진, 어, 저런 남자를 바로 옆에 두시고 왜 엉뚱한 뭐 돌쇠? 아, 뭐 그런 남자들만 자꾸 소개해 주려는 거야. 가만 있어 보자.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2: 자네 정말 배 고치는 솜씨는 보통이 아니군. 아, 대체 그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웠나?
3: 아,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여기저기 떠돌면서 배운 게 배 고치는 일이라서 그냥. 그저 남들 하는 만큼 하는 거죠. 과찬이시네요.
2: 그래, 과찬이었지. 그래. 아이, 자네 목소리가 참으로 좋네.
3: 아이, 감사합니다.
2: 그래. 아이, 그 젊은 사람이 참 이렇게 목소리도 좋고 일도 잘하고 아이, 겸손하기까지 해. 아, 부모님 없이 고생했을 것인데 아주 잘 자랐어. 아이, 근데 말이야, 저 자네 그... 장가는 갔나?
0: 그렇지. 장가는 갔나? 그렇지. 뭐야. 빨리 말해줘.
3: 아유, 저 같은 떠돌이에게 시집 올 여인이 있겠어요?
0: 됐어. 그래. 여기 있습니다. 신부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빠 빨리 말해. 해랑이 있다고.
2: 아이고, 자네 정도면은 훌륭하지. 아이, 무슨 소린가? 그 장가 갈 생각은 있고?
3: 장가요? 그럼요. 있죠.
2: 어, 그래야지.
0: 오케이. 아버지 나이스 샷. 드디어 찾으셨군요. 아버지가 곧 저 목수님과 나를 엮어 주시겠지? 그렇다면 조만간 저 넓은 가슴에 이렇게 푹 안기는 거야? 심장 나아리지 마. 아우서.
2: 어허, 요즘 저 우리 딸 해랑이가 뭐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소?
1: 아, 그러게요. 웬일로 요즘에 그냥 해실해실 웃고 다니는 게, 정말.
2: 왜 그러시오?
1: 아니, 제가 해랑이한테 옆마을 돌쇠 쪽에서 혼담이 들어왔다고 제가 말해줬거든요. 저것이 아무 말 안 하더니, 어머, 지집에 그동안 온 동네 청년들을 마다하더니 옆마을 돌쇠가 마음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2: 녀석도 참. 하여튼 연부는 다 따로 있나 보. 아, 이렇게 된 거 하루빨리 진행을 시켜봅시다. 마침 저 배 고치는 일도 다 끝났으니 내일 중으로 목수 청년에게 싹을 주고 정리한 후에 혼인 준비를 서두릅시다.
1: 해랑아, 우리가 그동안 눈치가 없었구나. 이제 네 마음 다 아니까 너의 혼례를 이제 우리 준비하자꾸나.
0: 몰라요.

0: 그냥 이렇게 부모님 말씀에 따를게요. 엄마 고마워요. 저 정말 그 목수 청년이랑 아주 잘 알콩달콩 살게요. 남근님 조금만 기다려요.
1: 아니 아니 얘가 왜 이래 진짜. 혜랑아 새색시 표정이 왜 그래.
0: 아니 아버지.
2: 아 그래 그 왜 그러느냐.
0: 목수 청년 어디 갔어요?
2: 아이고 그 김 목수를 왜 찾아? 일 끝나고 진즉 떠났지.
0: 네?
1: 어머 혜랑아 정신 차려.
3: 아이고 참말로 어쩐데. 아 그날로 정신줄을 놓고 날마다 저렇게 그냥 바닷가에 서가지고 남자만 보면은 말을 건대잖아.
0: 저기요 남근님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다시는 저를 버리고 떠나가지 말아요.
2: 아이고 혜랑아 이 애비를 어찌 살라고. 네 마음도 몰랐던 아버지를 용서하거라. 아이고 혜랑아 어디 가느냐. 거긴 철벽이야 이거사 위험해. 아이고 떴다 물에가 붕.
4: 혜랑이 세상을 떠난 후 마을 앞바다에선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밤이면 저녁 귀신이 총각들을 찾아다닌다는 소문이 돌았죠.
5: 아 아무리 저녁 귀신이 무서워도 아 나는 바다를 떠날 수 없어. 그렇다면 내 저 처녀 귀신을 정리한 수밖에. 오늘 밤에 처녀 귀신을 만나야겠어.
0: 남군님 다시는 저를 떠나지 말아요. 저와 혼인해요.
5: 썽 물러거라. 고운 처녀가 어찌 남자마다 붙잡고 혼인하자 추태를 부린단 말이냐. 우리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몰라도 계속 사람들을 괴롭힌다면 무당을 불러 너를 쫓아버릴 것이다.
0: 아니. 아 그렇다면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5: 그것이 무엇이더냐.
0: 혼인하고 싶은 남군님이 있었는데 결국 이리 혼자 구천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으니 저 마을 높은 곳에 저를 위한 사당을 지어주세요.
5: 사당만 지으면 되는 것이냐?
0: 아니요. 응? 사당 안에 남자 사람 모양을 한 인형도 만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5: 인형?
0: 아, 그러면은 다시 예전처럼 고기도 많이 잡히게 될 거고 저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5: 지난밤 제가 처녀 귀신을 만났습니다.
3: 아이고 혜랑이네 혜랑이요.
6: 아이고 불쌍한가. 그러면은 저 어서 사당 짓고 그 남자 인형도 넣어주고 사당 이름은 혜랑당이라고 합시다.

0: 박준영의 소리로 하루 100년 듣고 왔습니다.
1: 그놈의 고막 남친 또 나왔다고. 아이고 하신 분도 계시고. 아 전설이 참 재밌네요. 아, 네. 또 정신줄리. 네. 훈동원님도 재밌어요 얘기해 주셨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1: 자 이제 퀴즈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2: 네. 판소리의 문두대국장 판슐랭 퀴즈 정답. 궁으로 들어온 연꽃송이를 보고 임금이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신선이 타고 내려온 꽃, 그 꽃 이름은 무엇일까요? 였고요. 네. 정답은 3번 강선화였고요. 네. 2887님 보조배터리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선화라는 존함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나 봐요.
2: 네, 저희 어머니부터.
1: 아, 예, 예. 성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2: 저희 어머니는 엄씨입니다.
1: 엄선화. 아~ 예. 선생님. 야, 근데 예. 엄청 예쁘시다, 이름이.
2: 그러니 예쁘죠.
1: 예, 예, 예. 예, 예.
0: 그리고 또 87님. 제 중학교 동창 이름이 하선화입니다.
1: 하선화도 예쁘다.
0: 오, 네. 그렇군. 선화라는 이름이 참 예쁜 것 같아요.
1: 제 친구 중에 김선화가
0: 네. 계세요. 네. 네.
2: 유명인 중에 한선화 씨도 있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1: 선아도 많잖아요.
2: 선아도 선아? 많죠.
1: 네. 네. 제 친구 선화는 한 두 명 있어요.
0: 네. 네. 진짜. 아무튼 오늘 재밌었습니다.
1: 그나저나 아까 야, 네. 그 해랑이 목소리 네. 전혀 필터링 없이 그냥 김수영이던데.
2: 네. 살짝 제 얘기 같기도 해서.
1: 야, 막 아, 그 어부 어 목소리 보고 와 그 좋아하는 게 굉장히 찐 연기였던 것 같습니다.
2: 여자친구 너무 좋았어요. 없단 얘기 듣자마자.
1: 예.

0: 뭔가 진심이 느껴지는 연기였어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1: 좋았습니다. 진짜. 예.
0: 자, 오늘 김수영 성우 네. 역시나 수영 씨와 함께하면 아, 목요일이 알차고 기뻐지고
1: 순삭. 금방 가요.
0: 예, 순삭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뵐게요.
2: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세요.
1: 자, 오늘의 끝곡 음악 준비했습니다. 수풀님의 연주로 토마토 양의 설레임 듣고 오겠습니다.

0: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1: 건강도 잘 살피시길 바라고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들 내일 오후 2시에 밝은 에너지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파티 시대.
0: 파티의 상사대입니다. 내일 봬요.

대한민국 부자 1번지이자 충의의 고장, 그리고 악성 우륵의 탄신지인 경남 의령에서 제13회 의령 우륵 탄신 기념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5일과 6일,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 중,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각각 가야금 기악과 가야금 병창 부문의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대회 요강과 신청 방법은 의령군청 또는 가야금 병창 보존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야금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마음은 그 자체로 자신의 처소를 가지고 있으니 그 안에서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의 글로 노래가 좋다 문을 열어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효 대사의 일화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죠.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도중에 잠을 자다 목이 타서 바가지에 담긴 물을 맛있게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그 맛있던 물은 해골에 담긴 물이었고요. 이 일을 계기로 원효대사는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 나름이라면 행복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겠죠. 여러분의 마음속 긍정 스위치를 올려주는 노래가 좋다. 오늘 첫 곡은 긍정 스위치에 딱 알맞은 제목이네요. 신하위 흥을 원장현의 대금 외 여러분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경연회 여러분의 연주로 시나위 흥 보내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재난 안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21일 11시를 기해서 경남 양산, 창원, 김해, 의령, 창녕, 하동 북부, 합천 남부, 광주, 광주 서부, 광주 동부, 전남, 광양, 순천, 나주 동남부, 곡성 북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가 됩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해 주시고요.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그리고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하게 잘 살피기, 이웃의 안전을 살피기. 예. 이 더위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들 이 날씨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노래가 좋다 오프닝에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원효대사 해골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한 번씩 겪는 일이죠. 아, 이게 다 마음먹기에 달린 일이구나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뭐 힘든 일을 극복하고 나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원효대사 온수매트, 지난 겨울 온수매트로 났는데 플러그 꽂고 아 역시 온수매트라서 이게 따뜻한 게 오래가는구나 했는데 전원 버튼을 안 눌렀더라고요. 그럼 이 따뜻함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그리고 원효대사 카네이션 아마 그 겪은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어버이날에 딸아이가 그 유치원에서 이렇게 줬다고, 선물로 줬다고 카네이션 가지고 와서 같이 물 주고 엄청 잘 키웠거든요. 알고 보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진짜 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만약에 좀 이렇게 흔한 꽃은 아닙니다만 자주 보는, 예를 들면 장미다, 뭐 국화다 그랬으면 좋아인 줄 금방 알았을 텐데, 카네이션은 진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꽃이라 물 열심히 주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꽃만 온 게 아니라 화분에 같이 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유치원 선생님들께서 보통 이렇게 한 일주일 지나면 꽃을 버리시니까 오래 간직했으면 하는 마음에 주신 거였는데, 아무튼 그때도 원효대사 카네이션을 저희가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원효대사는 일체 유심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는 마음먹기에 따라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다. 예. 여러분의 지금 시간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두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목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훈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요. 생방송 문자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라도 지척이요. 마음이 천리면 지척이라도 천리로다. 우리는 각제 천리오나 지척인가 하노라. 원효대사 평시조,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홍원기의 노래로 평시조, 마음이 지척이면 보내드립니다.

홍원기의 노래로 평시죠. 마음이 지척이면 보내드렸습니다. 0750님께서 채널 고정 중이라고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1716님께서도 오늘 그 원효대사 해골물 얘기 들으시고 네네 맞습니다. 4시에 민왕님 씩씩한 목소리 듣는 것도 감사하고 가족들 무탈하고 손자들 이쁘게 커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고맙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후 출근하는 길에 늘 다니던 그 긴 터널이 있는데 거기 화재 사고가 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미리 알았으면 그 길을 다른 곳으로 우회를 해서 돌아서 갔을 텐데 꽉 막히는 그 도로에 올라서자마자 이제 안내 문자가 오더라고요. 우회해서 가라고. 그때부터 이제 등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는데 약간 예전에 그 택시기사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얘기인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너무 안 움직여서 제가 택시기사님한테 아 기사님 다른 길로 돌아갈 걸 그랬나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아이 그래도 여긴 움직이긴 하잖아요. 차가 굴러는 가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참 별 얘기 아닌데 그죠? 대단히 안심이 되고 뭔가 안정이 되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오늘 운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움직이긴 하니까 도착은 하겠지. 다행히 뭐 크게 늦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고 보면 원효대사는 스님이긴 합니다만 그 예수님도 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하셨던 거 보면 모든 진리는 끝에 가선 다 똑같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716님께서 노래는 창부타령 부탁드립니다. 지난 화요일에 배우고 왔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복습까지 하는 정말 모범생이시군요. 지화자의 노래로 창부타령 보내드립니다.

1716님께서 신청하신 곡 창부타령을 지화자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좋은 복습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지는 곡은 신유경, 장영찬의 소리로 농부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마디를 들어보소 궁계와 궁정을 탐치 말고

신유경 장영찬의 소리로 농부가 보내드렸습니다. 1716님께서 앞서서 창부타령 들으시고 애구나 이렇게도 감사할 수가, 목소리가 옥구슬처럼 이쁘기도 하네. 아 이쁘기도 하네. 약간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차에서 혼자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얼씨구 좋다. 그래도 조금 배웠다고 참 좋습니다. 더 배우시면 더 좋겠네요. 네, 열심히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0573님께서도 지화자 명창 팬입니다. 창부타령 잘 들었습니다. 라고 또 1716님과 마음이 통하신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글을 통해 우리 노래, 우리 음악의 멋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글로 읽는 우리 음악. 오늘은 음악학자 한명희 선생의 우리 가락, 우리 문화에 담긴 글 중에서 반소리 적벽가중 세타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조 마렵의 명창 죄송합니다. 조선조 마렵의 명창 이날치는 세타령에 퍽 능했다고 한다. 성미 당당하고 호방했던 그가 댕댕하고 인경 소리를 내면 실제의 종소리와 흡사했고 온갖 새 소리를 흉내내면 듣는 사람들이 깜짝 속아 넘어갈 정도로 실제 새 소리와 똑같았다는 것이다. 조선 창극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날치가 어느 날 익산 부근의 깊은 절간에서 세타령 한바탕을 부를 때였다. 온갖 새소리를 흉내내가며 흥취가 도도해갈 무렵 갑자기 좌중에 쑥국새 비슷한 새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청중 모두가 신기해하며 명창의 세타령에 다시 한번 감탄하였다. 전통음악에서 세타령 하면 몇몇 곡이 널리 알려져 있다. 하나는 남도민요 세타령이요, 다른 하나는 판소리 적벽가중에 나오는 세타령이다. 익히 알고 있듯이 적벽가의 세타령은 적벽대전에서 대패한 조조가 간신히 몸을 피해 오림으로 폐주하는 과정을 읊는 소리 대목이다. 오림의 풍경을 묘사하거나 패잔의 비애나 참상을 그린 내용도 인상적이지만 이 세타령의 대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새소리를 그럴싸하게 꾸며내는 명창들의 소리 솜씨가 아닐까 한다. 판소리 음악에서 어떤 상황을 박진감 있게 묘사하기 위해서는 사설이 담고 있는 내용에 근접하도록 흉내내기를 잘 해야 한다. 특히 새소리며 바람소리, 종소리 등 실제의 음향이 등장해야 할 곳에서 이들 소리를 직설적으로 실음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그 좋은 예다. 세타령의 가사를 훑어내려가자니 문득 작고한 명인 신쾌동의 성음이 생각난다. 신쾌동이 즐겨 부르던 이 세타령이 그 어느 판소리 명창의 노래보다도 한층 인상적이었다.

0: 없기 때문이다. 성색은 비록 명창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검고병창으로 읊조린 그의 세타령은 순박함이 있고 간결한 속에 독특한 개성이 있어서 일품이다. 더욱이 구수한 검은고 가락으로 감싸가며 가락과 장단의 멋을 살려간 세타령의 검은고 병창은 가히 명품으로 꼽을 만한 음악이다. 언젠가 양자강 연안 적벽대전의 옛 터에서 멀리 강 건너 호북성을 바라본 적이 있다. 그런데 양자강 건너편의 조용한 마을이 오림이라는 말을 듣고는 한참을 어리둥절해야 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내가 알고 있던 오림이란 그야말로 세타령에서 노래한 것처럼 산천은 험준하고 초목이 총잡한 험하기 그지없는 깊은 산골쯤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벽의 강 언덕에서 바라본 오림은 끝없는 대평원 속에 묻혀있는 조용한 농촌 마을에 불과했다. 그 옛날 삼국지의 시대에는 초목이 울창했을지 모르나 분명한 사실은 그 시절에도 산천이 험준하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끝없는 호북평야의 강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오림 마을의 주변에는 어디에도 동산 하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벽 강변의 오림 마을은 한국의 판소리 한 대목 세타령 속에서 심심산골의 산간 벽지로 다시 태어난 셈이다. 신쾌동의 검은고 병창으로 판소리 적벽가중 세타령 보내드립니다.
1: 산천!

0: 신쾌동의 검은고 병창으로 적벽가중 세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글로 읽는 우리 음악에서는 음악학자 한명희 선생의 판소리 적벽가중 세타령이라는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원문을 발췌해서 읽어드렸고요. 실제 내용은 또 저희가 보내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어로 조금 수정한 부분도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임방울의 소리 박귀희의 북장단으로 이화춘풍 대목 보내드릴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음원이 정식 녹음 음반으로 녹음된 것이 아니라 아마 개인의 사사 노름 현장에서 녹음된, 그래서 현장성이 대단히 잘 살아있는 그런 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분위기도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음악 보내드립니다.
1: 의사촌님이 출동을 하게 왜? 춘향을 돈으로 달려왔구나. 춘향이가 세상으로 올라가는 니 일일비가 되는구나.

이것 꾸민 거나 이거 향신이냐가 꿈나서 쟁시 본조를 못들으니 이 무서운 양반아 뭐지 어쩌니요 공문 밖에 나오셨으 좀만 금발도 통정하거든요. 하루와밤 일간장 신년감소들 내가 가려하네요 초장기 동포 나라국 초장이 들어 기가 뜨긴 하더니

알려니 얼씨구라 얼씨구라 얼씨구라 좋구나 치유하자니 좋구나 어디가 있느냐 팔에 족살을 끌러주니 종종 용거 등도 얻어보고 손에 수사로

나리니 세장가로 놀아보고 난 문제 여보시오 수의사또지 본관사또 하시마시오 옛날부터 청소연료가 고생없이 누가 있어 당연히하려하여 사또이니까니고 보면 떨리고 초냐기가 서글날 오시구나 오시구나 치와자지 아주 울시고 공문연 높은 잔채 함양이 날래 가려

몰라. 어시오라고 싶고 세월이라고 좀 싶고 너가 어찌도 그래 경사가 그리가 아니야. 아, 나 좀 힘도 요원.

노는디 천장 모신이 몰랐다고 하지만은 어째 모르는가 있느냐. 어제 저녁에 거린 사오가 의사 뒤야 축도 붙이고 객사에 좌정 오고 춘향이 옥에서 다려다가 저 길게 논단 말 그냥 다 들었다 보더라. 겁집에 쫓아오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맨날으로는 못 들어갈 것이 어제 저녁에 사후 발제를 너무 지도보게 했어. 도로 나와서 동네 술집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그냥 두껍 잔 들어 마시고 술집에 춘향 모신이 들어가는디 이런 가관이 없고 규경은 만약에 되었던가 보더라. 일고 들어가는디 조양고 모에 들어온다. 동원으로 들어온다. 춘향고 모니 들어온다. 춘향 껍데기 들어온다. 가만 가만히 들어온다. 오브라지 늦은 손짓부 전부 걱정을 그리고 들어온다. 박수대 말에 박불에 들들이 가달가달이 들어온다. 시구나 시와자자 눈시구 8시구 7시구 7시구 8시구 6시구 올시구나 눈시구 올시구나 눈시구 송국무원 뒤지은고 글자로든 함틀니 주거장주어가 어둡대지 목을 주고 와도 목이 춘향은 누가 났단가 말도 마소 내가 났네. 졸시구나 졸시구 재미비야 배다 칠라 졸겨 춘향이다 배다 이놈도 사령가 대안 못 잡아라 의사장모 행차 허신다. 네 이름들 요새도 이름들 네가 이렇게 억시 모가지는 이름들한 띠고 방정박이 해. 네 이름들 산모를 환자 뒷끈끈이 아병은 다 적고 출두야. 산모 나를 뛰어들어 아이고 내 의사 사귀 아이고 이 사람아 속물이고 내 말도 알았지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내가 밥 들을 때부터 무상주는 내가 꼭 알았지 의사되려고 보면 나만 꿀백성 처지 지로 소문이 날 테이로서 갈고 발제를 두었니 무살리 무살리 참는 것이 참무살리 불시구다 줄살리 지와자자 의조대 불시구유시구 불시구란 내 사오 대상으로 올라가서 아이고 내 새끼야 아 아이고 이 몸실려다 네 수절만 진로한지 늘 그래 죽고 사는 줄을 네가 그치 모두들 안 맞네

0: 내 딸이야. 이와 자지 않네 새끼. 속에서 너도 흩어끈지가 그렇게 들이 우리 시골에 안내 딸이여. 천일대 요덕거든 방고연 여가 강의들 강의들 이와자자 내 딸이야. 너와 돈으로 사우기를 잡고 시국을 씌워내자. 이와자자 내 사위 시지 요러고 컸던 반고 충시지간들 얼씨구나 내 사위 너와 희상의 사람들 나에게 한 말을 들어보 중생남 중생녀 날도 초이들이도 당구시구나 지와자자 장관 장관 장관 장관이요 장관 장관 척처 장관이도 장관이요 지와자자 장관 금관 주복의 합창이 입고 나니 장관이요 장관 장관 척처 장관이요 절로 들고 고몽당 부의 시절 윤화가 되었네. 오시구네! 오시구 좀 구레지 왜냐 좀 얘기 오시구 당후 좀 들으시오. 오시구 절구 당후 이제 오시구 당후.
1: 방금에도 인당을 선생이
2: 참 귀한 음원이죠. 이화춘풍 임방울의 소리 박귀희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화춘풍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 춘향가 중에서 남원 옥중에 추절이 들어 가을이 들어 이 춘향이가 이제 꽃으로 비워지죠. 춘향이가 떨어지게 생겼더니 이화춘풍 이몽룡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화춘풍이 드려 우리 춘향이를 살렸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뭐 그 춘향 뭐 등장 대목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이화춘풍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1부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김영임의 소리로 경기지의 정선아리랑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답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0: 오던 세손님은 만장 긋은 저방 아래 월평 거지 누웠니.
1: 경상북도 영양에 이영철이 장계간에라는 제목의 어떤 어르신이 하셨는지는 아쉽게도 예, 그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혹시 경상북도 영양에 거주하고 계시는 근래에 결혼을 하신 혹은 장가를 가신 이영철님 계시다면 문자 사연 주시면 저희가 특별히 선물을 어떻게든 한번 아 누굴까요 이영철님.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앞서서는 이영철님이 장가를 가는 예, 그런 내용의 노래였는데 사실 들어보면 옛날 옛적에 지금 제 그 연배로 보면 이제 할머니, 증조할머니 즈음의 분들이 겪으셨을 만한 참 그 상식적이지 않은 네,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한 한탄 이런 것들이 주를 이뤘다면 지금 들으실 노래는 이 시집갈 여성이 자신에게 꼭 맞는 어떤 지역을 골라서 가고 싶다라는 내용을 이 피력한 네, 그런 노래입니다. 함경도의 전갑심 노래 김영숙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김영숙의 노래로 함경도 전갑심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다시 배우자를 고를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조건을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볼 것인가. 아내랑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아내는 당신은 다시 결혼하면 어떤 사람이랑 하고 싶어?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결혼을 해. 그냥 혼자 살지. 아니 결혼을 그래도 한다면 말이야. 그랬더니 아휴 그놈이 그놈이지 뭐. 너무 통달한 듯 얘기해가지고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네요. 네. 아무튼 이 전갑심은 어디로 시집을 결국 갔을까? 네. 성공했을까? 약간 이런 의문도 남습니다. 고흥이한식님께서 안녕하세요 민왕씨. 오늘은 낚시 다녀와서 지각 인사드립니다. 조황은 거의 약간 이제 낚시 방송이에요. 저희 전남 고흥에 지금 낚시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를 또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과정이죠. 조황은 광어 한 마리와 프라이팬만 한 놈, 아 프라이팬만 한 북바리를 아 몇 마리 잡았어야 했는데 숫자가 저희가 가려가지고 예. 피로 풀리고 있어요. 피로가 풀리고 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잡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노래가 좋다 방송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무사히 다녀오셔서 다행입니다. 예, 노래가 좋다 함께 편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지금 보내드릴 곡이 이 악기의 음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음색이나 연주 방식이나 또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이 악기에 대한 어떤 이미지 예,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예, 고흥 이한식님을 비롯한 예, 낚시 다녀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물고기를 그 물통에 넣고 혹은 예전에는 아가미 사이로 이렇게 끼워서 들고 다녔었잖아요. 그렇게 달랑달랑거리는 물고기를 뿌듯하게 들고 오는 아버지의 앞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범수류 퉁소산조 준비했는데요. 한범수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한범수의 퉁소 연주로 한범수류 퉁소 산조 보내드렸는데요. 앞서서 거뜬거뜬한 어떤 그 가락의 넘김넘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가락의 선율 자체가 대단히 그 우리가 평소 산조에 가지고 있는 어떤 약간 처열한 느낌, 슬픈 느낌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담백하면서도 경쾌한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음악에서는 경기민요의 보급과 발전에 앞장서신 분이죠. 안비취 명창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비취 명창은 한국전쟁 이후 활발한 음악 활동을 했습니다. 방송 출연은 물론이고 국악협회를 창립하고 공연을 통한 민요 보급에도 나섰고요. 1971년부터는 국악협회 주최로 전국 민요 경창 대회를 개최해서 민요의 저변 확대에도 힘을 썼습니다. 1975년에 이은주, 묵계월 명창과 함께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의 예능 보유자가 되었는데요. 안비취 명인이 지정받은 종목은 12잡가 중 유산가, 제비가, 소춘향가, 십자가 이렇게 네 곡이었습니다. 1987년 9월 7일자 매일경제신문에서는 제7회 대한민국 국악제 출연을 앞둔 안비취 명창의 인터뷰 기사가 담겨 있는데요.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열리는 이 공연에서 선생은 제비가를 비롯해서 6, 7월, 몽금포 타령, 이별가 등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고요. 소리 수련을 하던 시절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국악을 연마하던 시절에는 땅속에 움막을 지어 만든 깊은 사랑에서 소리꾼을 가운데에 두고 국악에 조예가 깊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둘러앉아 소리꾼이 소리를 잘함과 잘못함을 가려내곤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모두 귀명창들로 심판이 무척 정확하고도 엄해서 깊은 사랑에서의 시험이 있을 때마다 무척 긴장이 됐었다고 합니다. 또한 행여 이웃에게 피해를 줄까봐 이 소리 연습을 할 때 이불을 덮어 싸매고 엎드려 노래를 불렀다는 이야기도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안비취 명창은 경기 잡가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인들은 경쾌하다고 민요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국악인의 가창력을 가늠하는 데나 노래의 깊이 면에서는 역시 12잡가가 앞서죠. 그럼 안비취 명창이 부르는 12잡가 중 한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1987년 대한민국 국악제에서도 선보였던 제비가 준비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방당 사르로 나간다.

어, 어, 어.

비만 여의교리 다 아이에 야 내 어디 하루 행하

산소에 두이견 슬픈소에 두이견 제활도 천심야삼형에 그어느 낭군이 날 찾아오리

안비치의 소리로 제비가 보내드렸습니다. 반주할 때 제비가에서 그 숙궁 접동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쿵 따쿵 따따쿵 예를 들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숙궁 접동 여기만 네 박자로 바뀌어요. 여섯 박자에서. 그래서 다른 거 계속 안 듣고 있다가 숙궁 접동만 어떻게든 맞추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예, 그 기억이 나네요. 이 제비가의 특징 중에 또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은관, 김옥심, 이은주 세 분의 소리로 놀량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은관, 김옥심, 이은주의 소리로 놀량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남도민요 연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둥단계 타령, 까투리 타령, 남원산성까지 준비했는데요. 노래는 다들 사실 잘 아시는 노래라서 노래에 대한 설명보다는 갑자기 까투리 타령 생각하니까 뭐 전라도라 지리산으로 공사냥을 나간다. 지리산을 넘어 무등산을 지나 나주 금성산을 당도하니 까투리 한 마리 부두둥하니 매방울이 떨렁. 이렇게 이제 가사가 착착착착착착착 나가는데 지역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전라도라 지리산으로 공사냥을 나간다. 그다음 지명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머리가 그 하얗게 되거든요. 근데 노래는 해야 되니까 이거 예전에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어떤 소리꾼 하는 친구가 얘기해 준 건데, 그래서 꽝 사냥을 나간다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자기가 노래를 불렀다고. 예. 근데 안 들켰다고. 노래 부른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얘기를 해 줬는데, 참 무대에 있다 보면 별의 별 일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안숙선 외 여러분의 소리로 남도민요 둥단계 타령, 까투리 타령, 남원산성까지 보내드립니다.

안숙선 외 여러분의 소리로 남도민요 둥단계 타령, 까투리 타령, 남원산성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서도민요 기념불, 자진연불 준비했는데요. 김광숙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청년 국악인들의 새로운 상상력과 가능성을 만날 수 있는 무대가 찾아옵니다. 서울 남산국악당의 대표 창작지원 사업 2016 젊은 국악 단장이 최종 선정된 두 팀의 본 공연을 선보입니다. 올해는 공모와 창작 컨설팅, 워크숍, 쇼케이스를 거쳐 무용가 김성과 창작 아티스트 오늘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먼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엔 무용가 김성의 창작 무용극 자람의 기술 리 그로우가 무대에 오릅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을 삶에 빗대어 성장과 회복 그리고 자립의 과정을 춤과 소리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한국 무용과 연희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청년 세대의 고민과 내면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며 전통 예술을 동시대적인 언어로 확장한 작품입니다. 이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엔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다들 그러고 삽니다가 공연됩니다. 괜찮은 척 살아가는 사람들, 비교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일상처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통 성음과 현대적인 음악으로 풀어냅니다. 청년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선으로 만나는 전통 예술의 오늘과 내일 2016 젊은 국악 단장에서 국악의 또 다른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8월 22일 전통 연희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공연 두 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랜 세월 이어져온 꼭두각시 노름과 신명나는 연희 한마당이 각각 서울과 밀양에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먼저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에서 열리는 안대미로 68년 덜미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에 공연되는 이번 공연은 국가무형유산 남사당 놀이의 남기문 명인이 선보이는 특별한 공연인데요. 공연 제목인 덜미는 인형의 목덜미를 잡고 움직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인형극인 꼭두각시 노름을 뜻하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남사당 놀이 여섯 마당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공연은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국립 부산 국악원 초청 공연 왔구나 연이야입니다. 역시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국립 부산 국악원이 이번엔 밀양을 직접 찾아가 영남 지역 전통 연희의 신명을 선사합니다. 사회는 특유의 입담과 매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소리꾼 김산옥이 맡아 공연의 재미를 더할 예정인데요. 전통 인형극이 전하는 해악과 풍자 그리고 신명나는 연희 한마당까지 8월 22일 서울과 밀양에서 펼쳐지는 두 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 연희의 살아있는 매력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국악 명인들의 예술을 이어받은 국악 2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에서 오정희의 사랑방 풍류 개비전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2012년부터 이어져온 오정희의 사랑방 풍류는요. 명인들의 깊이 있는 이야기와 즉흥 연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공연입니다. 올해는 조금 특별합니다. 원로 명인 대신 대를 이어 국악을 계승하고 있는 개비, 즉 국악 명인 2세들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나섭니다. 먼저 대금 명인 원장연의 아들인 원완철이 원장연유 대금 산조에 맥을 잇는 동시에 자신만의 섬세한 음악 세계를 들려주고요. 고 강준섭, 김혜선 명인의 아들인 강민수는 국가무형유산 진도 다시래기 전승 교육사로서 장례의식 속에 담긴 해악과 공동체 정신을 오늘의 감각으로 풀어냅니다. 또 2024년 KBS 국악대상 수상자이자 국가무형유산 진도 식김구 전승교육사 송순담 명인의 아들인 조성재는 깊고 묵직한 울림의 아쟁 연주로 무대에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감각은 공기의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촉각만이 아니죠. 그보다 먼저 우리의 오감을 섬세하게 자극하며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밤낮으로 울어대던 매미 소리가 어느 날 밤 귀뚜라미 소리로 바뀌었을 때 우리의 청각은 이미 가을을 느끼게 되죠. 여름과 가을만큼이나 매미와 귀뚜라미 소리의 느낌은 다른데요. 하지만 소리는 달라도 목적은 같으니 바로 짝꿍을 만나기 위함이라죠. 귀뚜라미는 소위 말하는 집돌이 집순이 기질이 강해서 암컷과 수컷이 우연히 마주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컷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 그 소리에 반한 암컷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 귀에는 다 비슷비슷하게 들려도 아마 저마다 다른 매력을 어필하며 부르는 사랑 노래일 텐데요. 귀뚜라미들의 간절한 구애가가 가을밤을 수놓는 사이 이 계절도 알게 모르게 깊어지는 거겠죠.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전영락의 노래로 어랑 미스터 펑키 들으면서 8월 20일 목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귀뚜라미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아직도 낮에는 매미들의 합창이 여름의 뒤끝이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게 해주지만요. 그래도 입추 무렵부터 밤이 되면 매미들이 조용해지는 틈을 타 귀뚜라미 소리가 뚜렷이 들리기 시작했죠. 귀뚜라미는 초가을부터 딱 한 계절만을 사는 곤충이라 이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청각으로 먼저 가을을 느끼게 되는데요. 사람도 가을이 오면 아직 짝을 찾지 못한 청춘들은 괜히 조급해지잖아요. 아, 이제 곧 옆구리 시린 계절이 올 텐데 하고요. 그래서 소개팅이라도 한 번 더 잡으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인위적인 만남은 선호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고 자만추라고 줄여서 말하던데요. 이 자만추도 어쨌거나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많아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귀뚜라미들도 집순이 집돌이 기질이 강해서 자만추가 어려운 곤충이라는 게 재밌는 사실이죠. 그래서 소리로 유혹하는 기술을 발휘하는 거였다니요. 우리 만나가족 여러분 중에는 이미 짝꿍을 만나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오신 분들부터 아직 짝을 찾지 못한 청춘들과 또 아주

어린 친구들까지 굉장히 폭넓은 연령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 짝꿍과 살고 계신 분들은 맨 처음 어떻게 만나서 인연이 닿게 되셨는지, 또 아직 짝을 찾고 계신 분들은 어떤 만남을 추구하시는지 이야기 나눠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내가 추억하는 혹은 추구하는 첫 만남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의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1790님의 꽃편지도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 짝꿍 얘기를 했는데요. 마침 상사와 꽃을 보내주셨어요. 외줄기 꽃대 위에 여러 갈래 꽃들이 무리지어 피는 꽃이지요. 꽃이 필 때는 잎이 없고 잎이 있을 때는 꽃이 없어 서로를 그리워한다는 의미로 상사화라 불리죠. 상사화류엔 꽃무릇, 석산도 있는데 꽃잎 모양과 꽃색이 다르답니다. 상사화는 잎이 먼저 자란 뒤 꽃이 피는데 꽃무릇은 꽃이 피고 잎이 나중에 자란다고 하네요. 서로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란 꽃말이 예쁜 꽃을 슬프게 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해주셨는데 어우 이 꽃 상당히 예쁩니다. 네, 너무 청초하고 예쁘고요. 우리 오늘 짝꿍을 어떻게 만났는지 첫 만남 추억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 상사와는 서로 만나지 못해서 아유 좀 슬프네요. 네, 꼭 만남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자, 김인설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6시에 우리들의 짝꿍 맛있는 라디오죠. 해주셨네요.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삼순할 부지님께서요. 우와, 반가운 소식 주셨어요. 오늘은 퇴원하여 집에서 경청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우, 정말 퇴원 축하드립니다. 아유, 너무나 빨리 쾌차하시길, 퇴원하시길 정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응원을 드렸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도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댁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네요. 승승장군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여름과 가을이 함께 공존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낮에는 매미들이 울고 밤에는 귀뚜라미들이 울고요. 목요일 저녁 만나와 즐겁게 함께해요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 매미와 귀뚜라미의 합창이 정말 하루를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진짜로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과 가을이 공존하는 그런 시기네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오죠. 김창완과 어린이들의 노래로 귀뚜라미.

김창완의 노래로 귀뚜라미 듣고 왔습니다. 서울 남산국악당의 청년예술과 창작지원사업 2016 젊은국악단장 최종 선정작 중에서 창작아티스트 오늘의 다들 그러고 삽니다에 우리 만나가족 여러분 초대하고 있습니다. 민요와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두 명의 전통 소리꾼과 퍼커션 그리고 작곡가 겸 건반 연주자가 함께하는 창작 아티스트 오늘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과 감정을 노래하는 팀인데요.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 다들 그러고 삽니다는 괜찮은 척 살아가는 사람, 비교하며 흔들리는 사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루를 보내는 사람 등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아낸 공연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 쇼케이스에서 민요와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전통 성음에 동시대적인 가사 감각을 더해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현실감 있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전문가 평가단과 관객 평가단에게 높은 점수를 받아 2016 젊은 국악 단장의 최종 선정작으로 본공연을 펼치게 됐는데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펼쳐지는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신청 문자에는 반드시 공연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요. 성함도 꼭 적어주셔야 누락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내일까지 신청받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당첨되신 분들께 두 장씩 티켓 드립니다. 그리고 만나 홈페이지에 오시면 또 자세한 사항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는 월요일과 목요일 일부 코너들이 서로 자리를 바꿔서 월요일에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를 보내드렸죠. 그리고 월요일에 떠먹여드리지 못한 떠먹기를 오늘 문제와 보기 안에 힌트 한가득 담아서 잠시 후에 떠먹여 드릴 테니까요. 정답 보낼 준비하고 기다려주세요. 자, 그리고 매일 코너 참여해 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 선물 드리고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 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꽃분내님께서요. 제 짝꿍 영감 잘못 만났어요. 후회해도 소용없겠지요. 아유, 우리 두 부부 두 분, 네, 조금 더 정 붙이고 이제 정 많이 붙으셨을 것 같은데요. 즐겁게 시간 보내실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는요. 매미, 귀뚜라미, 까치, 개구리 모든 새소리보다 아름다운 만나소리와 따따블로 친구하고파요 해주셨네요. 저희 이미 벌써 친구 아닌가요? 네. 자, 2115님께서는요. 우리 부부 맞선 보러 나갔는데 만나자마자 놀랐어요. 국민학교 동창. 인연인가 봐요. 결혼 38년째 이제 서로 의지하며 의리로 살고 있어요 해주셨는데 와, 이건 정말 상당한 인연 아닙니까? 그렇죠? 와, 너무 멋진 인연입니다. 이렇게 진짜 모르고 살다가 딱 우연히 맞선 자리에 초등학교 동창이 나오는 인연. 굉장한 인연인데요. 네, 아유 멋지네요. 0093님께서요. 신나게 바쁜 하루 보내고 만난 저녁 먹고 싶네요. 만나 들으며 집으로 갑니다. 아, 보내주셨네요. 아유, 신나게 바쁜 하루 보내셨다니까 정말 저도 참 뿌듯하고 기분이 좋고요. 이런 날은 또 더욱더욱 네, 맛있는 거 드셔야죠. 자, 그리고 4878님께서요. 귀뚜라미 노래 들으니 가을이 문밖에서 기다리는 느낌이에요. 역시 이상적인 만남은 자연스러운 만남이죠. 소개나 맞서는 너무 스트레스예요.

주선자 면을 생각해서 진솔한 대화도 힘들고 아무리 맛난 게 눈앞에 있어도 신경이 쓰여서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이참에 간절히 또 한번 마음속으로 빌어 봅니다. 첫사랑과 신청해 보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유, 참 그래요. 이게 소개팅은 아, 참 힘듭니다. 저는요, 좀 식성이 흔히들 아재 입맛이라고 하죠. 국밥 이런 걸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막 뭐라고 할까요? 국밥 같은 거 먹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아, 정말 식성도 안 맞는 음식 맞 먹으면서 아, 저도 참이 소개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긴 한데 우리 4878님도 아우 저랑 같으시네요. 자, 그래도 뭔가 그런 자리에서 또 네, 인연이면은 뾰루룽 눈이 이렇게 눈빛을 또 통해서 만나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 남편을 그렇게 만나기는 했습니다. 자, 간난이님께서요. 보디 안녕하세요. 저는 옆지기를 올케 언니를 통해서 알게 되어서 만나게 되었네요. 좀 만나다 보니 착해서 만났는데 진짜 효자라서 제가 힘들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진짜 좋으시겠지만 저는 힘들었어요. 해주셨네요. 만날만 솔직하게 살짝 털어놓으신 거죠. 네. 아, 그래도 효자 좋으신 거예요. 멋지신 거예요. 네. 저는 사실 저희 남편이 부모님께 너무 잘해서 제가 그 부분에 또 반해서 네, 이렇게 점수가 또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네. 간다님께서 추가로 더 보내주셨네요. 무엇이든지 맛있는 거 보면 무조건 엄마부터 챙기고 어디 놀러요? 여행 가자 하면 항상 어머님 모시면서 다녔어. 늘 셋이 다니거나 가족들이랑 다니고 그랬어요. 단둘이 다녔으면 좋겠는데 늘 셋이 다녔어요 하시면서 느낌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래도 이게 또 나중에 다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네,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럼 음악 한곡 듣고 오늘의 떠먹기 만나볼게요. 삼승 할부지님께서 아까 퇴원하셨다면서 네, 청해주신 곡인데요. 이곡 들으시고 오늘 기분 좋은 저녁 보내시면 좋겠네요. 고래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돈돌라리요.

세상 만사 온갖 주제를 퀴즈에 담아 누구라도 풀기 쉽게 내드립니다. 떠먹여 드리는 퀴즈. 오늘은 꽃 이름을 맞춰주세요. 이 꽃은 대표적인 여름꽃의 하나로 나무에서 피는데요. 뜨거운 여름을 견디고 가을이 올 때까지 매일 아침 새로운 꽃을 피워냅니다. 이러한 생태적 특성에 어울리게 다함이 없는 꽃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국화, 즉 나라꽃으로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이기도 한데요. 이 꽃 이름 다음 중 무엇일까요? 자, 오늘도 떠먹여드리는 보기 나가죠. 1번 상사화, 2번 야생화, 3번 무궁화, 4번 수채화, 5번 운동화, 6번 현정화, 7번 하춘화.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0301,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이 노래 제목이 오늘의 정답이네요. 한돌의 노래로 듣습니다.

한돌의 노래로 오늘의 정답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 코너 떠먹기 함께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요. 꽃 이름을 맞춰주시는 문제가 나갔는데요. 애국가 가사에도 나오는 이 꽃 이름을 한국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죠. 자, 1번 상사화, 2번 야생화, 3번 무궁화, 4번 수채화, 5번 운동화, 6번 현장화, 7번 하춘화 이렇게 보기를 드렸고요. 자, 많은 분들께서 정말 한국인답게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6551님, 3919님, 2219님 정답 주셨고요. 4802님께서도 꽃 중에 꽃 하시면서 정답 주셨어요. 0750님 정답 주셨고요. 꿀꿀님,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 보기가 재밌어요. 정답이요. 이 세상 제일 이쁜 꽃 9번 만나꽃이요 해주셨네요. 8번은 어디 갔나요? 네, 4370님께서 정답 주시면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인설님께서도 이 꽃 이름을 딴 열차도 있죠. 이 꽃보다 보미님이 더 이뻐요 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4878님께서도 이 꽃 맑고 곱지요. 노래도 맑네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삼승 할부지님께서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맛있는 라디오 듣는 기분은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날이 되었네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참 기쁩니다. 2876님께서도 꽃 중에 꽃입니다. 보기만 해도 태극기 보는 듯이 뿌듯합니다 해주셨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아, 뭔가 이 꽃을 보기만 해도 그냥 가슴이 이렇게 묵직해지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지요. 자, 2379님께서는요. 와, 이 꽃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너무나 예쁩니다. 우리나라 꽃, 이 꽃 너무 이뻐요. 집 앞에 이 꽃 나무가 있어서 찍은 거네요. 그리고 오늘 옆집에 따라 나갔다 오면서 하늘이 너무 이쁘고 멋있어서 사진 찍어서 캡처해서 보냅니다. 오늘도 저녁에 비빔국수 해먹고 맛있는 만나 들으며 힐링하네요 해주셨어요. 크, 하늘도 정말 멋지고요. 이 꽃도 너무나 예쁩니다. 네. 자, 1001님께서는요. 우리나라 꽃 이것입니다. 상사화 노래도 좋고요. 그리고 야생화 꽃도 예쁘고요. 수채화 그리는 거 좋아하고요. 탁구 선수 현종아 선수도 대단했고요. 하준아님도 노래 너무 잘하세요. 퀴즈도 풀고 힌트도 재미나고 맛있는 라디오는 저의 최애 사랑하는 방송입니다. 보미씨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래요. 보기가 다 소중합니다. 그렇죠? 자, 이 꽃 이름이요. 애국가 가사에

또 나오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화라고 모두가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국화는 법령으로 지정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꽃은 국가의 권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랜 역사적, 문화적 상징성을 바탕으로 자연히 나라꽃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더 특별한데요. 1번 상사화, 2번 야생화, 3번 무궁화, 4번 수채화, 5번 운동화, 6번 현정화, 7번 하춘화 중에서 무엇일지 여러분의 정답 조금 더 받아볼게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보내주실 동안 힌트곡 한 곡 더 듣고 올 텐데요. 오늘의 정답 이신희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이신희의 노래로 오늘의 정답 듣고 왔습니다. 아,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고 계시대요. 윤혜성님 정답 주셨고요. 2628님께서 오늘도 떠먹기에 도전합니다. 주변에 많이 피어있고 애국가 부를 때마다 이 꽃이 나옵니다. 만라는 저에게 큰 선물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1415님께서는요. 다함이 없는 꽃들이 남쪽 가는 가로수에서 저마다의 꽃들을 피워서 보여주고 있더군요. 배롱나무랑 함께 뜨거운 여름에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벌레만 적다면 베란다에서 같이 살 수 있으렴만. 그죠? 뙤약볕에서만 봐야겠어요 하시면서 정답 주셨고요. 2738님께서도 진딧물도 많고 끈질기게 피고 지고 우리 국민들의 민족성을 닮았다고 하죠 해주셨네요. 맞아,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자, 5205님 정답 주셨고요. 1319님께서도 여기 홍천이 이 꽃의 고장이지요. 요즘 사방에 이 꽃 천지네요 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오늘 또 하나 알아갑니다. 7416님께서는요. 불광천에는 이 꽃 동산이 있어요. 해마다 이 꽃 피고 지는 모습을 보고 있지요 해주셨네요. 오, 그렇군요. 불광천에 이 꽃 보러, 네, 가시고 싶으신 분들 불광천으로 또 한번 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꽃분내님께서 영감 신발 빨아줘야지 운동하여. 아까 잘못 만났다고 하셨잖아요. 그 봐요. 이게 사랑입니다. 네. 자, 3401님 정답 주셨고요. 2723님께서 매일 새로운 꽃을 피우는군요. 그래서 이 꽃 이름일까요? 저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린 날이네요. 오늘의 풍경은 북촌문화센터 사진입니다. 한번 보셔요.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하시면서 사진 3장 보내주셨는데 고즈넉한 한옥 너무 멋지죠. 제가 4년 전에 이곳에서 네, 공연을 했었습니다. 이게 참 한옥에서도 해금을 연주하니 너무나 운치 있고 좋더라고요. 자, 8888님께서요. 이 꽃나무 사진을 또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큰 나무도 있네요. 무더위에도 예쁜 꽃 피우는 이 꽃 같이 잘 살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사진 감사합니다. 1790님도 정답 주셨고요. 그리고 1302님께서 신라시대 신라를 이것의 나라라는 뜻의 근화향이라 부른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최고로 아름다운 꽃 우리나라 꽃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상식 한 스푼. 네, 또 알아가고요. 자, 그리고 보나명님께서요. 안녕하세요. 하춘아 가수가 너무 웃깁니다. 정답 보내주시면서 우리나라 꽃이 이 꽃을 이전에 중국 여행 갔을 때 봤는데 너무 반가웠답니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첫 만남은 지금의 남편 성격과 반대되는 사람이면 좋습니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에 반해 결혼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늘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변하면 되는 건가요? 매미소리도 이제 거의 사라져갑니다. 가을이 오나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우리 보내주신 문자 속에 정답이 또 있지요. 네. 상대의 어떤 부분이 조금 내가 아, 좀 그런데 그러면 내가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먼저 생각하신 우리 보나명님 너무 지혜롭고 현명하시네요. 자, 승승장구님께서 또 보기 재밌어요. 등산화, 장미화, 야생화 이렇게 또 재밌는 네, 오답도 보내주셨고요. 간난이님께서도 우리나라 꽃 정말 아름다운 꽃이죠. 문제 보기가 너무 웃겨요. 맛있는 라디오 덕에 많이 웃고 즐거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할게요. 사랑해요 보내주셨고요. 4835님께서 삼계탕 먹느라 이제 출석해요. 먹느라 문제를 못 들어서 퀴즈 맞추고 싶은데 못 맞췄네요.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 떠먹여드리는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오늘의 정답은요. 무궁화였죠. 춘추

0: 전국 시대에 저술된 지리서 산해경에서부터 우리나라를 무궁화가 피는 군자의 나라로 칭한 기록이 있고요. 신라 시대의 학자 최치원도 신라를 근화향, 아까 네 보내주셨죠. 우리 청취자분께서 근화향이라고 1302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즉 무궁화가 있는 나라라고 스스로 칭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렇게 오랜 옛날부터 우리 결의와 함께 해온 무궁화를 구한말 때부터 국가를 상징하는 꽃으로 삼고 해서 1895년에 제정된 육군 복장이나 훈장에 이 무궁화 문양이 조금씩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런 무궁화가 일제강점기 때 민족문화 말살 정책의 표적이 돼서 순환을 겪기도 했지만요. 끝내 꺾이지 않은 우리의 저항 의지를 상징하는 꽃이기도 하죠. 자, 오늘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과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할게요.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강원 강릉으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천연기념물 무궁화 나무가 있는 강릉 방동리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1900년 전으로 심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최고령 무궁화 나무가 있는데요. 한꺼번에 피었다 한꺼번에 지는 다른 꽃들과 달리 무궁화는 여름 내내 매일 새로 피어난 꽃을 볼 수 있죠. 아침에 핀 꽃이 저녁에 송이째 지기에 지금은 아직 피어있는 꽃과 나무 밑에 떨어진 꽃송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늦더위 속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났는데요. 저녁까지 내륙 곳곳에 약한 소나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 제주도에는 최고 4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에 비와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를 중심으로 5에서 최대 60mm의 비가 오겠고요. 최근 호우 피해가 난 경남 등 충청 이남 지역에도 한때 최고 5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 24도, 부산 25도 등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는 32도로 대부분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재현 작곡 예결의 노래로 첫사랑가 4878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윤혜성님께서요. 나 어릴 때는 무궁화 어린 잎으로 된장국을 끓여 먹은 기억이 납니다. 해주셨네요. 무궁화 잎을 된장국에 넣어서 먹기도 하나요? 이거 진짜 신기합니다. 어떤 맛이 날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흰 무궁화 나무 뿌리는 한약재로 쓴다는 소리도 있던데요. 라고 추가로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렇군요. 무궁화가 여러모로 참 멋진 꽃이네요. 자, 드들강님께서요. 오감주 청감이 가장 행복한 즐거운 만나 시간.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정겹고 멋쟁이 보미님의 반김이 정성스러운 우리들의 만나. 가장 행복한 만나입니다. 해주셨어요. 이렇게 드들강님께서 늘 애정이 듬뿍 담긴 그런 문자 보내주시는데요. 이 문자 받으면 저도 참 사랑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 참 좋습니다. 자, 2876님께서요. 40여 년 전 부산에서 군 생활할 때 만났던 여인이 지금의 집사람입니다. 충청도 산골이 고향이라서 생선을 좋아해서 어부의 딸한테 장가가려고 했는데 어부의 딸은 아니지만 부산 여자이기 때문에 반쪽은 소원을 이뤘다고 하겠죠.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요. 사실 정말 저도 부산에 한 번씩 여행 가면요. 꼭 자갈치 시장 들려서 이렇게 해산물이나 생선, 뭐 방건조 생선 이런 것도 구매해갖고 오고 하거든요. 반쪽 조금 더 간 것 같은데요. 소원 이루신 게요. 네. 자, 8913님의 새싹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미 DJ님. 저는 아직 짝꿍을 못 만났는데 오래 두고두고 지켜본 사람이 연인이 되는 상상을 해봐요. 학교 다닐 때 거의 모든 기억에 포함돼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땐 제가 피했거든요. 그때는 너무 가족 같았고 싸우면 제가 이길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저한테 여자 형제가 있다면 소개시켜주고 싶을 정도로 좋은 친구인데 아쉽진 않은데 종종 떨려지는 친구입니다. 차세벽 PD님 종종 듣기 모드만 하다가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자주 놀러 올게요. 차분한 보미 DJ님의 진행 차세벽 PD님 표 음악 선곡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아이고 환영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아쉽진 않은데 종종 떠올려지는 친구라고 하셨는데요. 이참에 한번 연락해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지 또 모르잖아요. 네. 자,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1부 끝곡은 7426님의 신청곡 띄워드릴 텐데요. 조선 블루스의 연주와 노래로 자갸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한 위로를

강상구 작곡 안유진과 원기준의 노래로 이 기분은 뭘까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이 곡이요. 춘향과 이도령의 첫 만남을 노래한 곡이래요. 아, 이 두 사람의 첫 만남도 강렬하죠. 자,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가 기다리고 있고요. 내가 추억하는 혹은 추구하는 첫 만남을 주제로도 계속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또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펼쳐지는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다들 그러고 삽니다. 이 공연 초대권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는 말과 함께 성함도 꼭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2219님께서요. 김보미님 너무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이제는 만나 덕분에 지는 해질녘이 무섭지도 서럽지도 않아요. 거세게 제가 흔들릴 때 절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은 거실에 누워 만나 들으며 창밖 베란다에 반려 식물들 보면서 행복 행복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전화번호를 바꾸셔서 네, 새싹새연으로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또 이렇게 알려주셔서 아유, 오랜만에 네, 오신 걸 제가 알아차릴 수가 있었어요. 사진 너무 싱그러운 사진 함께 보내주셨고요. 네, 이렇게 또 만나 들으시면서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누시고 또 좋은 음악도 네, 들으시고 하시면서 마음 치유되셨다니까 제가 너무나 네, 기쁘고 좋습니다. 앞으로 자주 뵐게요. 승승장군님께서요. 짝꿍은 복권이래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서. 말 됩니다. 복권 안 맞죠. 네, 아우 재밌어요. 7426님께서요. 보미님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그쳤어요. 2학기 개강 전에 딸이 친구네 집에 가서 1박 2일 현캉스, 현땡네 집 바캉스의 줄임말이라고 네, 현캉스 보낸다길래 맛있는 빵을 한가득 사서 보냈어요. 현캉스 수락해 주신 부모님도 같이 드시라고요. 저는 카페에서 만나 들으며 책 읽어요. 딸 친구네 부모님이 빵을 맛나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와, 이 빵 네,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맛있는 건 당연히 맛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려 깊게 생각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 따님이 이 시절에 이렇게 1박 2일로 친구네 집에서 재밌게 놀고 밤새 수다 떨고 했던 그 기억 정말 오래오래 갈 겁니다. 저도 옛날에 학창 시절에 이렇게 친구네 집에서 이렇게 잠옷 챙겨갖고 가서 같이 자고 학교 같이 가고 했던 기억이 얼마나 오랫동안 즐거운 기억으로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어요. 따님 즐거운 시간 보내겠네요. 자, 1001님께서요. 저의 짝꿍은 중매로 선봐서 5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올해로 결혼 39주년이네요. 39년 동안 자상하고 늘 가족들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습이 변함없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부부 아프지 말고 늘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족들 만난 저녁 준비하면서 만나 잘 듣고 있어요. 해주셨네요. 아유, 진짜 이렇게 또 좋은 네, 인연을 이렇게 만나실 수 있어서 그것도 참 축복이네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김인설님께서는요. 저는 우연히 드라마처럼 사랑이 찾아오면 좋겠어요. 해주셨네요. 어휴, 꼭 그러실 겁니다. 사실은 마음 놓고 다 아유 모르겠다 이제 나는 혼자 살아야지 하고 있을 때 또 불현듯 찾아오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랬거든요. 꼭 좋은 짝, 네, 좋은 인연 만나실 겁니다.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폰 전화번호 바꾸고파요. 만나에 빨리

빨리 오이오이 친구 친구 할게요. 와, 이런 번호 진짜 귀하죠. 네. 쉽지 않은 번호입니다. 자, 음악 듣고 올게요. 신동재와 최요한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잊지 말기로 해.

봄 뒤에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 26년간 교단에서 사랑으로 아이들을 교육해온 초등교사가 5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떠난 사연을 오늘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전했습니다. 지난 6일 제주 한라병원에서 심장과 폐, 간, 양쪽 신장, 그리고 인체 조직인 피부까지 기증한 52세 양성우 씨 이야기인데요. 제주에서 이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난 양 씨는 2000년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양 씨는 평소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교사였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세심하게 살폈으며 집을 나간 학생을 직접 찾아 나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2024년 공모를 거쳐 교장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직을 내려놓았지만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마음으로 재활에 힘써 지난해 9월 평교사로 교단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4월 말 뇌경색 초기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이어가던 중 지난달 31일 다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은 평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 했던 고인의 뜻을 생각해 장기 기증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아내 강산주 씨는 남편은 의식이 있었다면 장기 기증을 선택했을 사람이라며 떠나기 전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골목길 뉴스 김보미였습니다.

조수아의 노래, 박경민의 대금 외 여러분의 연주로 이미 도착해 있는 선물 같은 하루 듣고 왔습니다. 안타깝지만 참 따뜻하고 감동적인 소식이네요. 기증받으신 분들이 고인의 생전의 따뜻함을 기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승승장구님께서도 잊지 말기로 해 국악풍으로 들으니까 더 좋네요. 에구, 선생님께서 마지막까지 새 생명을 주시고 가셨군요. 너무 감동적인 골목길 뉴스네요 해주셨어요.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장기지떡 떡선물 세트는 8913님 그리고 3919님 드리고요.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2876님, 2219님께 보내드립니다.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8월 20일 목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 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승승장군님의 신청곡 뮤지엄의 연주로 바람 타고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생이 따로 필요 없었어. 피양 사람이면 안 가르쳐줘도 흥얼흥얼 목이 잘 나왔으니 목 쓰는 요령이 어려워서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뜸해요. 뱃속으로 눌러서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 목을 내야 하는데 생각 끝에 오여사는 목 쓰는 요령 42가지를 정리하고 체록했다. 해설을 곁들이고 온갖 부호를 동원해 장구치는 요령, 거청과 세청의 종류를 세세히 분류해 놓았다.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짜낸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오봉녀 명창이 정리한 42가지 소리의 유산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황해도 분들은 성향이 조금 부드러워. 그래서 소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평안도 분들은 호랑이의 비유를 해. 그냥 숲에서 바로 나온 호랑이 같다는 거예요. 급하고 세고. 뭐 여름에 수박 사갖고 이렇게 가면은 아유 야 무겁다 아유 어디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수박이 좀 안 좋은 사고 이거 이렇게 뭐 꼭지가 마른 건 이거 오래된 거고 뭐 어쩌고 속으로 막 어린 마음에 서운해 죽겠는 거야. 근데 그게 선생님이셨어요. 그 먹음만 없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땐 철이 없었을 때였고 참 안과 밖에 똑같으셨던 분인 거예요. 문화재가 되시면서는 아 내가 이 끊어있는 서도 소리를 전승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또 불타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문화재가 되어서 뭔가 남겨야 되겠다. 달력 이렇게 하얀 달력을 뜯어가지고 서도 소리의 쓰는 목소리의 기법을 다 그림으로 그리셨잖아요. 42가지 목 쓰는 기법을 만들었었어요. 서도술에서 이 곡만 익히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녹음까지 해놓으셨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야 이거 서도술이 목 쓰는 건 내가 다 한 거다. 떤다. 그러면 이 이렇게 떠는 거 1번. 이 이렇게 내려 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42가지였는데 뒤에는 이렇게 보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어린 마음에는 이런 이런 악보 어딨어? 이런 악보가 이걸 누가 보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테이프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42가지 목 쓰는 기법이다. 틀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제 논문을 써도 해야 되는데 그림형 식임새에 관한 연구를 좀 한번 써봐. 서원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니 아 오봉녀 선생님 그게 있는데 그 테이프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 테이프가 이 42가지 그러니까 그때서야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탁탁 뒤졌어. 없어. 정말 또 뒤졌어. 그런데 정말 3일째 되는 날 찾았잖아요. 10억을 줘도 안 바꿀 것 같아. 막 이걸 들고 뛰었어요. 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선생님이 나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었는 것 같았어요. 그거 그때는 그냥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줬는데 딱 트니까 1970년도에 녹음을 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열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무슨 얘기를 하시면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네는 이 끊어졌던 서도 소리를 꼭 전승을 해야 된다. 꼭 그러면 또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아 선생님 이상해 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 노력해서 전승하려고 하지 않으면 끊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봉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국악방송은 이곳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특별 생중계로 함께하는 공연입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오늘 7시 30분부터 선보일 긴산조 협주곡입니다. 오늘 서울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예악당이 자리한 우면산 자락에도 지금 가는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연은 원영석이 지휘하고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선보이는데요. 크게 두 곡을 연주하는 날입니다. 먼저 1부에서는 장태평이 작곡한 지영이류 해금산조의 협주곡 심지, 이 곡을 해금의 홍옥미 명인이 협연하고요. 고수 강영수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휴식 뒤에 2부에서는 김연섭 작곡가의 한갑동요 검은고 산조의 협주곡 3조 이어질 예정인데요. 김무길 명인이 거문고로 연주하고 고수 조용복이 함께합니다. 오늘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을 이끄는 객원지휘자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의 원영석 교수입니다. 이 시리즈는 2024년에 시작되어 오늘로써 그 세 번째 무대를 선보입니다. 산조라는 음악이 원래 느린 장단에서 시작하여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 같은 여러 장단을 지니면서 차츰 속도와 에너지를 높여가는 음악이고요. 또 한바탕 제대로 연주한다면 30분을 훌쩍 넘기기도 하죠. 하지만 무대와 방송 또 경연 등에 이 산조라는 음악이 자주 오르면서 뭔가 짧게 연주를 해야 한다라는 사회적인 요구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긴 산조를 추려가지고 짧은 산조가 나왔는데요. 사실 그로 인하여 이 긴 산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게 된 지금이기도 합니다. 긴 산조와 짧은 산조를 비교해 본다면 긴 산조가 한 유파의 문법을 고스란히 담은 문법서 같다면 짧은 산조는 그 음악의 인상을 압축해 보여주는 포스터와 같은데요. 오늘은 이처럼 긴 산조 속에 들어가 있는 음악의 긴 또 깊은 숨결을 느껴보면 좋을 것 같은 날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곡은 장태평이 작곡한 지영이류 해금산조 협주곡 심지입니다. 지영이 명인은 1909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산조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용구 명인 또 김덕진 명인이 남긴 가락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산조는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국거리, 자진모리 순으로 흐르고요. 특히 이러한 지영이류 해금산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경기신화조와 경드름조에 있습니다. 보통의 산조라는 것이 남도 계면조의 선율과 조성이 주를 이루는데요. 지영이류 해금산조의 경우는 경기제 특유의 분위기가 들어가 있고요. 또 여러 장단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경쾌하게 흐르는 국거리이기도 합니다. 장태평 작곡가는 이 지영이류 해금산조 안에서 뭔가 관현악과 어울릴 법한 그런 여러 가지 소리의 재료들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리들을 관현악적으로 또 변주하고 확장하면서 해금과 어울리는 그런 문법들을 만들어 갔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곡을 지영이 명인의 직계 제자인 홍옥미 명인이 함께한다는 것이죠. 네, 지금 무대에 명인이 올라서 여러 관객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는데요. 13살 무렵에 지영이 명인을 만나서 아주 전형적인 도제 방식으로 해금을 배웠고요. 그렇게 스승에게 익힌 60년의 시간 동안 그러한 산조를 보존하고 또 이러한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영이 명인의 연주와 얼마나 똑같은가라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음악을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지만은 사실 오랜 세월 한 음악을 몸 안에 지니고 산 사람이 그 음악을 어떻게 호흡을 하는가, 또 20세기의 산물인 국악관현악단과 어떻게 호흡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가, 이러한 점들에 귀 기울여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악관현악단 형식과 함께 무엇보다도 고수가 함께합니다. 자, 이제 음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연의 일부 첫 곡이었습니다. 장태평이 작곡한 지영이를 해금산조 협주곡 심지라는 부제가 붙은 곡이었는데요.

0: 홍옥리 명인의 해금협연 그리고 고수 강영수가 함께했고요. 원영석 개건지자가 이끄는 국립고학원 창작악단이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두 곡 모두 초연 작품입니다. 방금 전에 지영이를 해금산조 협주곡 심지 감상하셨는데요. 이렇게 긴 산조를 활용한 협주곡을 만나는 재미도 있지만은 홍옥미 명인이 올해로 70이 넘은 연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젊은 음악가가 무대 위에서 30분 분량의 짧은 산조 한바탕을 선보이는 것도 사실은 음악적인 체력에 있어서는 벅차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70이 넘은 명인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영이 명인의 1세대 제자로서 선생이 남긴 가락을 올곧게 이렇게 무대 위에서 몇십 분가량 긴 산조 협주곡 그러니까 긴 산조 한바탕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참 흔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공연을 통해서 작곡가들이 이 전통음악으로서의 산조를 바라보는 시선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 들으신 곡은 장태평 작곡가가 지은 곡입니다. 경기신화의 오케스트라 부지휘자를 역임했고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출강하고 있는데요. 장태평 작곡가야말로 젊은 작곡가치고는 상당히 관현악곡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관현악 중에서도 일반적인 관현악이 있고요. 또 협주곡도 여러 발표했는데요. 그 대표작들인 너분숭이라든지 혹은 가야금 협주곡 달꽃을 보면은 장태평 작곡가가 구사하는 일종의 관현악 사용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음들을 촘촘하게 엮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듬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이 몰아가면서 관객들에게 음악을 듣는 재미와 또 흥분을 제공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방금 전에 들어보신 지영이를 해금산조 협주곡은 무엇인가 오늘따라 더욱더 차분하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홍옥미 명인이 탄 이 지영이류 해금산조를 본다면은 다른 날보다 조금 템포가 살짝 늦춰졌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본다면은 중간중간마다 관현악과의 대화를 위해서 좀 템포를 느슨하게 잡은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역시 이런 템포 설정에 있어서도 조금 남달랐고요. 그 사이사이로 들여보내는 장태평 작곡가의 관현악 활용법 역시 뛰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영이류 해금산조의 경우는 남도 계면조만큼이나 경기제 특유의 밝은 분위기가 많이 녹아들어가 있는데요. 그러한 밝은 분위기가 펼쳐질 때는 관현악을 과감하게 접목시켜가지고 그 분위기를 더욱더 확장하면서 일종의 소리의 색채를 밝게 가져가는 듯한 그런 면모를 통해 가지고 지영이류 해금 협주곡 지영이류 해금 산조만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밝은 색채를 오늘따라 더욱더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태평 작곡가가 오늘 상당히 그 음표들을 많이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 해금 산조도 잘 보여주고 또 관현악을 전체적으로 가동시키기보다는 부분의 파트들로 하여금 뭔가 해금이 실내악적으로 관현악이라기보다는 실내악적으로 이렇게 서로 조화할 수 있는 그런 남다른 관현악법을 사용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두 명의 작곡가가 함께합니다. 장태평 그리고 김현섭 작곡가가 함께하는데 이 공연 전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작곡가들이 오늘 작품을 임하는 그런 자세들을 뭐 영상과 여러 음원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끝난 지영이류 해금산조 협주곡을 지은 장태평 작곡가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영이류 해금산조 협주곡의 제목으로 심지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지영이 선생님의 지자에서 따와가지고 어떤 선생님의 창작과 예술의 정신을 기리는 마음을 담아보고자 했고요. 전통 음악을 해오면서 산조를 많이 접하고 또 연주도 해보고 했었지만 이렇게 긴 산조를 꼼꼼하게 뜯어보고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감상해본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산조의 가락들을 따라가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산조 안에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저한테 다가오는 게 느껴졌고요. 마치 영화

0: 만화, 소설을 감상하듯이 그런 감상을 느꼈습니다. 이번 작품도 어떤 인물의 인생 전체 일대기를 그리는 소설이나 영화처럼 그렇게 편하게 감상해 주실 수 있도록 작업했습니다. 홍홍민 선생님을 뵙고 선생님의 연주를 또 직접 듣고 체보하다 보니까 산조가 결국엔 스승에게서 이어져 왔어도 다시 연주해내는 주체의 사람을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의 가락은 또 굉장히 차분함 속에 다정함과 또 익살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뭐 지영이류의 특징이 그러하듯이 굉장히 또 재밌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선생님의 내면을 엿볼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산조는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강줄기가 이렇게 갈라지듯이 또 많은 제자에게로 흘러가겠지만 산조를 연주하는 마음도, 그리고 거기에 묻어있는 그의 생애들도 모두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산조는 이렇게 멈춰있지 않고 흘러가고 있구나,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짧은 산조 듣는 것도 생각보다 짧지 않다라고 느꼈었는데, 지금은 짧은 산조를 들으면은 너무 짧게 호흡이 넘어가니까 이야기가 다 마치지 않았는데, 나는 궁금한 게 많은데 다 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워요. 산조라고 하면 앞에 짧은 산조가 붙고 또 긴 산조는 긴 산조가 붙어서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긴 산조에는 긴이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산조라고 느꼈습니다.
1: 네, 지영이류 해금산조 협주곡 심지를 작곡한 장태평 작곡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짧은 산조에 대한 살짝 작곡가로서의 아쉬움, 그리고 긴 산조에 대한 음악적인 복원 등등 본인이 희망하는 바를 잘 담은 이야기였는데요. 그의 말대로 산조에는 음악뿐만 아니라 어떤 명인의 삶이라든지 그런 느낌도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 공연에는 여러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점들이 참 많습니다. 산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조에 집중하셔도 좋고요. 또 이른과 여든이 넘은 명인의 삶에 그 속에 한번 푹 빠져보시고 싶으신 분들도 한번 집중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전통음악으로서의 산조와 또 20세기의 새로운 산물로서의 국악관현악의 만남, 그 교각에서 어떤 음악적 어울림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기대해 보시는 분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은 이처럼 전통음악으로서의 산조와 국악관현악이 만났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1958년에 김희조 작곡가가 가야금 산조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이라는 작품을 발표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1960년대에 국악 관현악단이 등장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야금 산조와 서양 오케스트라가 함께 만난 그런 음악적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에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창단을 시작하여 여러 국악관현악단들이 만들어지면서 레퍼토리 보유라든지 아니면은 전통음악으로서의 산조를 다시 한번 근대적 시선으로 들여다보자 라는 취지 하에 여러 산조 협주곡들이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한때는 1980년, 90년대에 많이 있었다가 2000년대 이후로 살짝 사그라들었는데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2024년부터 긴산조 협주곡 시리즈를 첫 선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잊고 있었던 긴산조에 담긴 음악적인 흐름과 미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펼쳐졌습니다. 잠깐 그 시간을 되돌려 본다면은 2024년, 그러니까 첫 해에는 이정호 작곡의 이태백류 아쟁산조 협주곡, 그리고 김백찬 작곡의 원장현류 대금산조 협주곡, 이 두 곡이 한 무대를 가득 채웠는데요. 무엇보다도 아직도 현역으로 무대에 오르는 중견과 노년의 명인,

0: 이태백과 원장연이 협연자로 나서가지고 본인들의 이름이 달린 산조협주곡을 함께 무대에서 완주했다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때였던 만큼 기대도 뜨거웠고요. 반응도 뜨거웠었고요. 이 흐름을 두 번째인 2025년 10월로 이어갔습니다. 그때는 국립공원 예약당이 아니라 국립극장 대극장인 해우름극장에서 열렸던 공연이었는데요. 박영란이 작곡한 성금연주 가야금 긴산조 협주곡 4개를 성금연 명인의 딸인 지성자가 협연했고요. 또 박범운유 피리산조를 박범운 명인이 직접 작곡하고 협연까지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긴산조 협주곡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제 또 두 번째 곡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현섭이 작곡한 한갑등교 검은구산조 협주곡 3조인데요. 제목이 산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삶을 뜻하는 그 한 글자를 틀어가지고 3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김현섭 작곡가의 말을 듣고 가겠습니다.
1: 산조라는 말 그대로 흩어질 산, 그 다음에 모을초.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의 예술가가 흩어진 본인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의 자기 음악에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를 또 산조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세대와 세대 간의 만남이기도 하고 서로 다른 경험과 서로 다른 삶,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가치관을 또 가지고 산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음악을 한다면 과연 각자가 각자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어떻게 소리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곡을 감상하실 때 검은고산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전통의 미학과 그 다음에 작곡가가 그 산조를 듣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수많은 경험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어떻게 음악적으로 서사적으로 풀어가는지를 같이 감상하시면 조금 더 재밌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제목을 지으면 좋을까? 산 밑에 있는 그 니은자의 받침이 굉장히 너무 확실히 이렇게 뭔가 세고 확신이 드는 약간 그런 받침인 것 같더라고요. 그 뒤에 바로 오는 리을과 미음을 합쳐보니 그게 삶이라는 단어로 또 이렇게 모여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어떠한 경험과 삶의 서사들을 담았다고 해서 이번 작품은 한갑등류 검은고산조 협주곡 삶을 반영한 음악인 삼조로 한번 곡명을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계속 듣고 공부했었던 김무계 선생님을 실제로 뵙고 뭔가 이렇게 가락을 받으러 가는 길에 남원에 가는 길이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과연 앞으로의 그 대장정의 곡을 쓰기 직전에 사실 겁도 많이 나고 사실 좀 이렇게 마음의 부담도 많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듣고 배운 잘한 선생님을 실제로 뵙고 그분의 가락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설레는 일인지 그랬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진양부터 이제 자진몰이 끝까지 산조를 타시는데 한편에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 드라마가 굉장히 진하기도 하고 옅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이야기 보따리를 듣는 느낌이 첫 번째 저의 기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물놀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진양부터 자진몰이까지 이렇게 산조를 타시면서 음악을 하는 모습 제가 봤을 땐 한편의 기가 정말 쭉쭉쭉 올라가는 기분이 들면서 그냥 검은고로 하면 사물놀이 그리고 그 사물놀이를 빗대어서 아 참 에너지가 정말 너무 멋있다. 그래서인지 그 산조 안에서의 멋과 맛을 좀 같이 느꼈던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산조는 내가 살아있을 때 모든 음악을 함에 있어서 진심을 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잡게 해주는 그런 음악이자 어떻게 보면 저의 소리 선생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네, 오늘 공연의 두 번째로 연주될 김현섭이 작곡한 한갑등교 검고산조 협주곡 3조, 예, 인생을 뜻하는 삶이라는 글자를 써가지고 산조가 아니라 3조 이렇게 부제를 붙였는데요. 이 곡을 지은 그리고 이제 들어볼 김현섭 작곡가의 말을 만나봤습니다. 앞서 장태평 작곡가가 음악적인 부분에 집중을 했다면은 김현섭 작곡가는 뭔가 명인의 삶에 흐르는 그런 드라마틱한 부분들에 집중을 합니다. 산조라는 음악을 한 인간이 받아들임으로써 그가 어떤 음악가로 성장했고 또 그 안에서 음악적인 희로애락을 어떻게 느꼈는지 등등을 이 음악을 통해서 표출

추출해보겠다라고 했는데요. 너무나도 재밌게도 작곡가와 명인 사이에 흐르는 나이 차이는 약 50살 정도입니다. 김무길 명인의 연세가 참 많으신데요. 올해로 82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가 무대 위에서 튼튼한 음악적 체력을 보여주기보다는 이 음악과 함께 길게 이어온 인생의 시간을 펼쳐놓는 그런 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갑등류 거문고산조를 바탕으로 지은 곡인데요. 한갑등 명인은 1919년에 태어나서 1987년에 고인이 되었습니다. 김무길 명인은 한갑등 명인으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이 산조를 이어받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김무길 명인이 이 거문고 악계에 있어서 큰 이름 혹은 좀 남다른 행보를 선보였던 때는 1997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한 명의 명인이 하나의 유파를 올곧게 가져가는 것들이 일종의 산조 음악계에서는 법칙 아닌 법칙으로 물들어 있는데요. 당시에 1997년에 김무길 명인은 한갑등류 거문고산조와 또 신캐등류 거문고산조 이 두 산조를 두루 익혀가지고 두 장의 음반을 발매한 바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한갑득 명인이 남긴 가락 또 신캐동이 남긴 가락이 어떻게 보면은 김무길 명인 한 몸에 녹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김현섭 작곡가는 김무길 신캐동이든 한갑득이든 김무길 명인 속에 녹아있는 이 산조의 시간을 삶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파악해보고자 했다고 합니다. 앞서 들으신 장태평 작곡가의 곡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장태평 작곡가의 심지 같은 경우에는 해금과 어울리는 부분들을 연결구를 많이 넣었다면은 김현섭 작곡가의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대비를 통해 가지고 사실 독주악기로서의 거문고의 여러 모습과 또 음악적인 모양새들을 보여주는데 치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데뷔의 미학이 돋보이는 곡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관객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김무길 명인이 등장했고요. 또 앞서 들으신 바와 같이 관현악의 음악도 함께하지만은 오늘 고수가 함께하기도 합니다. 역시 산조라는 음악은 장단의 음악이기도 한데요. 오늘 고수로는 조용복 명고가 함께 할 예정입니다. 자, 원영석 개건지휘자가 무대에 올라서 이제 악단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무길 명인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이 곡 역시 진양조부터 자진몰이까지 긴 시간 동안 흐를 예정입니다. 그 사이사이마다 관현악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 그 돋보이는 거문고산조만의 어떤 음악적인 물성에 좀 집중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장태평 작곡가의 작품과는 조금 다르게 관현악과 대비되거나 혹은 물과 기름처럼 잘 섞이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액체처럼 흘러가는 그런 약간 대비되는 그런 모습에도 좀 집중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문고산조 또 장단의 그 특징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약 40분간의 긴 시간이 흘렀던 말 그대로 긴산조 협주곡이었습니다. 김현섭이 작곡한 한갑등류 검구산조 협주곡 삼조라는 부제가 붙은 작품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조라는 글자에 명인의 삶을 담았다 하여 삼조라는 새로운 표제어를 붙인 작품이었습니다. 원영석 지휘자가 이끄는 국립국악 창작악단의 연주로 만나봤고요. 현재 이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음악적으로 풀어낸 김무길 명인이 무대 위에 나와서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곡을 작곡한 김현섭 작곡가는 현재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상주 작곡가이자 또 화성시 예술단 예술감독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작곡하는 그 반경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음악극은 물론이고요. 독주곡, 실내악곡, 또 국악관현악곡, 그리고 지금 들어보신 바와 같이 협주곡 등등을 썼는데요. 오늘도 역시 이 젊은 작곡가가 갖고 있는 음악적인 공력이 상당히 잘 드러났고요. 앞서 살펴본 장태평의 지영이류 해금작, 해금 협주곡과 또 비교해서 살펴본다면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무엇보다도 거문고라는 악기와 또 국악관현악단이 한데 어우러지는가 하면은 또 어느 부분에서는 대비를 이루면서 곡을 듣는 재미를 줬습니다. 오늘 두 곡이 1부와 2부를 장식했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장태평이 작곡한 지영이류 해금산조협주곡 심지를 지영이 명인의 1세대 제자인 홍옥미 명인이 협연을 했고요. 방금 전에는 검고산조 협주곡 들어봤습니다. 1부에서는 산조라는 음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색채를 관현악과 접속함으로써 그 색채를 부각시켰다면은 2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악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물성과 또 소리적 특징을 관현악과 대비하면서 만들어갔던 시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은 산조라는 음악은 꾸준히 흐르고 있고요. 이에 역시 국악관현악의 현주소도 꾸준히 미래를 향해 바뀌면서 새롭게 흐르고 있는데요. 그 두 흐름이 만나가지고 만든 무대가 오늘 만나본 긴산조 협주곡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창작악단이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산조라는 우리의 소리적, 음악적 문화유산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앞으로도 좀 많은 그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특별히 2024년이라든지 2025년에 비할 때의 작곡가의 연령이 대거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협연자들의 연령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시대 20세기와 21세기를 살았던 두 음악가들이 만나가지고 각기 다른 세대에서 체득했던 음악적인 방법을 국악관현악이라는 이 양식에 녹여넣음으로써 서로가 갖고 있는 세대적인 차이 혹은 그로 인하여 또 서로 만날 수 있는 음악적인 가능성을 모색해봤던 시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공연은 앞으로도 이어지는데요. 또 한편의 기획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9월 10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 오른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라는 작품입니다. 이 공연 역시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시리즈인데요.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라는 제목처럼 여섯 명의 연주자가 직접 국악관현악단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섯 곡을 썼습니다. 거문고의 고보서, 가야금의 곽재영, 피리 박치환, 아쟁 신현식, 대금 유홍, 해금 강지은이 협연자인 는 물론이고 또 작곡가로서 새로운 곡

것들을 발표하는데요. 이때도 역시 국립과학원 창작단이 좀 남다른 기획과 남다른 무대를 선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FM과학당 오늘은 국립과학원 예악당에서 창작악단의 기획공연 긴산조 협주곡 그 시리즈 중 세 번째 무대를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가 방송될 예정이니 많은 청취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송현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스스로를 뒤집는데 평생이 걸린단다. 남길순 시인의 시 전복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삶이란 건 결국 가본 적 없는 길을 가는 일이고 우리 삶을 계속 바꾸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 8월 20일 목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네, 오늘 글과 음악의 온도는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펼쳐진 창작악단 기획공연 긴산조 협주곡 3 공연 생중계로 조금 늦게 문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의 첫 곡 동양고주파의 논이였는데요. 그리고 오프닝에선 남길순 시인의 시 전복의 한 대목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바다 생물 전복을 통해서 우리 삶을 전복하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그런 시였어요. 삶을 뒤집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대로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디로도 갈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삶을 뒤집는 용기가 때론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한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내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8555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초육 아들 현민이와 출첵합니다. 첫 곡부터 너무 기분 좋은 연주곡이 흘러나오네요. 보드게임 하면서 잘 듣겠습니다. 라고도 이렇게 인사말 보내주셨고요. 아유, 너무 좋네요. 진짜 보드게임 하면서 아드님과 함께 편안한 밤 보내신다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저희 그론도 하고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고요. 갓난이님, 인찬님 안녕하세요. 9시에 들어왔는데 낯선 사람 목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네요. 그런데 공연 생중계 중이었더군요. 인찬님 휴가 가셔서 다른 분이 진행하는 줄 알았어요. 어제는 일찍 잠들어서 못 왔는데 오늘은 일찍 출석했습니다. 라면서 아유, 반찬 준비하다가 칼에 손이 베이기까지 했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참 어쩌면 좋아요. 그래도 네, 뭐 붕대로 이제 잘 처치하셨다니까 네, 금방 또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그런도 하고 또 편안한 시간 함께 보내시고요. 3033님, 인찬 형님, 15분 늦은 방송 기대됩니다. 저의 세상의 모든 길은 꽃길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네, 오늘 저희 오프닝에서 읽어드린 시가 세상의 모든 길이라는 이제 말로 시작하는 시였어서도 이렇게 인사말 보내주셨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저희 이어서 또 두 번째 음악 전해드리도록 하죠. 카운트업의 항해 파트 1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밝고 명랑한 네 고향 생각이 절로 나는구나. 순풍에다 돛을 달고

넘실대는 파도 위에 너울너울 갈매기떼가 춤을 추는구나. 호기자밤에 싣고 부근을 울며 떠들어오는 이 만경창파의 몸을 실어 갈매기로 퍼즐 삼아 싸움한

밭을 들어라, 꽃을 올려라, 힘찬 힘을 치고 긁어 물길을 내어보자꾸나. 파도 소리 노로마다 철썩철썩 쳐들어 늘 치고 긁어 물길을 내고 깊은 소풍 해록을 뱃속에 따르르르르르르 보라. 그때여 파도가 대가리를 쳐들고 길길이 날뛰며 지 뱃속으로 꿀꺽 삼키려 드는디 출렁이는 푸른 산맥 도로

밀쳐라 긁어라 당겨라 돛을 세워라 이러라 파도도 너도 나도 일어나라 도지를 타고 미끄러진 햇살이 파도를 푹 찔러 싹둑 베어놓는구나 만경창파 얼씨구나 철썩철썩 수평선 끝에는 지평선이 가득하고 여명이 화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쏟아진다 때마침 해무가 사가 된다 물 위에 낮게 자는 안개 위에 미끄러져 목청 길게 질러

네, 카운트업의 항해 파트 1 듣고 왔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한 소리가 인상적이었죠. 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네, 오늘은 이 생중계 관련해서 오늘은 이야기의 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의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서는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어요. 국립극단의 연극 역행기인데요. 2024 창작 희곡 공모 대상 수상작을 여러 개발 과정을 거쳐 선보이는 무대입니다. 내용엔 수메르 신화 속 에르시키갈과 이난나

이난나의 이야기가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되어 있는데요. 원전인 이난나의 명계 하강은 풍요와 사랑의 여신인 이난나가 이복 언니 에르시키갈의 지하 세계를 방문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역행기는 이 신화를 모티브로 상실에서 비롯된 인물들의 서사를 그려냈다고 해요. 9월 3일부터 13일까지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에서 펼쳐지고요. 그런도에선 9월 12일 오후 3시 공연 초대권을 모두 세 분께 두 장씩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배부른 소크라테스님, 지금 나오는 음악 참 좋네요. 시인님, 프리랜서 이후 급격히 체중이 늘어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일주일째 저녁에 만보 걷기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걸으면서 잘 들을게요. 운동을 안 좋아하니 이것도 힘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그래요. 그래도 이제 밤이 좀 선선해가지고 걷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그론도가 또 이 배부른 소크라테스님의 걷기 친구 함께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주구관조님. 아 인차님 백수 전주구관조입니다. 지금은 좋아하는 게스트하우스 주인장님의 배려로 일주일 지킴 일을 하고 있어요. 라면서 오늘은 뭐 이제 수영도 몇 년 동안 이제 되게 오랫동안 찾아봤었던 그런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네요. 오늘은 수영도 하고 점심 때는 난맥도 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또 오늘 하루 너무너무 좋았다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아예 또 오랫동안 일하셨으니까 이 백수 생활 즐거운 휴가 생활 만끽하시면 아예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416님 인찬 시인님 FM 국악당 실황까지 다 듣고 출첵합니다. 그론도 선곡표에 방송 늦게 시작한다는 공지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호캉스 끝내고 집에서 그론도 들으니 일상으로 돌아온 거 분명하네요. 오늘도 질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맞네요. 7416님 어제 호캉스 가가지고서도 또 저희 그론도 듣는다고 보내주셨었죠. 아 진짜 세상에요. 이럴 수가 있나요 정말. 오늘도 또 호캉스 끝나고 또 피곤하실 텐데 또 저희 밤 그론도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그리고 6486님 새싹 사연인데요. 아, 오늘 방송 처음 듣는데요. 인찬님 음성이 참 편안하게 들리네요. 아, 어머니와 누나와 셋이서 함께 살고 있는데 함께 인찬님 방송 듣는 이 시간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자주 놀러 올게요. 응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우 그래요. 가족들과 함께 방송을 듣는 시간이라니 또 이건 또 얼마나 또 감사한 말씀인지. 네, 저희 그론도가 좋은 글과 음악 전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아, 또 음악 한 곡 이제 또 이어서 듣고 또 나머지 사연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요. 그리스의 전통가요 제비꽃과 히아신스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제비꽃과 히아신스를 바라보면서 사랑했던 옛 연인을 추억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그리스의 감성을 어떻게 풀어냈을지 한번 만나보시죠. 국악 재즈 소사이어스티의 노래와 연주로 제비꽃의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악체 소사이어티의 노래와 연주로 제비꽃의 인사 감상하셨습니다. 5784님, 시은님, 지역에서 하는 가고 싶은 공연 결국 취소표도 못 잡고 아쉽게 됐어요. 대신 요즘에 핫한 영화 봤는데 아이가 신화의 길 많이 알고 있어서 얘기해줘서 재미있게 봤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그래요. 그 요즘 그 그리스 로마 이야기 맞죠? 방금 전해드린 음악이 또 이제 그리스의 전통가요였었는데 아유 또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네요. 네, 아무튼간에 뭐 그 자녀분과 함께 영화 또 재미있게 봤으니까 또 아주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난이님은 아 오늘 늦게 시작하셨으니까 10분 더 늦게 끝나나요? 라고 이야기의 밤 오늘도 기대되네요. 끝까지 잘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뭐 저도 여러분들 계속 더 길게 만나고 싶은데 네, 그러고 싶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어지는 또 이음밤도 잘 들어주시면 또 아주 좋겠죠. 아 그리고 박하사탕님 정형외과 약 먹고 아유 몽롱하네요. 좀 졸릴 수 있다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통증 원인 찾기 위해 검사도 하고 우선 약부터 먹는 중인데 힘드네요. 아 다행히 아이랑 보는 영화는 잘 보고 왔습니다.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어떻게 진짜 다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아유 얼른 다 이제 통증 원인 찾고 얼른 쾌유하시기를 또 바라고요. 아 이제 그런 도가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8800님 어제 3년 만에 영화관에서 영화 봤습니다. 화면이 크니 생동감을 많이 느끼게 되네요. 앞으로 자주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니 요즘 영화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요즘 영화 어렵다 극장 어렵다 하더니 또 영화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 7889님 공연장에 온 것처럼 흥분의 동안이에 빠졌네요. 배우라는 직업 존경스럽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이의 눈과 귀와 마음을 휘어잡는 그 마력. 잠자야 하는데 들떠서 잠못 자겠는데요. 인찬님 한 시간 진행도 더불어서 존경스럽습니다. 늘 귀호강 마음 공감 감사합니다라고 또 이렇게 감사한 말씀 보내주셨고요. 3677님 어제 방송 때 조금 늦는다고 했는데도 다른 사람 목소리가 들리니까 뭐지? 하고 긴장했어요. 이제 편한 마음으로 남은 시간 함께합니다. 시인님 화이팅! 이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또 시간 맞춰서 찾아와 주시니까 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래도 어제 공지 드렸던 것처럼 딱 15분쯤에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코너 얼른 넘어가 봐야겠죠.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 이어가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삼년고개라고 불리는 고개가 있었습니다. 그 고개에서 한번 넘어지기라도 하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서 붙은 것이 삼년고개라는 이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인이 삼년고개에서 넘어지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살날이 3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시름시름 앓고야 말았습니다.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 시간입니다. 오늘은 3년 고개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하는 고개에 대한 이야기였죠. 한 노인이 거기서 넘어지는 바람에 3년 뒤에 죽게 될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노인의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한번 넘어져서 3년 산다면 두 번 넘어지면 6년, 10번 넘어지면 30년 사는 거 아닌가요? 가서 10번 넘어지고 오세요 라고요. 그 말을 들은 노인은 3년 고개로 가서 10번 넘어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다음부터 기운을 차리고 그 후로 오래 건강하게 살았다고 하죠.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게 또 말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긴 하죠. 뭐 한 번 넘어진다고 3년밖에 사는 거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 논리를 역으로 이용할 뿐이었죠. 그러면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김보라의 노래로 일렉트리의 구비가 만나 보시겠습니다.

네, 일렉트리의 구비가를 김보라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야기의 밤, 오늘은 3년국의 이야기 만나보고 있는데요. 한번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3년국에서 넘어진 노인이 시리에 잠겼다가 아이의 꾀로 그곳에서 10번 넘어지고 건강을 되찾는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사실 여기서 뭐 3년국이라는 게 정말 무슨 저주가 있는 고개 같은 것은 아마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워낙에 험해서 노인이 넘어지면 크게 다치는 그런 곳을 말하는 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노인은 거기서 다치지도 않았는데 3년국에서 넘어졌다는 사실이 두려운 나머지 오히려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의 꾀는 노인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해 준 건 아니기도 합니다. 오히려 노인의 마음가짐을 그냥 바꿔줬던 거죠. 10번 넘어져서 정말 30년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보다는 아이의 말에 설득된 노인이 살아갈 기력을 회복하게 된 이야기가 바로 이 3년국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실제 어려움보다 두려움이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기도 하죠. 그럴 때는 아이가 노인에게 전해준 이 지혜처럼 우리의 두려움 자체를 제대로 바라보고요. 그것과 맞서고 또 겨뤄보는 일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용기는 언제나 우리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는 거겠죠. 칭칭이님, 원효대사의 해골물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역시 모든 건 생각하기에 달린 것 같아요. 그리고 갓난이님은 3년국에 10번 넘어져서 오래 건강하게 잘 살았다니 참 웃겨요. 꼬마가 참 영특하고 똑똑하네요. 충북 보은에는 3년 산성이 있는데 신라 자비왕 13년에 쌓기 시작해서 완공까지 3년 걸렸다고 3년 삼성이라네요. 라고 또 이렇게 처음 알았어요. 3년 산성의 존재. 이것도 너무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또 저희 이 이야기의 밤 시간 지금 이렇게 한국의 민담들 재미있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꼭 우리 이야기에만 한정된 기획은 아니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또 기회 봐서 마침 오늘 또 이 그리스 로마 신화 배경으로 한 영화 이야기 사연 많이 보내주셨는데 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여러 가지 민담, 전설, 신화들 재미있는 이야기들 있으면 또 이야기 밤 시간에 함께 전해드릴 테니까요. 또 그 또한 함께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33님,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3년 고개에 이 동화 본 게 기억나네요. 라고도 이렇게 반갑게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음악 한 곡도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김용우의 노래로 정선 아라리, 역금 아라리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용우의 노래로 정선아라리 역금아라리 듣고 왔습니다. 박가사탕님, 아유 3년 공개 들으니 이야기 들으니 아이들 책 읽어주던 생각나네요. 새벽까지 책 읽어달라던 아이인데 이제는 폰으로 뭐든 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서점 가서 책 읽는 건 좋아하네요. 책 사달라고도 하고요. 그나마 다행일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책 사달라고 막 이렇게 말할 정도면 너무너무 그냥 다행인 게 아니고 훌륭한 자녀분이신데요. 정말 요즘 아유, 책 읽는 사람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그리고 간난이님, 아이고 벌써 끝날 시간 되어서 너무 아쉽네요. 오늘도 즐거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리랑 곡의 노래 참 좋네요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아, 근데 진짜 시간 빨리 가버렸네요, 오늘은.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NK365 유산균은 6486님께, 실성조선소 커피 드립백은 8800님께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시고요. 연극 역행기 9월 12일 공연 당첨자는 2119님, 0876님, 8311님입니다. 님입니다. 개별 안내 전해드릴게요. 네, 이제 진짜 요즘에는 아침 저녁으로 좀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모기들도 한창 극성이다가 약간 가라앉았나 싶은 그런 분위기예요. 네,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가는 게 변해가는 요즘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끝곡 프롬디어의 계절이 바뀌어 사라지는 것들 함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요즘 SNS에 이런 콘텐츠가 종종 올라온다고 합니다. 할 일 다 했고 이미 씻었고 에어컨 틀어놨고 배달 음식 지금 오고 있고 OTT로 뭐 볼지 다 정해놨다. 대략 지금 나 되게 행복하겠지? 라는 의미일 텐데 자, 어떨 것 같으세요? 해야 할 일이 더 이상 없는 홀가분한 시간.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보면서 스르르 잠들기만 하면 되는 시간. 아, 생각만 해도 흐뭇하지요. 우린 매일 그런 시간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보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해야 할 일은 없고 좋아하는 거 즐기다가 꿀잠 자면 되는 시간. 지금 맞으시죠?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멜로망스의 해피송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개운하게 씻고 여유 시간 즐기다가 스르르 잠드는 거. 사실 이거야말로 뭐 요즘은 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죠. 소확행.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쓰다가 요즘은 진짜 또 이 단어 잘 안 쓰는 것 같기도 하네. 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행복인 건데 예, 오늘도 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7706님 어랏! 제가 그러고 있었는데요. 오늘 할 일 싹 다 끝내놓고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음 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2시간 신나게 놀고 나면 오늘은 꿀잠 잘 수 있겠죠? 이번 주 고생한 저 쓰담쓰담 해주세요 하셨는데 아이고 예 꿀잠 잘 자격 되시죠? 예 오늘도 이번 주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키가 얼마나 이만 키가 크신가 작으신가 제가 쓰담쓰담 각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약간 이거는 무슨 리트리버 같고 예 수고 많으셨어요. 정아정화님 예, 오프닝처럼 배달 음식을 주문하진 않았지만 이음밤 듣다가 잠이 들어도 괜찮은 이 시간 너무 행복합니다 해주셨어요. 그래요. 예, 우리 모두 이 소소한 행복을 2시간 동안 한번 만끽해 보실까요? 한석규 씨의 노래입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번 주에 공연 티켓 드리고 있죠. 예, 국악그룹 악단 광칠의 콘서트입니다. 6년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하고 신곡을 처음 선보이는 단독 콘서트에 이음가족 모십니다. 9월 2일 수요일 3시 공연, 7시 반 공연 이렇게 두 차례가 있는데 7시 반 티켓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장소는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자, 공연 보고 싶으신 분들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이번 주에 모두 세 분 추첨해서 티켓 두 장씩 드립니다. 세 쌍 모시는 거예요. 문자 번호 아시죠? 샵 0302. 예, 말머리 공연 달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자 명단은 금요일 자 선곡표에 올려드리도록 하죠. 자,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방금 알려드린 문자로 또 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덩덕쿵 앱으로 받겠습니다. 아, 오늘 1부 목요일은 내가 PD 목내피가 있는 날이네요. 여러분 신청곡으로 알차게 채우는 시간. 오늘 선곡 주제는 뽀송뽀송해지는 노래입니다. 아, 요즘 뭐 온도 자체는 폭염때만큼 높지는 않은데 예, 여전히 습도가 높고 가끔 소나기도 예, 소나기도 내리다 보니까 후텁지근하지요. 예, 뽀송뽀송함이 절실한 요즘인데 들으면 진짜 마음까지 뽀송뽀송해지는 노래 추천해 주십시오. 청량한 느낌, 산뜻한 느낌 혹은 건조한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뽀송뽀송하니까 김보성 씨가 생각나는데 김보성 씨가 이름 개명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원래 그 본명이 허석 씨거든요. 제 기억에 처음에는 허석이라는 이름으로 활동도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의리의리 하면서 김보성이라는 이름을 지으셨는데 갑자기 이름을 뭘로 바꾸셨냐면 이유가 너무 재밌어. 자기가 나중에 죽었을 때 허석을 알고 있는 사람도 오고 김보성을 알고 있는 사람도 오라고 이름을 허석 김보성으로 바꿨어요. 성이 원래 허시실 거 아니에요. 허석이니까 허시성의 이름이 석김보성이야. 어머나 세상에 정말 재미나신 분이세요. 그게 예명을 바꾼 게 아니고 민증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예 개명을 하셔가지고. 자, 날씨와 상관없이 노래를 들으면 허석김보성보성보성해지는 노래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2부에 이음밤 편지도 같이 읽어볼 거고 K클래식 한 장도 2부에서 함께해요. 자,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7397님, 회사 전산이 망가져서 8시간 중 4시간을 손 놓고 멍하니 있던 하루였어요. 4시간 꿀처럼 돈 버는 것 같아서 좋았다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4시간 동안 팀장님 눈치 보는 건 힘들었네요. 아, 그쵸. 이런 걸 좌불안석이라고 하죠.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어? 근데 뭐 팀장님 어쩔 거야? 전산 처리 하시는 분이 갑자기 4시간 동안 전산이 망가졌다고 막 안 하던 몸 쓰는 일을 하실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땐 그냥 당당하게 딱 쉬고 막 그러셔야 되는데 에이 아깝다.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예 당당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 팀장님이 어떤 성격이신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팀장님도 약간 팀장님보다 높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분 눈치 보셨는 건 마찬가지였을 텐데 예. 그냥

휴식처럼 주어진 휴식이다 하고 쉬셨으면 좋았을걸. 물론 또 고용주 입장에선 아주 막 그냥 에? 온통한 일이겠지만 뭐 계속 일할 때 일하는 것보다 좀 중간에 이렇게 예기치 못한 휴식 취하는 게 능률 오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회사 생활 거의 안 해본 쭌디의 의견입니다. 사랑빛님, 딸이 전 먹고 싶다 해서 부쳤는데요. 바삭바삭 과자 같다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신랑도 반찬들이 다 맛있다고 칭찬해 주었네요. 아, 인후염, 제가 인후염에 걸려서 저녁 밥하기 귀찮았지만 가족을 위해 요리했는데 칭찬을 해주니 힘이 났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칭찬의 힘이 굉장히 커요. 예. 뭐 당연히 너무 맛있어서 하신 칭찬이었겠지만 혹여나 가끔 평소 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칭찬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죠? 5798님의 신청곡 듣습니다. 김동률의 여름의 끝자락.

김동률 씨의 여름의 끝자락 5798님의 신청곡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연이 있었네요. 오전에 등산 다녀왔어요. 며칠 전 내린 폭우에 계곡물이 불어서 물이 어찌나 맑은지 동심으로 돌아가 물에 발 담그고 다슬기도 잡으면서 제대로 소확행 누렸어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주면 계곡물이 불어나고 나서는 이렇게 막 활기가 돋아요. 그쵸? 근데 그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는 영상 보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그 여름철에 계곡으로 놀러 가시는 분들 많으신데 거기가 사실 물도 제일 시원하고 그늘도 있고 참 좋긴 좋은데 갑자기 비가 내리면 흔히 생각하기에 그냥 뭐 물 불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주섬주섬 챙겨서 저기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은 이제 말로만 들었었거든요. 물이 그냥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다가 어느새 발목 오고 발목까지 오던 게 좀 아까 발목이었는데 지금 무릎이다 신기하다 이게 아니고요. 무슨 영화에서 그냥 무슨 댐 무너지듯이 그렇게 쏟아진다고 말만 들었는데 얼마 전에 그 어떤 분이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촬영을 하신 걸 이렇게 너튜브 통해서 봤는데 댐 무너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하다 보면 그냥 휩쓸려 가겠던데요. 실제로 막 사람들 휩쓸려 가기도 하고 겨우겨우 구출되고 막 진짜 무섭더라. 예, 그런 물이란 게 참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면서 우리에겐 또 되게 두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대로 잘 즐기고 오셨다니 다행이고요. 신청해 주신 노래 잘 들으셨죠? 자, 덩덕궁 출석 이번 주에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예. 가봅시다. 예, 오늘은 어떤 분들이 덩덕궁을 지켜주고 계시는지 아직까지 흔적 안 남기신 분들 빨리빨리 손들어 주세요. 이게 저희 방송하고 덩덕궁으로 여러분이 듣는 거하고는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 올렸는데 출석 끝나기 전에 올렸는데 왜 나 안 불러? 이러는 수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일단 가봅니다. 1등은 핑크공주님이시네요. 이음반 핑크공주 출첵이요 해주셨고요. 그 뒤로 콩콩이순이 김인설, 금은동, 클로버지와자, 자몽에이드, 일편단심, 세준, 갓난이, 오키오키, 옥토끼, 샤이닝스타, 금빛노을, 토닥토닥, 세스펜서, 사랑빛, 최선아, 허니러버, 안 맞는 프라다를 입는다, 빵빵권쌤, 가을모기, 순수앤, 우리 개꾸링, 안정형 쭌디, 그리고 룰루랄라, 오키오키, 안개꽃, 안잘레나 졸려, 사랑, 그리고 한 페이지만 더 가볼게요. 예, 뭐야 이게? 꽃선비 태건, 그리고 박은영, 웃는식, 시카고몬, 무늬만 천사, 봄마중님 등등 많은 분들이 오늘도 덩덕궁을 지켜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고요. 오늘 목요일을 맞이하여 임시 PD로 일하게 되신 여러분들 한번 선곡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대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 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선곡 주제는 보송보송해지는 노래입니다. 습도가 높은 요즘 노래 들으면서 마음의 습도라도 좀 낮춰보시죠. 들으면 보송보송해지는 노래에 여러분은 어떤 노래라고 생각하실까요? 느낌님한테 딸한테 보송한 음악 물어봐야지 하셨어요. 본인 생각이 거기까지 잘 안 미치시나요? 보송보송한 음악 딱 떠오르는 노래 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역시나 많은 곡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노래는 1절만 그리고 세 번째 노래만 완곡으로 그렇게 들려드리는 패턴을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N의 파도 시작합니다. 시원한 파도가 밀려오는 듯한 청량감이 있어 듣고 싶어요. 사랑님의 신청곡입니다.

유엔의 파도, 이승윤의 내게로 불어와,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렇게 세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아,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5299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4897님은 남편과 데이트하고 왔어요. 휴가 없는 제게는 오늘이 휴가 같은 하루네요. 가까운 산 아래서 산책도 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어요. 점심 먹고는 산책로를 한 바퀴 돌았는데 시원한 바람이 뽀송뽀송 불어오더라고요. 뽀송뽀송한 바람아,

내게로 불어와 하면서 이승윤의 내게로 불어와 청해 주셨었습니다. 자, 목요일은 내가 PD. 오늘은 보송보송해지는 노래를 주제로 여러분의 선곡 쇼 펼치고 있는데요. 줄여서 목내피인데 여러분 보내주신 문자들 보면 내목피라고 쓰신 분들이 은근 많아요. 내목피. 내목피 뭐야? 내 목에서 피가 난다. 노래를 너무 열심히 불러가지고 목에서 피가... 그러실 필요 없고요. 예, 목요일은 내가 PD, 목내피 되시겠습니다. 8849님, 저녁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네요. 산책하며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시원한 바람에서 아, 이제 여름이 물러가긴 가는구나 했어요. 그러게요. 아우, 이놈의 여름 언제 가나 하는데 막 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추 지나면서 정말 마법처럼 바람이 선선해지는 거. 올해도 또 한 번 놀랐네요. 생각해보니 매 놀랐는데 1년 동안 까먹나 봐. 그리고 올해 또 놀라고 내년에 또 놀라죠 뭐. 6148님, 이 노래만 들으면 빨래하고 싶죠. 보송보송한 모든 것들이 포근하게 느껴지는 윈터플레이의 해피버블. 무슨 그 세탁기 광고에 쓰여서 굉장히 유명해진 노래입니다. 해피버블 윈터플레이입니다.

이번에 들었던 세 곡은 윈터플레이의 해피 버블, 그리고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다니엘 비달의 오 샹젤리제 이렇게였네요. 2630님께서 9월 1일에 가족들이랑 크루즈 여행 가는데 떨려요. 뭐가요? 너무 좋아서? 설레서? 설마 무서워서 떨리시는 건 아니겠죠? 예. 뽀송뽀송 설렘 노래 여기 있어요. 저희도 언젠가 아이들이 더 크면 이제 같이 가족이 크루즈 여행을 한번 가면 좋겠다 이렇게 꿈만 꾸고 있는데 너무 좋으시겠다. 잘 다녀오세요. 허밍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청해 주셨고요. 0982님은 오늘 합창제 준비곡으로 연습하고 왔는데 뽀송뽀송 딱이 노래예요. 뭔가 이 노래는 분위기도 뽀송하지만 발음도 뽀송뽀송 해셔셔셔셔 하셔셔 오샹젤리제 다니엘 비달의 노래 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잘 들었네요. 자, 바로 이어가죠. 7399님께서는 얼마 전까지 늦은 퇴근으로 방송 잘못 들었는데 이제는 매일매일 들을 수 있어요. 쫀디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는지 스르르 잠에 들어버려서 끝까지 못 들을 때가 많긴 합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모시중언디 애쓰시고 뭔가 이렇게 밤시간에 즐거운 거리가 하나 있다라는 거 그것만 해도 예, 감사한 일이고요. 편안한 잠자리로 또 여러분을 이끈다는 거저 예,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뽀송뽀송 노래하니까 이 노래가 떠오르네요. 악뮤의 벌레를 내고. 제목만 들어서는 글쎄 뽀송하세요? 예. 근데 노래 분위기 자체가 뽀송한가 보죠. 저 솔직히 아직 못 들어봤는데 악뮤 노래니까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좋을 거라고 확신합니다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미리 찾아봤거든요 가사를 이렇습니다. 두 마리의 벌레를 내고 버스를 탔지. 아주 멋진 저녁 식사였어. 힘들게 번돈 이곳에 다 써도 아깝지 아니하겠네. 뭔 얘기냐? 들어봐야 알겠다.

악뮤의 벌레를 내고, 강허달님의 기다림 설레임, 이세준의 인연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세 곡 이어서 들었어요. 3903님은 어느덧 28년째 남편과 함께하고 있네요. 뽀송뽀송 러브러브한 준디의 인연이라 말합니다. 신청합니다. 앞으로 30년 더 사랑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하셨는데, 저도 같이 그 바람을 곁들여 보겠습니다. 9414님은 시원한 날들이 곧 곁에 다가올 것 같아 두근두근 마음도 몸도 뽀송, 이런 글과 함께 강헐달님님의 노래를 청해 주셨습니다. 잘 들으셨죠? 자, 목요일은 내가 PD, 오늘은 뽀송뽀송 우리의 마음까지 뽀송뽀송하게 해주는 노래를 신청받고 있는데요. 4322님께서 밤이 살짝 시원해지면 풀벌레 소리가 먼저 가을 문턱을 넘어오는 듯합니다. 집이 산 근처라 유난히 가을 풀벌레 소리가 크게 들리네요 하셨어요. 이게 봄 되면 꽃들이 이것저것 이제 막 여기저기 만발하잖아요. 근데 다 비슷하게도 생겼고, 예. 우리가 봄꽃이라고만 알고 있지 어떤 순서로 어떻게 피는지 잘 모르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진짜 정확하게 꿰고 계시더라고요. 뭐가 먼저 피고 뭐가 먼저 타타타타타. 보기만 하면 그게 무슨 꽃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건 당연하고, 이 풀벌레도 예, 뭐 그냥 갑자기 계절 바뀌면 막 소리 내는 것 같아도 또 그게 순서가 있다고 또 들으면 또 딱 구분해 내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혀 그런 쪽에 소질 없는 준디입니다. 4835님께서 포크송 대가분들의 콘서트 소식이 있던데 맞나요? 해주셨는데요. 예, 아마 또 그 공연인 것 같습니다. 유리상자도 참여를 하는데, 예, 이거 공연이 하도 많아가지고 요즘에 10월 3일에 예, 그 신촌 쪽에 어떤 그 Y대학교에서 시인과 촌장, 시인과 촌장하고 또 누구지? 아, 박학기 씨하고 유리상자하고 이렇게 같이 공연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유리상자 처음 시작할 때 롤 모델로 삼았던 팀이 시인과 촌장이어서, 예, 그리고 뭐 박학기 씨를 저희가 좋아하고 또 함께 음악 많이 같이 하는 건 여러분도 좀 아실 테고, 이게 이 두 팀과 이 대가들과 함께하는 공연이 저는 너무 기대가 되고요. 예, 설렙니다. 뭔가 이렇게 어릴 적 꿈을 하나 이루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든다니까요. 자,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인과 촌장과 박학기와 유리상자의 공연. 아, 저는 몰라요. 저만 그런 거지 몰라도 뭔가 이렇게 흐뭇합니다. 라인업만 이렇게 읊어도. 자, 0760님께서 뽀송한 노래 디바의 왜 불러요? 리듬이 경쾌해서 기분이 좋아져요. 청해 주셨는데, 왜 불러 그 노래잖아요. 이게 이제 왜 불러란 노래 하면 딱 먼저 어떤 노래가 떠오르느냐에 따라서 세대가 좀 갈리기도 하는데 왜 불러 이 노래가 떠오르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 뭡니까? 송창식님의 공연 소식도 있습니다. 이건 9월 5일인데요. 9월 5일에 일산 쪽에서 공연을 하시는데, 여기 또 유리상자가 이제 게스트 형식으로 출연을 하는데, 이제 보통 공연의 게스트는 그냥 이렇게 가수가 쉴 때 중간에 가서 노래 두 곡 정도 뭐 하고, 그 가수와의 친분 혹은 뭐 칭송 이런 거 하고 적당한 선에서 이제 물러나고 그런 역할인데,

요거는 좀 특이해서 예, 저희가 그 송창식 선생님의 노래를 커버해서 부르는 무대를 거기서 갖게 됩니다. 예, 요것도 재밌겠죠. 요 티켓을 좀 그 제작자분께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여러분께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대하십시오. 노래는 디바입니다. 왜 불러?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콩콩이순이님, 대구는 보슬보슬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 내리는 대구의 촉촉한 밤, 잔잔한 음악과 함께 편안하게 머물다 갈게요 하시면서 이승훈 씨의 비 오는 거리 청해 주셨습니다. 1부 내내 뽀송뽀송한 노래 듣자 해놓고 2부가 시작되자마자 적셔드렸습니다. 제가 2부에는 쫙 축축하게 적셔드리죠.

대구는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군요. 이렇게 예쁘게 오는 비가 좀 자주 와주면 좋을 텐데 안 오다가 왕창 오다가 에이 참.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덩덕흥 앱은 무료입니다. 예. 노래 많이 들어봤는데 제목 가수 잘 몰랐다고 한준희님. 예. 이승훈의 예. 비오는 거리였습니다. 이 노래 많이들 리메이크 하셨죠. 누구야, 서영은 씨가 부른 노래도 많이 사랑받았었고, 사랑은 못 받았지만 유리상자도 리메이크 했었었었어요. 7426님이 청해 주신 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사연 좀 볼게요. 윤종신의 수목원에서 청량하고 쾌적하고 어디선가 짙은 숲향기도 날 것 같은 노래랍니다. 그래요? 우리 후각을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윤종신 수목원에서.

0: 마음을 열고 나누는 우리의 이야기, 이음밤 편지. 사랑스러운 손주가 집에 찾아오는 날이면 할머니의 하루는 평소보다 몇 배 더 바빠집니다. 손주에게 먹이고 싶은 것도 많고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이 한가득이기 때문이죠. 이런 할머니의 손주 사랑을 편지로 만나볼까요? 박순옥님의 이음밤 편지 읽어드립니다. 1년에 두 번 아이들 방학에는 친정인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제주도에 가면 너무 더워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게 겁이 날 정도예요. 해가 지고 나서야 아이들과 부둣가에서 회도 맛보고 해수욕장에 갈 수 있었답니다. 아이들은 물가에만 가면 물 만난 고기처럼 수영을 했어요. 신난 손주들을 본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1: 애들이 저렇게 뛰어놀아도 모자랄 판에 집에 가면 다시 학원차를 타야 되겠네. 아이고 시상우, 이거 짠해서 어쩌나.
0: 집에 돌아온 아이들은 할머니가 감자를 삶아주시자 개눈 감추듯 먹었어요.
1: 아이고 내 강아지들, 그렇게 먹고 싶었어?
2: 할머니 더 주세요, 맛있어요.
1: 아이고 그래 그래, 내일 아침 시원할 때 텃밭에 가서 토마토랑 오이를 따고 감자도 캐서 먹자꾸나.
0: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른 새벽 할머니께서는 아이들을 깨워서 호미를 가지고 텃밭에 가셨어요. 호미로 땅을 살살 파서 감자가 보이면 바구니에 담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었지만 아이들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나 봅니다.
1: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잘한다 잘해
0: 하시니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할머니 곁에 바짝 붙어서 일손을 거들었어요. 땀 범벅이 된 아이들에게 할머니께서 등목을 해주시겠다고 하자 아이들은 등을 맞는 것으로 알아듣고는 모두 도망가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가지에 물을 떠서 등에 부으면 목욕한 것처럼 시원해서 잠이 잘 온다는 부연 설명을 했죠. 그제야 아이들은 윗옷을 벗고 할머니 앞에 등을 내밀었습니다. 바가지에 물을 길어 손자들 등에 물을 붓는 할머니께서는 인자한 웃음을 지었답니다. 이렇게 핏줄이 만나 함께하고 싶은데 현실이 녹록치 않으니 마음처럼 자주 뵙지는 못하네요.

박순옥님의 편지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박창근의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별거겠어 였습니다. 제주도 친정에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갔던 추억 보내주셨습니다. 예. 아주 우리가 뭐 본 것 같죠? 예. 개구쟁이 두 남자아이가 할머니 귀여움 듬뿍 받으면서 아주 즐겁게 뛰노는 그런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평소에는 뭐 학원 다니랴 또 뭐 놀아도 게임 하랴 뭐 바쁜 아이들인데 무려 제주도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특별한 추억이 됐겠습니까? 자, 삶은 감자부터 등목까지 예, 할머니 사랑이 가득 느껴졌습니다. 등목을 처음 들어보면 그게 의도 맞는 걸로 느낄 수도 있나요? 등부터 목까지 두드려 맞는 거. 등짝 스매싱 뭐 비슷한 걸로 애들이 생각했었나 보다. 덜렁이 마녀님께서 세준 할머니 정겹네요 해주셨고요. 나무님은 동화 한 편 읽는 것 같이 따뜻하고 정겹네요. 그 맞아요. 딱 정겹다란 의미가 누군가 정겹다가 무슨 뜻이에요? 요거 편지 읽고 와. 그러면 되겠네. 자, 오늘 편지 적어주신 박순옥님께는 떡세트와 두유세트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로 성함과 주소 알려주시고요. 자, 9월 이음밤 편지 주제는 어른이 되고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하나 둘씩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예, 하나 둘 까먹는 것도 있지만 까먹는 건 어차피 까먹어서 생각 안 나는 거고. 아, 요걸 뭐 옛날에 그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뭐 이런 유명한 시집도 있었고.

어른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들.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걸 알게 되셨을 수도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잘 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느끼셨을 수도 있고, 인생 후배들이 좀 미리 알면 좋을 법한, 좋을 만한 그런 여러분의 깨달음 나눠주십시오. 소개되신 분께는 선물 두 개로 보답합니다. 메일 주소는 음밤fm@gmail.com이에요. 성함이나 닉네임, 또 신청곡도 꼭 함께 써주십시오. 손편지 받는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 54길 12, 국악방송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담당자 앞. 자, 이 음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소 참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입니다. 비 온 후 맑음.

자전거 탄 풍경에 비 온 후 맑음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준디가 사비로 커피 쿠폰 쏴드리는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름하여 검색 없는 상식 퀴즈. 검색해보면 금방 알 수 있지만, 예, 우리끼리 그냥 재미로, 예, 재미로 틀리더라도 한번 본인의 상식 그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자는 의미로 쫀디가 만들었는데요. 반응이 좋아서 지금 계절이 몇 번 바뀐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갈지 제가 지금 상식이 다 떨어져 가가지고 목요일만 다가오면 아유 이번 또 뭔 퀴즈 해야 되나 여기저기 인터넷이랑 유튜브랑 막 기웃대느라고 바빠요. 오늘 하나 겨우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만약에 이렇게 딱 준비를 딱 해가지고 퀴즈를 내려고 그러는데 PD님이 갑자기 아 오늘은 퀴즈 안 할래요. 재미도 없는 거 뭐. 이런 뭐 아, 꼭 PD가 이렇게 산통을 다 깨. 이런 표현하죠. 산통을 깨다. 무슨 뜻인지는 뭐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예.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꼭 그런 인간이 하나씩 있죠. 우리 PD님이 그랬다라는 게 아니고 쳐다보지 마세요. 산통을 깨다. 에서 산통. 깨다는 알겠는데 뭔가 부순 것 같은데 일부러 뭐 부쉈거나 아니면 뭐 깨뜨렸거나 떨어뜨렸거나 이 산통이 뭘까요? 산통을 깨다의 산통. 1번 출산의 고통. 아, 어마어마한 거였구나 산통. 근데 출산의 고통을 깨는 건 뭐야? 무통분만인가? 무통주사. 2번 상점에서 돈을 넣어두던 계산기 옆에 돈통. 어머, 이 돈통 깨지면 그날 장사는 그냥 뭐 망한 거지 뭐 거의, 그죠? 3번 방금 내 돈 주고 사온 통. 방금 산 통. 야, 방금 산 통을 그렇게 깨면 어떡해. 아, 네 진짜. 방금 산 통. 4번 점을 치거나 제비 뽑기 할 때 쓰던 대나무 통. 요것도 깨지면 아주 곤란하겠군요. 자, 뭐 객관식 1, 2, 3, 4번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내용을 확실히 아시는 분들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불러드릴게요. 산통을 깨다의 산통은 어떤 의미일까요? 1번 출산의 고통, 2번 상점에서 돈을 넣어두던 돈통, 3번 방금 내 돈 주고 산통, 판통 아니고 주워온 통 아니고 산통, 4번 점을 치거나 제비 뽑기 할 때 쓰던 대나무통. 자, 이 가운데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입니다. 문자로만 받아요. 샵 0302,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추첨을 통해서 오늘 세 분께 준디가 쏘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헷갈리시죠? 노래 한 곡 들으실래요?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 듣고 왔습니다. 오늘 상식 퀴즈, 예, 검색 없는 상식 퀴즈, 산통을 깨다의 산통은 어떤 통일까요? 기타 의견들이 많네요. 예, 뭐 치통, 몸통, 정통, 밥통, 술통, 쌀통, 먹통, 머리통, 깡통, 쌤통, 생수통, 신통방, 못 살겠다. 다 땡! 정답은 아, 5300님 우라통. 다 땡.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예, 점을 치거나 제비 뽑기할 때 쓰던 대나무통이라고 해요. 이 대나무통에다가 산가지를 넣고 그걸 뽑는 형식으로 점을 쳤다고 하는데, 이 산가지가 뭔가 또 찾아봤더니 대나무나 뼈 등으로 만든 가늘고 긴 막대기라고요. 거기다 이제 점괘를 적어놓고 그걸 딱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깨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옛날에 얼마 전에 우리가 어머니들 하시던 개 얘기했었잖아요. 그 순서 정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제비뽑기를 했다고 또 전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대나무통이었습니다. 정답자 가운데 커피 쿠폰 받으실 세 분을 선정하였습니다. 0476님, 3401님, 6714님 세 분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문자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아, 조용필님의 노래를 듣고 갑니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지혜3329님께서 이음밤 틀어놓고 사춘기 때 들었던 별밤을 떠올려요. 베란다에서 운동하며 듣는 이음밤 최고예요 해주셨는데 아유 정말 극찬이십니다. 뭐 저 또한 사춘기 때 별밤 들으면서 이 시간을 보냈었죠. 10시부터 12시까지 뭐 좋은 음악도 듣고 뭐 막 재미난 얘기에 웃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뭐 슬플 땐 울기도 하고 그때는 뭐 인터넷 같은 게 당연히 없던 시절이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말고 다른 세상의 얘기는 극히 제한적이었거든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연들 다른 분들의 사연 들으면서 아 이런 세상도 있고 저런 세상도 있고 아 나하고 이렇게 비슷한 것들도 다 겪으면서 사는구나. 또 뭐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예, 이런 생각들 많이 했었는데 지혜3329님도 그러신가요? 예, 너무나 기분 좋아지는 문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K클래식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우리 전통 성악곡 중에서도 정가는 조선시대 내내 이어져온 장르입니다. 시조, 가사 같은 우리 전통 시가에 가락을 붙여서 단정하고 우아하게 부르는 노래죠. 그런데 판소리에 비하면 정가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재미나 생동감이 덜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신 정가는 특유의 평온하고 단아한 느낌으로 우리 마음에 위로와 휴식을 주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정가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자 만든 음반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드라마 음악을 만들어온 지평권 음악감독이 국악의 대중화, 세계화를 목표로 다울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했는데요.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다울 프로젝트 정가라는 앨범이 있어요. 정가라는 장르를 좀 더 친근하게 만날 수 있도록

있도록 만든 곡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앨범에서 한 곡 골랐어요. 정읍사라는 곡, 지평권이 작곡하고 이윤진, 김나니가 부릅니다.

달이여 높이 돋아올라 부디 멀리 멀리 비추어주십시오. 이렇게 달에게 기원하는 노래입니다. 남편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아이고, 이 정읍사는 백제 여인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의 전통적인 사랑 노래 그 원형을 여기서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걱정하는 마음, 그보다 더 애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창바라기님, 신비롭고 좋아서 귀 쫑긋하게 되어요. 5300님, 음악과 목소리가 슬프면서도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서 잘 어울리네요. 감상평 감사합니다. 지평권이 작곡하고 이윤진, 김난희가 노래한 정읍사, 오늘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순수앤님께서요, 드럼 치고 왔어요. 오랜만에 뭔가를 배우고 귀가하는 길, 발걸음 가볍게 즐거웠네요. 아까 시인과 촌장 말씀하시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 고1 때 어떤 반 아이가 저한테 시인과 촌장 느낌이 난다고 했거든요. 가수 이름을 처음 들어서 큰언니한테 물어봤는데 몰라, 촌스러운가 보지 했어요. 언니가 다정한 스타일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요. 또 시인과 촌장 느낌? 글쎄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시인과 촌장의 남자 두 분인데, 예, 뭐 좀 외모 느낌, 외모를 가지고 그런 느낌이 난다고 얘기하셨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이 시인과 촌장의 시인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 이렇게 노래하는 시인 그 시가 아니고요,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할 때 그 시예요. 그러니까 시에 사는 시티즌이죠. 시인과 촌장, 예. 촌에 사는 뭐 누가 시인이고 누가 촌장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약간 그 현대를 살아가는 도시 사람들의 감성과 또 예 좀 외곽에 사시는 분들의 감성을 다 담아내는 그런 요소?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제가 좋아한다 하고 또 가깝게 지내는 대선배님들이신데 이 이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여쭤본 적이 없네요. 한번 다음에 만나면, 연습하러 만나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마도 예, 우리 순수앤님의 그런 도시적인 느낌과 또 순수한 느낌, 그런 것들을 그 동시에 간직하고 있는 그런 신비로움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언니도 참 아이고 몰라, 촌스러운가 보지. 이게 뭐니 이게. 장서윤 씨의 노래입니다. 실버들.

장서윤 씨의 실버들 듣고 왔습니다. 제가 그 인순이 씨가 부른 실버들 불후의 명곡에서 부른 적이 있는데 가사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멜로디는 아예 전혀 다른 노래고요.

이거는 약간 트로트풍의 노래인데 전혀 다른 실버들이었어요. 가사는 아마도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김소월의 시를 노래한 거니까 뭐 많은 분들이 그 멜로디를 붙이기 나름인 거겠죠. 예.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처럼. 어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어머나. 초록사랑님, 아직 잠도 안 오는데 쭌디랑 이음이들이랑 한 시간만 더 놀면 좋겠네요 하셨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8399님, 공연하라 이음밤 하랴 많이 바쁘겠어요. 예. 예전엔 유리상자 공연 참 많이도 다녔었는데 요즘은 여건이 안 돼요. 갈 수 없어 너무 속상해요. 쭌디 마음만은 늘 응원할게 하셨는데 충분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권정구 최명화의 연주곡 청산에 살리라 끝곡으로 남겨드리면서 쭌디도 물러갑니다.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어요.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는데 책갈피에 누군가가 쓴 메모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책 제목을 쓰고 책 읽은 후의 소감을 간략하게 써놓은 건데요. 제가 읽었던 책이기도 해서 관심을

뜻도 않은 메모지를 만나는 일이 간혹 있는데요. 평소 책을 읽고 소감을 적은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인 듯 했습니다. 저와 유사한 습관이라 더욱 반갑게 느껴졌는데요. 같은 책을 이처럼 다르게 이해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한 번 더 반가웠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일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이해한다면 이 세상은 재미가 덜해지겠죠. 다양한 생각과 해석이 존재하는 세상이 건강하면서도 흥미로운 세상이겠죠.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고른 음악도 영산회상을 늘 하던 방식대로 연주하지 않고 특별한 방식으로 연주하는 음악, 별곡 골랐습니다. 암영으로 정상지곡인데요. 오늘 들으실 별곡은 도드리 돌장 사면 도드리를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박인기의 피리, 양연섭의 가야금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도드리 돌짱 사면 도드리를 연주하는 별곡 아명으로 정상지곡 들으셨는데요. 박인기의 피리 양연섭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도서관에서 빌린 책 이야기 해드렸는데요. 책 이야기라기보단 그 책갈피에 꽂혀있던 어떤 메모 이야기였죠. 누군가가 자신이 읽은 책의 제목을 쓰고 거기에 독후감을 간략하게 적어놓은 메모였는데요. 읽어보니까 독서 구력이 대단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인구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독후감을 썼고요. 거기에다가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이 특별해서 무척 신선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 사건, 책 속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해석하고 똑같이 이해한다면 그처럼 재미없는 세상은 없겠죠. 남들과 다른 생각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더욱 흥미로운 곳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산회상을 늘 동일한 방식으로 연주하지 않고 색다른 방법으로 연주하는 음악, 별곡 들으면서 산책길 시작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작곡가 유민희의 삶과 음악 이야기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언약이입니다. 언약. 요즘엔 언약이란 말보다는 그저 약속이란 말을 주로 쓰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언약은 말로 약속하는 것 혹은 그런 약속을 의미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언약이나 약속이나 모두 한자어인데 요즘에는 왜 언약이란 말 대신 약속이란 말을 주로 쓰고 있는지 궁금해지곤 합니다. 오늘 들으실 곡에 나오는 언약 아마도 뜰에 매화가 필 때쯤 혹은 늦어도 그때쯤엔 돌아올 거다 하고 서로 언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뜰에 매화도 다 지게 생겼는데 약속한 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때마침 까치가 우니까 그래도 좀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쳐볼까 하는 그런 내용을 노래합니다. 언약이 늦어가니 정매화도 다 지거다. 아침에 우든 까치 유신타 하려면은 그러나 경중아미를 다스려 볼까 하노라.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언약이 듣겠습니다. 김오라의 노래입니다.

언약이 늦어가니 정매화도 다 지거다. 아침에 우둔같이 유신타 하려마는 그러나 경중함이를 다스려 볼까 하노라. 여창가곡 계면조 이수대엽 언약이 들으셨는데요. 지난날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셨던 분이죠. 김월아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관악영산회상 중에 골랐습니다. 사면도들이, 염불도들이, 타령, 군악까지 이어 연주하는 곡 암영으로 평안함이 두루 미친다 하는 뜻의 함령지곡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관악 영산 회상 중에 몇 곡을 이어 연주하는 음악 아명으로 함령지곡 들으셨는데요.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까지 들어보셨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은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산도입니다. 이 노래처럼 우리 삶도 펼쳐지면 좋겠네요.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라도 절로절로, 산 절로절로, 수 절로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절로, 우리도 절로절로 자란 몸이니 늙기도 절로절로 늙으리라.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산도를 김나리의 노래

모든 것이 절로절로 풀려나가는 노래.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산도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 김나리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예인 유민희.

작곡가 유민희. 그는 2025년에 국립민속국악원의 기획공연으로 무대에 오른 오라토리오 춘향을 작곡하여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판소리 춘향가의 음악을 오라토리오의 형식을 빌어서 솔로와 합창, 국악 관현악이 함께 연주하도록 하는 작품을 만든 것이다. 오라토리오를 연주하는 방식대로 합창과 관현악단은 내내 그 자리를 지키고 솔리스트만 등 퇴장하도록 했고 합창단은 춘향가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을 합창으로 담는 방식의 새로운 공연이었다. 솔리스트로 춘향과 이도령, 방자와 변사또 정도가 나왔고 향단과 월매 등은 도창의 역할을 맡는 합창이 맡았으니 듣기만 해도 흥미로울 듯하다. 판소리와 합창, 국악, 관현악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울리도록 하는 것이 작곡가 유민희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웠다. 어린 시절 영락교회에서 성가대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합창을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면서 합창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방식에 익숙해 있었다. 게다가 평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춘향가 이야기를 담아낸다고 하니 유민희에게 이 작업은 설렘의 현장이기도 했다. 오라토리오 춘향을 작곡하기 이전에도 유민희는 판소리 춘향가 내용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 춘향 서사를 음악으로 풀어낼 수 있는 준비된 작곡가였던 것이다. 지난해 올렸던 오라토리오 춘향 작품은 그가 써보려 했던 음악을 뜻한 바대로 펼쳐낸 무대가 된 셈이다. 2023년에도 재미있는 작품 활동을 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연주회 전통의 재발견에서 진도시킴 꽃을 소재로 한 음악을 써달라는 위촉을 받아 작품을 발표했고 국립남도국악원에서도 역시 진도시킴 꽃과 관련된 음악극 누산네 니다니란 작품의 작곡 위촉을 받아 무대에 올렸다. 두 공연 모두 진도시킴 꽃 소재였다. 유민희는 평소 이야기에 많은 관심이 있는 작곡가다. 음악극 누산네 니다니란 작품은 누산인의 넷째 딸 10대 소녀 니다니가 물에 떠내려가 죽음을 맞이하자 그를 위한 씻김 꽃을 버린다는 내용이다. 물난리가 나서 죽은 영혼은 니다니만이 아니었다. 여러 지역의 영혼들이 있어서 유민희는 그 혼들을 위해 우리 음악에 여러 지역의 특색을 지닌 토리를 두루 넣었다. 황해도 지역의 혼을 위해서 싸름과 같은 음악, 경기 지역의 혼을 위해서는 경기 음악을, 남도 지역의 혼을 위해서는 남도 음악 등을 썼다. 한국 음악의 여러 토리를 두루 써서 음악적으로 역동성 있는 작품들을 자연스럽게 곡에 녹여들도록 써보았다. 10대 초반인 소녀 니다니의 배역은 좀 더 맑은 목소리를 지닌 소리꾼에게 적합할 듯해서 판소리 전공보다는 민요 전공 소리꾼에게 맡겼다. 예전에 대학 재학 중에 박병천 명인이 하시는 진도시킴 꽃을 많이 보았었다. 종교와 무관하게 진도시킴 꽃이 지닌 특별한 힘을 당시에도 충분히 느낀 바 있었다. 이번에 작품을 만들면서 그런 힘을

0: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인간의 삶과 영혼을 연결하는 간절한 마음과 그 숭고함의 가치는 유민희의 작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갔다. 올해 8월에는 그가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곡 동인 원시인의 작곡가들과 함께하는 무대가 예정돼 있다.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사업으로 8월 23일에 돈화문 국악당에서 오인의 산조라는 무대가 오른다. 현재까지 산조의 역사는 작곡가가 아닌 연주자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연주자가 작곡가이기도 했던 지난날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유민희는 이번 무대에서 작곡가가 산조를 작곡하는 무대를 여는 것이다. 대금 산조를 맡았다. 장단과 조는 기존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되 기존의 산조에서 쓰이는 가락이 아닌 새로운 가락으로 곡을 만들기로 했다. 하드웨어는 같되 소프트웨어를 다르게 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까? 기존의 연주자들에게는 낯선 더듬인 새로운 창작가락으로 만든 산조를 선보이고자 한다. 판소리의 덜렁째 대목도 쓰고 앞산 타령 가락도 속도를 빠르게 해서 건들거리는 느낌으로 써서 흥미롭고 새로운 산조가 발표될 예정이다. 전통 산조임엔 분명하지만 전혀 새로운 가락을 감상할 수 있는 산조를 이번 8월 23일에 선보일 예정이다.
1: 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 박이 차차 벌어진다. 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설근 두타로니 이 동인설은
2: 그렇지
1: 웬 비단과
2: 좋지 암마
1: 각항 살림살이 은금 보화가 나오는디 비단인데 꼭 강남서 나오는 좋은 옛날 비단 진짜로만 나오는디 비단이 꼭 요렇게 나오겠다. 온갖 비단이 나온다. 온갖 비단이 나온다. 소광보상의 삼백적 번뜩 들었다 혈왕단 아양노 소대 적산해비하골강단 태백기경 상전원이 강남풍월한단 동정병월 환장한비장무질대홍음단 등태산소전원이 공부자의대단 진시환영 안 무섭다 예배빠른 무초산 사해교단 본족을 제안되고 함성이 연존단 줄태 들도 짜내는 불에 눈든 화한단 남양초당 좋은 곳이 천하영공화정단 33전 공부공 어제 세미세미가 벌려 우정 좋다 괴단 행실부정 괴초 행실부정 괴초이며 안방골방가루다지 국관세금완자문 초당연화계상 벼루 타래벌통은 꽃을 본 적까지 걸커져다 온던 줄문 풍영칠만 제목판에 안성주기대영 두드럭 뚝딱 말끔문 서부렁

어제새야 얼음 밟고 꿀나천지 일어를 명조요. 사해교단 본족을 째 내고 함성이 영촌단 선천분조 철원조 의성대조 백방사조 반주포조 알아조 황운지조 노방주이며 정유 구류 삼팔이며 이렇다 나홀정어 한산세무지 안동포 조포 마포 그저 양달양국 두실까지 꾸에 구역구역 달랑국제 방안세가 나온다 방안세가 아니다고 하는데 삼층 이층 뒤층에 명고야 자들이 치농 몽롱 자개농 근귀다지 향한 비벼 바늘에 상자 선반 햇대 그거리 방장 휘장 모기장 대

산호춘려 모를 곁들고 강색비단 격을리불 뉘위불 혼이불 화문보조 잔뼈개들 문양기 인식귀어놓고 광명 좋은 은초때며 화로 인두 환전가라 농군 냄비 입숟가락에 천단이요 소양판 대양판 백맹두리가 백주기요 허드레 그 중식이 깊사발이 백주기라 구리적사 삼발이며 풍로자환은 주전자 금잔디 핏장콩 시르게 걸레 채들이 담배 뜰까요 꾸역꾸역에 달아오고 부엉새가 다 나온다 부엉새가니 나오는디 충치영도 다갈 손과

나무 함지 초리 방정 구자 시칼 도매 깔고 가는 방석 고물에 부지땡이 산태비까지 그저 구역 날아오고 마당 시간 다 나온다 마당 시간이 나온다 쓰기 좋은 활용방아 기계 좋은 풍산이 소가 짓는 연자방아 사람이 짓는 티들방아 둘이 짓는 철구톤 떡배 떡배 쌀가부는 대치 중치 소치 지게 황통 물리 돌건 씨앗이 홍독개 방맹이 도드락 독닥 신골방맹 버신 정으로 장수하고 그래 거미 홀태난 손상뱅이 극쟁이 그저 오줌 장군 귀땡이까지 꾸역꾸역꾸역꾸역 날아오고 온갖 부하가 다 나온다 황금 적금 순금이면 우리 산호 그저 빛이 호박이며 보색이 그저 꾸역꾸역 다 나오니 이건 유월순아 흥부양주 좋아라고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왔던지 천하 대부자가 돼버렸단 말이오. 흥부 마누라가 옷을 못 해입었어. 시집 와갖고 자식만 달갈라태게 여러 수십 명 낳고서 그냥 만날 호치바만 입고 살았단 말이오.

0: 그런디 그 그냥 그 비단 좋은 것이 싹 나와놓으니 흥보 마누라가 대본 회유까지 뒤집어진단 말이야.
1: 그렇지.
0: 흥보한테 말은 못하고 콧구녕에다 손가락을 집어넣고 쑤시더니만은

0: 흥분 마누라가 요만하고 보더니 막 당신은 영락없이 겨울에 보리밭에서 뚱주워 먹는 까마귀 새끼뻔으로 생겼소. 흥부가 야이 사람 하늘같은 가장을 보고 까마귀 새끼라니. 그럼 영락없는 전주장이 팔로는 돼지 새끼뻔으로 생겼소. 이렇듯 좋아할 적에 흥부 마누라가 정신 차려 영감 박두통에서는 첫 통에서는 참말로 쌀과 돈이 많이 나오고 둘째 통은 은금보화가 많이 나왔고 또이 살림살이도 안 나왔소. 그런데 요번 셋째 통은 무엇이 나올랑가 모르겠소만은 이 박타는 설소리는 내가 한번 먹일라요. 흥부가 듣고 좋아라고 자네 그렇게 신명 내는 거 보니까 더 좋은 건 나오라는 게 배니. 그럼 한번 타보게 한번 먹여보란 말이야. 흥부 마누라가 설소리를 먹일 적이.
1: 작곡가 유민희의 추천 음악으로 흥보가 중에 비단 타령 들으셨는데요.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작곡가 유민희, 그는 모태 신앙을 가졌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성가대에서 피아노 소리를 듣고 음악이 좋아서 6살 때부터는 피아노 학원을 다녔다. 학원을

가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의 연주를 들으면 자신에게도 목표가 생겨났다. 엘리제를 위하여를 치게 됐고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등의 음악을 잘 쳐야겠다는 꿈이 현실로 이어져 갔다. 절대음감으로 태어나서 그에게 음악은 놀이와 같았다. 화성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고 피아노로 하나의 곡을 여러 조로 2조에서 연주하는 것도 재미있어 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무렵이 돼서 피아노 전공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전공을 하기에는 좀 늦었다는 진단을 해주셨다. 학교에 검고 전공을 하신 음악 선생님이 있었다. 선생님은 국악고등학교를 추천해 주셨다. 곡을 쓰는 걸 좋아하니 이론 작곡을 전공으로 할 것을 권해 주셨다. 그렇게 국악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다. 2학년 때 작곡 전공으로 정했고 다양한 음악을 두루 배우는 학교 생활도 즐거웠다. 여러 음악을 듣고 연주하고 시창청음과 장단실기, 판소리 정가 등에 이르는 다양한 음악은 그 모두가 작곡의 원천이 돼 주었다. 대학도 작곡 전공으로 진학했다. 학교에서 합창 시간에 이건용 교수의 곡을 만났다. 그간 들어왔던 곡과는 다른 신선한 곡이었다. 그동안 구사해 온 음악은 자신이 아는 음악만을 활용한 것이었다. 바로 그 점에 대해 답답해하던 차에 이건용의 음악은 신세계였다. 아, 작곡이란 내가 아는 음악만 골라 쓰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자각이 일었다. 그로부터 새로운 음악어법에 대해 열린 시선을 확보하게 됐다. 구스타프 말러의 음악을 분석하면서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걸 찾아서 곡으로 구현하는 것에 새로운 재미를 느끼게 됐다. 작곡의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는 기분이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한 이후 유민희의 생각은 많이 달라졌다. 이전에 하지 못했던 다양한 어법들을 음악에 찾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 언어로 찾아내었다. 삶에서 힘든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가 모두 음악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생활 밀착형 작품 세계의 구현이었다. 생활과 작품이 긴밀한 협조 관계를 이루는 듯 흥미로워졌다. 대학원에 다니면서 쓴 실내악곡 토끼와 거북이로 온나라 국악 경연대회에 출품하여 1등상을 수상했다.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자신의 아이에게 못해도 100번 이상을 해준 이야기다. 이야기가 반복될 때마다 아이는 재밌어 했고 그걸 읽어주는 엄마는 그 이야기가 오히려 새롭게 다가오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마치 한약을 다리듯 달아서 약효가 가장 좋은 상태가 되자 멋진 실내악곡으로 탄생한 것이다. 그러니 금상수상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학부와 대학원에서 음악 분석 수업을 15년간 맡아오면서 분석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은 결국 어떻게 곡을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그 길과 일치하게 됐다. 설득력 있는 강의 과정은 자신의 곡을 설득력 있게 쓰는 길이 됐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내용은 결국 내 곡을 남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그러니 유민희의 작곡 세계의 확장은 자신의 생활의 확장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간 꾸준하게 위촉 작품이 들어와 곡을 쓰고 있다. 이제 8월 23일에 유민희의 대금산조가 발표될 예정이다. 대금산조를 쓰면서 악기별 산조를 하나하나 써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피리, 해금, 생황, 아쟁, 검고, 가야금 산조의 순이 되지 않을까 한다. 몇 년 계획이 되겠지만 작곡가 유민희는 연주자가 아닌 작곡가가 쓰는 악기별 산조를 쓸 장기 계획을 세워놓았다. 작곡가 유민희의 추천 음악 가사 어부사

전해드렸습니다. 유민희는 최근에 새로운 작품을 계속 선보여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판소리에서 소재를 많이 가져와서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에 출발한 유민희 창작음악 세 번째 춘향이란 음원에도 춘향가에서 이야기를 가져와서 쓴 곡이 많습니다. 보고지고 보고지고라든지 돋는 달 드는 해 날인 줄로만 내가 알려무나와 같이 제목만 들어도 춘향가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곡가 유민희는 이야기가 있는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아마도 앞으로 춘향만이 아닌 심청, 흥보, 수군가 등에서도 수많은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선한 아이디어가 늘 넘치는 작곡가 유민희의 작품 세계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돼 나갈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의 작업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퀘 동류 검고산조 듣겠습니다. 고보석의 검은고, 김웅식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신쾌동류 검고사한조 들으셨는데요. 고보석의 검은고, 김웅식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판소리 듣겠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긴 사랑가, 잦은 사랑가인데요. 이 곡은 춘향이와 이도령 배역을 각각 나누어서 맡아 부른 곡입니다. 안숙선, 조상현 두 분의 소리고요. 원장현의 대금, 이태백의 아쟁, 정화영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그때요, 춘향과 도련님이 만난 제가 한 며칠 되었던가. 북구로만 훨씬 멀리 가뿔고 정만 탑쏙 들어 하루는 안고 누워 둥글면서 사랑가로 즐겨 보는디 만첩청산

나는

나도 좋아 풍나비대 춘삼월 호시절엔 꽃송이를 내가 점수 안고 너울 춤추며 돌면 네가

0: 내게 눈에 사실소
1: 그러면 중간서 될 것이 있다

절 하늘간 날이 되면 양 지세부 사나이 남 기특기 하늘간 자 글자가 가지여 캐진 여변에 가 똑같이 붙여

0: 스님은 어찌 불길하시게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1: 그럼 우리 한번 엮어 놀랴.
0: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찌여보요. 건넌방 어머니가 알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1: 너희 어머니는 소시 때 이보다 훨씬 더했다고 하더라. 잔말 말고 한번 엮어 놀랴.

양거라 걷는 개를 보야 방구도 소라겠어 얼보야 아하 메이도 내 사랑아 예 진양아

0: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아이고,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 업어요?
0: 내가 널 더려 무겁게 업어달라느냐. 내 양팔을 네 등 위에 얹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면 그 안에다 좋은 수가 있느니라. 한번 업어봐라. 그때의 추장이는 이제 파급이 돼야 도련님을 낭군자로 한번 업고 노는.

0: 사정 달인 태수의 희구정 삼태육정 백관 조정 추거긴정 포급서방지공
1: 일정 실정을 논정하면 네 마음 일편단정
0: 내 마음 논형이정
1: 양인지

두 분이 함께하는 춘향가도 참 매력적이죠. 춘향가 중에서 긴 사랑가, 잦은 사랑가 들으셨는데요. 안숙선, 조상현 두 분의 소리로 함께하셨고요. 원장현의 대금, 이태백의 아쟁, 정화영의 북장단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 휘모리 잡가 듣겠는데요. 맹꽁이 타령, 바위 타령을 권재은의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정창하지 홍업살이 시라가보라 통 제치는 정동 청정리 정창하지 홍업살이 아니 시라가보라 통 제치는 정동의 상을

맹골이라서 두대 맹골이라서 동수고모를 두 사이이고 간수다리 밑에 불을 건었던 맹공이가 소녀월 장마에 떠나려고 눈을 흐렀나마 시작을 소녀배만을 얘기 손풍에도 틀을 달고 명기명창가계기며 안전을 후유질 당하고 대방이 낭자야 소녀와 하늘을 맹공이다가서 연원을 얻은 맹꽁이가 첫 남편을 입양하고 둘째 남편을 얻었던 손톱이 길어 포청해가고 셋째 남편을 얻었던 6, 7월 장마통에

사람은 손에 들고 경무총으로 어제 돈을 다뤄가는 맥은 거양이 나가서 전교 다리 밑에 굴고 너던 맹꽁이가 아침인지 점심인지 소를 밥으로 더먹 일대 장죽에 담배 한 대 피어 물고 서태를 하양으로 종로 한 마을

들어가는 왕탄타라는 맥은 거기에다 가서 삼청동 막바지 장원서 다리 밑에 물을 건너던 맹꽁이가 마전군의 점심을 헤엄쳐 빨래방 치러도 막 사는 선을 머리를 질거는 도형이고 가차운 병원으로 입원을 하러 가는 맥은 거기에다 가서 경호공간 현무단에 울고 노던 맹꽁이를 방금 처리함을 벙어리 되어 웃지 못하고 연잎 뚱땀을 담아가 대굴대굴 굴려가며 수군장사하는 맹꽁이다 가산 시집간지 태만의 씨앗을 보고 그네미 천년이 쌈지를 하다 언당자한테 공대를 맞고 한숨 쉬며 하는 날 내라시 집사리는 받들렸구나 치마끈을 졸라매고 간지거리를 뒤질머지고 진한 바람 꽁무니 차고 고추난구로 목매러가며 통곡하는 맹꽁이다 가산 내가 그중에 산스럽고 논출지고 온변 좋고 신수 좋은 맹꽁이가 썩나서며 하는 말 내라서라 목매지 마라 내가 당연히 팔청춘이오 내가 방정을 해미 어찌 살자고 손목을 잡아라 능청스럽게도 사정하는 맹꽁이다 오파사십마흔 맹꽁이가 7월이라 백중날 공회를 한다 모아갈면서 승부까지 밑에 수둑이 모여 울음 내리한 내 맹꽁이 운 맹꽁이를 쳐다면 내 따위놈 염치없이 넘어 누르지 마라 꼬라 구맹 위에 맹꽁이 밑에 맹꽁이 내정 내 따위놈 작값을 위해 굴면 참을성도 깜찍이도 없다 잠깐만 참으라 구맹 그리로 동네문 박성네들아 칠패팔패 임운동 두자 꼴레거리 죽다리 배들이 둘무려 구설 썩나 다하뜨는 새해네 다서여서 일거더라우 열재미는 머리 풀어 산바라고 눈물 콧물 꾸지러 방구 뽕기고 오줌 짤군서 두 다리를 퍼덕버리고 우는 맹꽁이 어느 맹꽁이 수맹꽁이 아하 청산 깊은 곳에 백수 풍실 흩날린 점잖은 맹꽁이 손자 맹꽁이를 무릎에 저리 가거나 뒤태를 보자 길이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거리들어 방구도 서라 이슬로 백만교태를 따보자 도리도리 짜짜꿍 절비로리 잠잠 일나라 비월은 재롱보는 맹꽁이가 수맹꽁이

난 오홍박이 오호고 양두구 벙바이 나항천은 허거거바이 김포로 돌아가간바이 홍진불근바이 이인천은 성바이 시흥훈 눈산 누덕억바이 형제바이 삼시 아천과간 악산 염불암 연주대로 세수바이 군바이 문턱바이 수원 한나루 영웅바이 돌정바이 금바이 방주는 서성바이 이천은 곤지바이 음주근 안절바이 거주은바이 양근은 동바이 장해도로 나려 금천은 실바이 연안건들바이 서흥병풍바이 동설영세남 찌꺽바이 과줄바이 방주는 쪽돌이바이 허양가명 장경문안 세바이 덕바이 서문안에 한장바이 서강에 수훈하는 실바이 수흑천은 허바이라 오르라 한양성월 경태절 법당 앞에 예계대 파이 서강에 농바위 같은 돌멩이가 하얀 바가베 정대 콩만이 까둔 듯이 검은 등성이 박혀들어 그 바가벌 건너

폴기둥한 쌍이 금이바이듯 박혀 들어가고 바람을 담아

경기 휘무리 잡가 맹꽁이 타령 바위 타령을 권재은의 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7월 8일이죠. 음력 7월부터

7월부터 9월까지가 가을인데요. 요즘 아침 저녁 분명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합니다. 햇살도 달라졌고요. 공기, 높은 하늘 모든 것이 가을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송나라 운풍 말년에 황주 도화동 봉사한 사람 사는디. 성은 심이오, 이름은 학규라. 우대 명문 거족으로 명성이 잦았더니 가훈이 불행하여 22완명 언바 낙수 청운의 발자취 끊어지고 강건한 친척 없어 뉘려서 받들이오. 그러나 그 안에 곽씨 부인이 있난디 현천호고 얌전어사 주남 소남 관제실을 물어난 것 전혀 없고 백집사 가감이라 그 봉사 가장을 꼭 품을 팔아봤더는디 싹바늘질 관대 도복 갱어창어칭년명 협숙해자 중치망과 남혁의 보고 잔의기에 삼침길 가끔길과 외울때에 괴물이며 고추노비 소돌이 만건 뛰며 가끈적기 패자 도소 보손행전 부대 허리띠 단진 눈치 삼지양 나흡 두편이야 볼기 복권 풍차이며 전해주어 가진 금진 비갯목 쌍원왕 수도 놓고 생모사갈대 흉배하니 공초공단 수주선주 낭능갑사운문태주 갑주분주 표주명주 생초통경 초포국포 황제포 초포문포 제철이며 삼대백 저 극상 세목사를 받고 맞을자리 황측벽 심양호색 학색으로 다 염색의 상단기 원산지오 혼장대사 음식 속정 가진 증편 중계약과 박산 과자 다시증 백면 하체의 신설로 각각 찬수약 주비기 수파진 봉호림과 배상아이 괴인기론 잠시도 놓지 않고 수적에 다진토록 바다무일지 분무와 돈 짓고 돈무와 양 만들여 양아를 치어서 관뿐이니 세계 장미별을 이웃집 사람들 그 착실한 것 비설주 실수 없이 받아들여 준 추시해의 옹매사 한번 보는 가장 공경 시종이 이지른 이상아 일일 사람들 거두야니 칭찬어야. 한혼한 신봉사가 먼 눈을 번쩍이며 아 여보 마누라 천생의 무사미년으로 이생이 나를 만나 어린아이 받들듯 나리렷듯 공대하니 나는 편터려니와 마누라 고생살이 도리어 불하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대로 살아가되 마누라에게 극히 지원할 말이 있어. 우리 연장 40이나 쓰라일점 혈육 없어. 선영향아 끊게 되고 우리 사후 신세라도 밥 한 그릇 물 한 모금 들여서 받들여. 아니 명산대찰 신공이라도 들여 40 이후라도 남녀간 하나만 보았으면 평생 한을 풀고구만. 확실히 부인이 말 듣고 공손히 대답하되 가군의 경대하신 마음 몰라 발설치 아니하였더니 이제 말씀 그러시니 지극 신공 오리다. 확실히 부인 그날부터 금파라모인 재물 민각콩을 타들일제 명산

찰영신중화 보묘총산서광사며 섣불미륵서계신대 후유후유탄이시며 사사시주 인능시주 창

은왕 준비하신들 난기에 꺾어지랴 갑자 4월 초파이랴 한 꿈을 얻은지라 서이기 방공하고 제가 영웅이 하나를 선녀 하나 옥경으로 내려올지 머리 후오 황안이용맨한 군사이라 개화가 어디 손을 들고 부인전 배례하고 현태 왔는 거도 그담 달지영신이 사은사소사원너 아명간 의미 해중을 다시 온드 심신이 황홀하여 정기열이 없더니 선녀 고운태도 호치를 반기하고 속세로 말을 한다 무년한 서원 못다리르니 반도진상 가는 길로 옥진 피자 잠깐 만나 수아 수작을 없다가 수가 조금 늦은 거로 산책전 특주여 인간 눈에 지심에 갈 바를 몰랐더니 세상 누군 훗 토부인 재불 보살 석가님이 핵으로 지시하여 이리 찾아온 싸우니 이소서 엄마는 달려들어 놀래어 깨닫으니 남과 일몰이라 양주몽상은 오나니 내 꿈이 꼭 같은지라 그날부터 태기가 있는디 석부정부이자 할부정불씨 이불 정금성 목불씨 약색 입불필 좌불변 십살기 찬년호 한온한 회복 기미가 있구나 아이고 배 아이고 허리야.

밖으로 나가더니 점점 쏙쏙 줄여 정화소세 소반을 받쳐놓고 저물어서 급한 마음 분산헌기를 기다리지 망치가 진동하고 체온이 두르더니 혼미중 탄생은 새록녘달이야 신봉사가 눈 있는 사람 같으면 애기 낳을 때 남녀 분간을 그렸나? 눈이 없는 맹인이라 뭐 알 수 있나? 위에서부터 더듬어 내려가는디 마 아따 이 자식 이거 머리가 이거 이렇게 크니 이놈이 큰 놈이 될 놈이 허허 이렇게 가슴이 쩍 벌어졌으니 이놈이 장군 될 놈이 분명 가만히 있어라 네가 여기서 거침이 있어야 망정인데 거침이 없으면 내 신세는 탈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냥 미끈 내려가니 그 마누라 같은 사람 낳았나 보 확실히 구인선호야 만덕으로 낳은 자식 딸이라니 원통 신봉

자, 속으론 좀 덜 좋으나 여 마누라 당최 그런만 말소. 아들도 잘 두면 좋거니와 못 두면 욕급선형일 것이. 딸이라도 잘만 두면은 어디 아들 주고 바꾸니까. 그러고 또 외손봉사는 할 수 없간디. 삼신제왕님이 듣고 놀래실라. 신봉사가 삼신상에 받쳐놓고 한번 빌어보는디 아들 낳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래도 딸을 낳아서 조금 속으로는 좀 덜 좋아. 욱질러 삼신제왕님이 깜짝 놀래 삼천구만이나 도망가게 막 욱성으로 밀어 지난디 삼신삼촌 돈솔처 승불채석 삼신제왕 있네 하우 동심하야 다구보 보원소서 42후 낳은 자식 한 달 두 달이 설 맺고 석 달이 피우기고 두 달이 인형 삼경 다섯 달 오포 낳고 여섯 달 육점 삼경 일곱 달 칠규열려 여덟 달에 사만 팔천 털이 나와 딸만의 잔진봐도 금강문 하이달문 고이어로순 사람 삼신 넓으신 덕택 백불란만 잊으리까 다만 동녀 딸이오나 동방사계 명을 주고 태후부터 개이며 태순중자 행이며 기장은 천일이며 반희의 이름이야 석서거보를 주어 해부터 달부터 잔병 없이 잘 자라나 일주월장하기 형없소 이만하면 되었지. 다순 국박다 산모를 위로한 후 그때야 확시 부인 산후 손대 없어 찬물로 빨려이 인간 일에 과로를 허여놓으니 뜻밖의 산후 별증이 일어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살 길이 없는지라 하루는 유언을 하는 뒤 하구는 손길 차

0: 가.
1: 여보시오, 가군님. 내 평생 먹은 마음 안 못 보난 가장님을 해소백년 봉양타가 백만세 당하오면 초종장사만 진구어디를 조차 죽지 않더니 뿐인가 이제 천둥이 하늘 없이 죽게 되네. 눈으로 감고 가면 아무도 우리 가장 해놓은 일 지어주며 조사꾼들이라 흐리 사고무친 혈혈단신 태근 꽃 전혀 없어 지평맛대를 흩어짚고 터듬터듬 다니시라 구러에

피하는 못이기여 가 문제한 다니시며 밥좀 주어 슬픈 소리 휘어

보시옹 가군님 빈막을 피더거니 정진하게 지냈으니 이 자식을 안고 가서 젖 좀 먹여 달라 하면 글쎄 아니오리다. 이 자식이 죽지 않고 지발로 그를 끄들랑 압을 세워 이를 물어 내 묘 앞을 찾으오.

새로운 요로다 가라.

갚아서 못 알겠소. 아차아차 늦었소. 저 아이의 이름 빌랑 청이라고 불러주오. 자주자치네 오색빛 한 금자만.

주고 나라에서 상사의신 크나큰 은돈한 푼수복강 연태평 알라.

예하하하늘 새겹게로 좋은 홍진물을 치고 그 눈물 다로 주었으니 그것도 채워주고 낫지든 녹지 환인 손을 채고 못지어 동안을 두었으니 그것

아이고 내 새끼야. 전재동 무심하고 진심도 야속구나. 네가 진즉 삼기거나 내가 조금 더 살거나 내나 차 나중이 다이 없는 공채 칠통놀로 하여 품게 되니 중난의미 산자식이 생사하는 삼촌이야. 내 전방종만이 뭐라 손길을 지르르 놓고 한숨 쉬고 부는 바람 섭섭이 풍겨 불어 눈물 개운한 비난 소소 피었으라. 뒤에 찐 두 세 번 후 수임이 떨컥 치는구나. 그때요 신봉사는 아무런 줄 모르고 여 마누라 사람이 병든다고 다 죽어. 내 의가에가 약 지울 테니 부대 앉지 뭐. 신봉사 급한 마음 의가에가 약을 지어가지고 수위선 전반에 약을 얼른 짜서 방으로 들어와. 여 마누라 이 약 짜시면 지켜온답니다. 아무리 부른들 죽은 사람이 대답이 있으리. 식음을 접했더니 기 허여 일어나. 이리 길이야 만져보니 허리는 뻣뻣하고 수족도 안 늘어지고 콧구멍에서는 찬짐이 나니 그제야 죽은 줄 알고 신봉사가 실성 발광 미치는 신봉사 기전 하여 섰다를 거추전이여 들었던 약 끌어서 방바닥을 다 밀어내며 허허 약재로 갔다 오니 그새야

연장 제조동 가지 말고 마누라 견 대한제서 천서역 연하세계 환생차로 지내내고 연분이나 허여줄걸 철도 오고 불하여라 삼광광 기다려 목재배 제런 덜컥 내리 둥글체 둥글며 아이고 마누라 저걸 두고 죽단 말 목재 섯달 서랑 풍고 무얼 입혀 길러니 비전 매겨 잠물 잃고

전병도 유지 어느 서황루를 따라

고장. 우리 광지가 죽었어. 안으로 더듬더듬 들어와. 마누라 보고 털썩 안고 나스를 대고 문 누르며. 아이고 마누라. 체담으로 일어나.

0: 더 통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1: 돼. 아, 감사합니다.
0: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현철 어신 곽씨 부인 불쌍히 이 세상을 떠났으니 곽씨 시체나 매우에 술에 모여 안장하며 떠하오. 공론이 일구 여출이여날 곽씨 시체 소방산 대출이 덩그랗게 모셔놓고 명전 공포 삽선 등물 좌우로 갈라세고 거리제를 모시는 뒤 영희기가 황정유택 재진 전내 연결용처

알. 내가라 했으니 상부 소리를 맞아 나가는디. 요정은 땡기랑 땡그랑 땡기랑 근놈 차드환 풍망산천이

사도옥 동공파리 채친난 선소리꾼 슬쩍 돌려 난 말로 매기는구나. 불갓 가지는 뒷걸음질 치고 다람이 앉아서 밤은 춤난기면 산호랑이 솔주정을 흐느리는 남자들화는 나무를 열고 바로

대문을 열거네 그리 넘자의환 새벽 종달이 쉰지 따사찬 메모리 다 밝아온다 넘자 지친놈 선소리꾼이 이듯 다시 딴 날로 비교했던구나 그때여 신봉사는 어린아이를 강보에 싸서 피해도 미국에 맡기고 꼭 죽어도 불간제보 전기입고 상부 뒤채를 검증하고 아이고 마누라 날 보고

집 문개혁은 명주집이 없어서 의아리 태양보소 리청

차드와는 허이노 허이노 야긴흠 차드와는 여보소 상국군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자네가 죽어도 이기리오 내가 죽어도 이기리오 흠흠 차드와는 현철어신 곽씨부인 불쌍하게도 떠나셨니 흠흠 차드와는 이제 가면은 언제 나올까요 오만다리나 일러를 주고 흠흠 차드와는 흠흠 차의가 지금 차드와는

0: 산천 올라가 거의 한장은 여노 형토제를 모실 채가 홍사가 무슨 축이 있으려 마나 신봉사가 22완매이라 그전 그리 문장이야.
1: 아멘.
0: 차호부인 차호부인 요차

천지 호재원고래 은기요 요치 자이용서 헤어 척으로이 길로 내며 우삼삼의 천금에여 지나

소가 보이해 박지원이나 만살을 못하겠고 많이 먹고 돌아가오. 무덤을 감치 잡고 아이고 여보 마누라 날 버리고 여행 간

시평 나를 잊고 누웠으나 내 신세를

제안 안고 나를 두고

보시오, 봉사님. 사자는 불가부생이지. 아, 죽은 사람 따라간들 저 어린 자식을 어쩌려고. 어서 집으로 가옵시다. 신봉사 할 일 없이 집이라고 돌아오니 부엌은 청막하고 방 안은 탱피었나니 신봉사 시성 발광빛이 난디 얼싸덜싸 춤도 추고 서도 보고 탱막대 흩어집고 이웃집에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혹시 마누라 여기 안 왔소?

누구 다녀도 청주의 저녁에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부엌을 구워오며 통곡으로 울음을 울게 내어 귀더니 아예 안고 돌아와서 여보시오 풍사님 보더라도 그만 정하시오. 그 비덕은 이리 주소 어디 곳에 종와서 첫주소 비덕은이는 건너가고 아예 안고 차 타놀지 강부에 쌓인 자식은 배가 고파 울음을 우니 아예를 안고 앉아 우지 마라 이 자식아 무치는 먼 데 갔다 나게 안 동청 이와 저 숭랑차를 보러 갔다 축상채로 신혼배 이비 부인을 보러 갔다 하는 날은 있다마는

세면 처스러도 미겨주마 오지 마라 내 새끼야. 그날 밤을 세번하니 어두운 눈은 더욱 침침하고 눈물로 나를 세우는 뒤 우물가 들이 밥소리 얼른 듣고 나서지 한품어가에 안고 한손어 지팽이 흩어지고 더듬더듬더듬더듬 우물가에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조치란 흙은 잃고 기어 여 죽게 되니 이에 대충 보여줘 우물가에 오신 부인 철석인들 아니 주며 도척인들 아니 주랴 철설 많이 먹여주며 한 부인이 허는 말이 여보시오 봉사님 예. 이 집에도 아예가 있고 저 집에도 아예가 있으니 어려 생각 말고 자조자조 다니며 내 자식 못 먹인들 참아 그 애를 굶기리까시 봉사 좋아라 허허 감사오 수복강령 없어서 아예 안고 다닐 적 없어 삼백일삼 하노라고 히히하의 웃음소리 얼른 듣고 들어가 여보시오 부인님네 인사는 아니오나 이에 첫 줄 먹여줘 온유할 때 안 끝에 김배구 싫은 부인 무도듬 찾아가 이에 첫 줄 먹여줘 다.

돈돈씩 채워주고 돈은 돈 부인들은 날뛰식 떠주며 밤살이나 허여줘 신봉사 좋아라 허허 감사오 은혜 배꼴 난망이오 천손 많이거든 내게 집으로 돌아올지 어떤 밑에 숲에 앉아 가게를 응가 둥둥둥 내 딸이야 오호 둥둥 내 딸이야 둥둥해도 배부르구나! 왔다매! 이 자식 이상 배다! 뺑뺑거네! 대덕이 대덕이냐 동네 부인은 덕이야 어려워서 고생을 하면 덕이다 나는 헌다가 너도 어서 어서 자라나 너 모친 폰을 받은 현철우야 전어이겨라고 귀염을 부려라 동둥둥 내 딸이야 백미 탔어 뭔디 한나 얼음꿍이 수달기 열쏘기형 한마대로 동둥둥 내 딸이야 준들 너를 사며 옥준들 너를 사랴 어떤 밑에 긴댐비 아니야 설설 기어라 오호 둥둥 내 딸이야 오호 둥둥 내 딸 오호 둥둥 내 딸 오호 둥둥 내 딸 옥자동이냐 옥자동 추천하 옥삼동 은하수칙 녀석이 가 되어서 한생 호진강 숙행이가 되어서 왔느냐 가까운데 옥톡이 된 기긋대는 이 유신 옥구라매는 미라불소 주양주양 찰깡찰깡 아빨 두리두리두리두리두리두리 서울까 서울까 밤만하듯 다트리박수인 듯더니 머리 까만 시향지가 들랑달랑 깎아먹고 다 말한 쪽에 남은 거 참지름에 다다를

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까? 아이 안고 돌아와. 보단 대표 내놓고 이제는 동량 차론 한번 나가는 뒤 혹을 찌었다. 현대 전대로 지향해 너끝으로 내고 동량 차로 나간다. 별의미면 보리 동량 가을이 흐르나라 동양 어디나야 맘중 차로 살았고 가을 사흘 돌아올지 그때의 심청이나 하늘이 통일이라 일주일장 차라날지 칠팔십이 오가니 진홍 기재사를 안 잊고 할 줄 알고 부치는 공양사를 허이빙 허여가니 허여가니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 MHz, 부산 1원 FM 98.5 MHz, 대구 1원 FM 107.5 MHz, 대전 세종 1원 FM 90.5 MHz, 광주 1원 FM 99.3 MHz, 전주 1원 FM 95.3 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 MHz, 청주 1원 FM 107.5 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 MHz, 제주 1원 FM 91.3 MHz, 서귀포 1원 FM 106.9 MHz, 목포 진도 1원 FM 94.7 MHz, 남원 1원 FM 95.9 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 MHz, 제천 단양 1원 FM 90.1 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다른 꽃들이 더위에 지쳐 숨을 고르는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홀로 붉게 피어나는 배롱나무 꽃은 참 반갑고 귀합니다. 재밌는 건요, 이 배롱나무가 한 번에 꽃을 와락 피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송이송이 피고 지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여름 내내 100일 동안이나 붉은 빛을 드러내기에 우린 이 꽃을 나무 백일홍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학문을 닦던 서원이나 고택, 또 스님들이 수양하던 명부전 곁에 이 배롱나무를 심었던 이유도 아마 그 모습 때문이었을 겁니다.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백일을 피고 지는 그 꾸준함과 변함없는 절개를 곁에 두고 바라보고 싶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단번에 성과를 내야 하는 세상 속에서 따가운 햇볕을 고스란히 맞아가며 100일이라는 시간을 꿋꿋하게 채워가는 배롱나무. 우리도 이 나무처럼 자신의 호흡대로 이 계절을 잘 지냈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불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12가사 매화가입니다. 노래의 이준하입니다.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12가사 매화가였습니다. 노래의 이준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배롱나무 이야기 어떠셨어요? 우리가 흔히 화단에서 보는 한해살이 풀 백일홍과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 배롱나무는 여러 해를 살아내는 목본, 즉 나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줄여서 목 백일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봄에는 꽃이 워낙 지천으로 피어나기 때문에 여름엔 꽃이 없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여름에도 각양각색의 꽃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을 길목까지 100일 넘게 붉은 꽃을 내어주는 배롱나무. 가장 정직하게 여름을 증명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지치고 무기력해지기 쉬운 늦여름이지만요. 조용히 제 몫의 시간을 견뎌내는 이 나무를 보면서 오늘 하루도 담담하고 의연하게 맞이할 힘을 얻어보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소개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도들뼈 우리 음악, 그리고 실속 있는 건강 정보를 짚어드립니다. 건강 더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전국 방방곡곡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 그리고 금요일에 반가운 코너죠. 우리 형님 누님들을 경치 좋은 곳으로 안내하는 팔도 마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멋진 곳으로 마실을 떠나볼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방아타령, 사설 방아타령, 잦은 방아타령, 기악 이중주 듣겠습니다. 해금의 고수정, 가야금의 박나영, 장구의 방지원입니다.

방아타령, 사설방아타령, 잦은방아타령, 기악 이중주였습니다. 해금의 고수정, 가야금의 박나영, 장구의 방지원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공들여 기록해온 새음원 시리즈에서 보물 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곡은 2019년에 제작된 김소라의 호남우도 정읍농악 장구가락 앨범에 수록된 오체질굿입니다. 이 오체질굿은 오직 호남우도 농악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독특하고 유일한 가락인데요. 한 장단 안에서 징을 다섯 번 친다고 해서 오체질굿이라 부릅니다. 길을 걸으며 연주하던 행진음악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옛 군대에서 신호를 보내던 신호음이었다는 흥미로운 설도 전해집니다. 이 오체질굿은요. 느린 우질굿에서 시작해 빠른 우질굿으로 다시 느린 좌질굿에서 빠른 좌질굿으로 이어지다가 마지막에는 번갯불에 콩 튀기듯 아주 매섭고 빠른 가락으로 맺는 것이 참 매력적입니다. 오늘 연주를 들려줄 김소라는 전라북도 무형유산 정읍농악 이수자이자 우리 타악의 에너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연주자입니다. 정읍농악 보유자 유지화 선생의 장구가락과 타법을 바탕으로 2박과 3박을 넘나드는 화려한 장구의 변화를 신명나게 풀어내는데요. 김소라의 장구 연주로 들어보시죠. 오체질굿입니다.

전라북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정읍농악의 음악적 완성도를 연희자의 당찬 숨결로 확인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김소라의 연주로 오체질굿 듣고 오셨고요. 도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김상기 가락 검은고 줄풍류 중 중령산입니다. 검은고 연주의 박희정이고요. 11분의 긴 호흡으로 들려드립니다.

김상기 가락 검은고 줄풍류 중 중령산이었습니다. 검은고 연주의 박희정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당뇨 증상은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나타날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의 노화와 함께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도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요,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모두 올라가기 쉽습니다.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인슐린 저항성을 들 수 있는데요.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근육이나 간, 지방 같은 조직에서 쓸 수 있도록 돕는 호르몬입니다. 이 인슐린의 작용이 떨어지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인슐린을 만들고 분비하는 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나이 드는 것처럼 췌장의 기능도 떨어지면서 필요한 만큼 인슐린을 잘 분비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근육량 감소, 복부지방, 특히 내장지방의 증가, 신체활동 감소가 겹치면 인슐린 저항성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질환으로 인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나 여러 약을 복용하는 것 또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변화가 겹치면서 발생하기 쉬워진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혈당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특히 근육입니다. 근육은 혈액 속 포도당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오래 앉아있기보다 가볍게 걷거나 몸을 움직이는 습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뇨에 잡곡밥이 좋다는데 만일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쌀밥에 콩나물이나 또 곤드레를 섞어서 드십시오. 채소에 많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은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당이 오르기 쉬운 건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먹고 꾸준히 움직이고 근육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를 혈당 관리의 기본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평시조 천세를 누리소서 전해드립니다. 노래의 김병호입니다.

0: 늘.
1: 김병호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평시조 천세를 누리소서였습니다. 이번에는 1부 마무리 곡입니다. 단가 사철가인데요. 소리의 박양덕입니다.
2: 인산저산 꽃이 피니.

세계가 되고 보면 서울백 서울백 전지백 허니 모두 가백 빠르 하시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청천 내리나눕는다. 세월아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그로진 개 소나무 깍깍거리다. 개나 엉비 따라 놓고 꼭 도시에 가는 놈 같아.

1부 마무리 곡 듣고 오셨습니다. 단가 사철가였습니다. 서리의 박양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마련되어 있고요. 금요일 코너 팔도 마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성필이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막내동생이 되어서 누님, 형님들 모시고 팔도 방방곡곡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선비의 고장 충남 논산으로 갑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서울 한복판 남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도심 가까운 숲 그늘이 더 반가울 때도 있는데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남산 야외 식물원 일대에 조성된 남산 한국숲정원이 요즘 시민들 사이에서 도심 속 숲캉스 명소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남산 한국숲정원은 서울시가 정원도시 서울정책의 하나로 지난 2023년 6월부터 3년 동안 재정비를 진행해 조성한 공간입니다. 올해 6월 말부터 무료로 개방됐습니다. 전체 규모는 37,055제곱미터. 이 안에 전통과 문화, 자연과 생태, 휴양과 휴식이라는 세 가지 흐름을 담은 11개의 정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8월에 남산 한국숲정원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붙드는 것은 역시 여름 꽃들입니다.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가 피어있는 무궁화원에는

흰색, 연분홍색, 진분홍색 무궁화가 저마다의 빛으로 피어 있고요. 그 꽃들 사이로 난 오솔길은 요즘 사진을 남기려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볼거리는 영지원인데요. 담양 명옥헌 원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곳에는 배롱나무 꽃이 한창이고 또 연못 위로는 연꽃과 붓꽃, 수련 같은 수생식물과 습지식물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만일 한낮의 더위를 잠시 피하고 싶다면 중림원과 익기원 쪽으로 걸음을 옮겨도 좋겠습니다. 하늘로 곧게 뻗은 대나무 숲, 익기원을 따라 흐르는 실개천, 울창한 수목이 만들어내는 그늘이 있어서 도심 안에서도 숲속에 들어온 듯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남산 한국숲정원은 이태원의 경리단길, 해방촌과도 가까워서 가볍게 근처로도 산책을 이어가기에 좋은데요. 서울 한복판에서 여름을 조용하게 지나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번 들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청청도들이 함께하겠습니다. 연주의 온샘이로입니다.

들려드린 곡은 청청도들이었습니다. 연주의 온세미로였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아쟁앙상블 현성신화인데요. 이 곡은 아쟁 특유의 깊고 거친 음색이 여러 겹으로 어우러지며 새로운 울림을 만들어내는 곡입니다. 현성신화, 김혜리 외 여러분의 아쟁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쟁앙상블 현성신화를 김혜리 외 여러분의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복숭아꽃 감상해 보시죠. 피리 연주의 김봄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시간이죠. 자식들 따라가자니 괜히 눈치 보이고, 여행사 패키지는 아이고 너무 빡빡해서 내 무릎이 못 견디겠네 하셨다면 이제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의 싹싹한 막내동생 성필이가 우리 형님들 누님들을 모십니다. 적당히 걸을만한 산책 코스부터 입안에 착착 감기는 그 동네 별미, 그리고 사진이 잘 나오는 포토스팟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형님들, 누님들, 오늘 막내 동생 성필이가 모실 곳은요, 바로 너른 평야와 푸른 금강이 품어주는 충청남도 논산입니다. 예부터 학문과 예절의 고장으로 유명한 논산은요, 백제 시절 수도 부여를 지키던 든든한 보루이자 조선시대에는 기호유학의 당당한 중심지였습니다. 이맘때 논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우리를 반기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진분홍빛 고운 자태를 자랑하는 배롱나무 꽃입니다. 먼저 발길을 옮길 곳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빛나는 도남서원입니다. 이곳은 사계 김장생 선생의 학덕을 기리는 고즈넉한 서원인데요. 서원에 들어서면 경사 없이 경내 전체가 평탄하게 잘 닦여 있어서 우리 형님, 누님들 무릎 걱정 없이 사뿐사뿐 걷기에 참 좋습니다. 단아한 기와지붕 아래 만개한 배롱나무 꽃을 배경으로 한 폭의 그림 같은 사진을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즈넉한 서원을 한 바퀴 한가롭게 돌고 나면요, 어김없이 출출함이 밀려오기 마련이죠. 금강산도 식후경, 점심은요 논산의 명물입니다. 속이 꽉 찬 피순대 국밥으로 따스하게 채워보시죠. 국물이 아주 진국이라 입안에 착착 감길 겁니다. 또 만일 면 종류가 당기신다면 강경으로 건너가서 해물이 푸짐하게 들어간 강경 해물 칼국수를 권해드립니다. 젓갈의 도시 강경답게 인당 한 접시씩 넉넉히 내어주는 겉절이 김치가 아주 별미입니다. 그리고 가득 찬 해물까지 후루룩 후루룩 드시다 보면 이열치열로 더위를 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논산 마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들으실 곡은요, 작약이 흐드러진입니다.

작약이 흐드러진 잘 들으셨습니까? 해금 연주의 천지윤이었습니다. 자, 점심을 든든하게 드셨다면 이제 명제고택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곳은요, 조선시대 학자인 윤증 선생의 고택입니다. 수백 년 된 장독대 수백 개가 기와 지붕과 우러진 풍경이 장관인데요. 여기서 윤증 선생의 남다른 가르침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증 선생은요, 제사상은 소박하되 엄정해야 한다라며 낭비가 심한 떡이나 유밀과 기름진 전을 올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대신 제사를 지내는 마음만큼은 아주 엄격해서 음식 장만할 때 침이 튀지 않도록 입에 창호지를 물고 준비했다고 합니다. 허례허식을 버리고 정성을 다했던 선비의 꼿꼿한 품격이

명재고택 구석구석에 스며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원과 고택을 돌며 배롱나무꽃을 실컷 보셨으니 탁 트인 호수로 바람을 쐬러 가보겠습니다. 논산의 자랑인데요. 탑정호 출렁다리로 모시겠습니다. 이 탑정호 출렁다리는 무려 600m나 됩니다. 수면 위를 사뿐사뿐 거닐 때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호수 풍경이 막힌 가슴을 뻥 뚫어주는데요. 이곳 역시 다리 진입로와 데크길이 아주 완만하고 평평하게 잘 조성돼 있어서 우리 형님 누님들 가볍게 거닐기 딱 좋습니다. 호수와 출렁다리를 배경으로 인생사진 한 장을 야무지게 남기셨다면 마지막으로는 수변 카페에 들러 시원한 음료 한 잔 드시는 것으로 오늘 마실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사실 논산에는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촬영지도 있지만 지금은 야외 활동이 너무 덥게 느껴지는 시기니까 여기는 가을에 가도록 하죠. 마음속에 화사한 배롱나무꽃을 담고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았던 오늘, 다음 주 금요일에도 여러분의 싹싹한 막내동생 성필이가 더욱 실속 있는 마실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팔뚝 마실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꽃이 피었네 듣겠습니다. 노래의 정강상불 이풀입니다.

꽃이 피었네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의 정가앙상블 이프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마무리 곡입니다. 너영 나영 준비했는데요. 노래의 송문선입니다.

오늘의 마무리곡 너영 나영 노래의 송문선이었습니다. 자, 금요일 순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다 함께 주문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디저트 에클레르는 페스트리 식감의 기다란 몸통 안에 부드러운 크림을 채우고 그 위를 초콜릿으로 마무리한 빵인데요. 에클레르는 프랑스어로 번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너무 맛있어서 번개처럼 순식간에 먹어치운다고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네요. 그러고 보면 좋아하는 것에 푹 빠져 있을 땐 시간이 번개처럼 지나가 버리잖아요. 요즘 부쩍 시간이 참 빠르다 느껴진다면 내 일상이 나름대로 즐겁고 행복하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8월 21일 금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어의 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구이임의 노래와 연주로 생 함께 들어봤습니다. 어제 구이임의 이채연 씨 출연했었는데 이 노래가 사실 어제 마지막 곡으로 함께 들을 노래였었거든요. 어제 못 들은 거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좋아하는 것에 푹 빠져 있을 때 시간 참 빨리 간다. 이거 진리입니다. 하루가 짧게 느껴지는 날, 그만큼 마음이 바빴거나 또 그만큼 즐거웠다라고 하루를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를 앞두고 있는 이 시간, 오늘 하루가 그렇게 되기를 응원드립니다. 자, 앞서서 그 프랑스의 대표적인 디저트 에클레르 얘기를 드렸는데요. 빵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늘 아침은? 그런 조사가 있었대요. 4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국내 여행 명소 중에 가장 관심이 높았던 주제가 착한 가격 식당 찾기였는데요. 어떤 식당이 가장 많은 투표를 받았나 살펴보니까 대전의 그 빵집 있잖아요. 성땡당. 성땡당이라니까 뭐 중국말 같네요. 성땡당, 거기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착한 식당입니다, 가성비도 좋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 나온 김에 여러분은 어떤 빵 좋아하시는지 그 얘기 해볼까요? 맛있는 빵 참 많고 많은데 그 중에 나는 단팥빵이 최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그 성땡당, 예, 거기서 그 판매하는 부추빵, 빵하고 부추 이거 맞아? 라고 생각하고 입에 탁 넣었는데 괜찮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자, 오늘 빵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서 어떤 빵 좋아하시는지, 여러분의 최애 빵,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동네 빵집 왜 좋아하는지, 우리 동네 빵집은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자랑해 주십시오. 장어이들인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 무료, 사연 쓰기 둘 다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빵은 뭔지 사연으로 함께 나눠보죠. 자, 파르베의 노래 듣습니다. 아마도 내 사랑.

파르베의 노래 아마도 내 사랑에 이어서 브라운 아이드 걸스와 쿨의 멤버였죠. 이재훈 씨가 함께 노래했습니다. 오아시스. 우와,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한번 들어봤네요.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아침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빵은 뭔지, 또 좋은 빵집 있으면 함께 얘기 나눠보는 것으로 지금 문자 주제 정했습니다. 520님. 대전에 학교 다니는 막내 덕에 먹어보게 되네요. 저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대전의 성땡당의 보문산 메아리 좋아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 찾아봤어요. 보문산 메아리는 또 어떤 빵인가 했더니 패스트리 같은 건데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말아놓은 모습? 네, 그거 이렇게 쪽쪽쪽 결 따라서 찢어 먹으면 맛있겠다 싶은데요. 와, 좋네요. 근데 진짜 저도 KTX 타고 지방 스케줄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서울로 올라올 때 항상 이제 대전역을 거치는데 대전역에 이렇게 플랫폼에 열차 기다리시는 분들의 손에 다 여기 빵집 그 쇼핑백이 하나씩 다 들려 있는 거 참 장관입니다.

빵 사연 또 어떤 거 있을까요? 509님, 저희 엄마는 밤 식빵을 젤로 맛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으셔서 잘못 드세요. 며칠 전에 밤 식빵 먹고 싶다고 하셨는데 모른 척 했네요. 혈당 오를까 봐라고 하셨어요. 식빵은 또한번 사면 양이 많잖아요. 조금만 드시면 되는데 그게 또안 되죠. 좋아하는 빵 있으면 언제 먹었는지 모르게 빠르게 다또 먹어치우게 되니까. 4821님, 저는 요즘 소금빵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집 근처에 소금빵 맛집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사다가 먹습니다. 소금빵 맛집 아시면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소금빵 맛집 어딘가요? 함께 나눠보죠. 자,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빵은 뭐고 또 멋진 빵집 있으면 빵집도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장호희들인 햇살로 문자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0302 핸드폰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 스마트폰 앱 덩덕쿵 저희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가능하고 카카오톡도 열려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절대가인의 빵 얘기하는데 떡 먹고 엿 먹고 요 노래도 한번 들어보죠.

0: 다리떡.
1: 해변 사람은 파래떡. 이떡 저떡 배를 지어 조천강에 띄워놓고
2: 북을 두리둥둥 쳐.

바람 맞고 세상에 치여 마음까지 허기진 사람들이 여기 잠깐 들러 배 채우고 손 좀 녹이고 가시오. 인생 수거든 호두과자 하나 드시고 가시오.

박소연의 소리와 연주로 호두과자 들려드렸고요. 그에 앞서서 절대강인의 떡 먹고 연 먹고 함께 들어봤는데 노래 나가는 사이에 바로 떡 사연 도착했어요. 3890님 한디 그 대전 빵집은 저도 한번 못 가봤네요 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저는 빵보다 떡을 더 좋아합니다. 모시떡이랑 인절미 제가 가장 좋아하는 떡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떡파가 있고 빵파가 있고 그렇네요. 와 대전 그 빵집 얘기 진짜 많이들 보내주시는데요. 4897님 명란 바게트 맛있습니다. 계란 후라이 같이 해서 먹으면 꼭밥 먹는 느낌이 나요. 계절에 맞춰 나오는 망고 케이크도 참 좋아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망고 케이크, 여기서 나온 거 저도 먹어본 것 같아요. 누가 대전에서 서울까지 그걸 가지고 오는데 엄청 무겁던데요. 망고가 많이 담겨 있어가지고. 와, 진짜 맛도 좋았지만 그 정성에 또 많은 감사를 보냈죠. 딸기 케이크도 있던데요. 딸기 케이크도 한 3kg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13멋쟁이님, 해군 하사로 목포에 있는 아들 보러 갔다가 송자르트

베이커리 카페를 갔어요. 빵이 어찌나 맛있던지. 저는 참고로 단팥빵 그리고 소보루 좋아합니다. 라고 하셔갖고 또 제가 찾아봤죠. 송자르트 빵. 모짜르트. 거기서 착안해서 여기 사장님 성함이 송씨? 뭐 이렇게 또 추측이 되는데요. 앞서서 소금빵 좋아한다는 우리 애청자분 계셨는데 천일염 소금빵 여기서 파네요. 커피도 맛있어 보입니다. 아, 목포 얘기 나오니까 또 목포는 크롬땡 그 빵집도 유명하잖아요. 여기도 처음에 맛있는 빵집이라고 해서 따라갔었어요. 여기는 새우 모시기 빵 그게 있더라고요. 새우랑 빵이랑 이게 맞아? 라고 했는데 맞아요. 새우 바게트. 바게트 사이사이에 새우들이 이렇게 껴 있어요. 크림 과 함께. 근데 맛있더라고요. 묘해요, 하여튼. 자, 계속해서 오늘 이 아티스트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이승윤 씨. 생일 축하와 더불어 노래 신청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승윤의 노래 듣습니다. 달이 참 예쁘다고.

이승윤의 노래 다리 참 예쁘다고 함께 들어봤습니다. 0853님 내일 드디어 5주 만에 큰딸이 집에 오는 날입니다. 방학 동안 다른 지역에서 수업하셨죠, 따님이. 아, 딸이 좋아하는 마늘빵 사서 퇴근해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얘기도 많이 하십시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자, 창호의 드린 햇살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6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국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국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먼저 플레이어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제12회 정기 연주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베르디의 서곡부터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까지 다채로운 명곡들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플레이어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제12회 정기 연주회는 9월 1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송영민 피아노 독주회 공연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페다라 국제 콩쿠르 우승자 송영민이 쇼팽 피아노 협주곡 전곡을 현악 오중주와 함께 색다른 편곡으로 연주할 이번 공연 8월 31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립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원하는 공연 이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까지 각각 5상씩 티켓 선물 보내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뭘까?
1: 한철이 삼촌, 지가 오늘은 수군가 한 대목을 들려드릴 건데요.
0: 오.
1: 노래 듣고 문제 드릴게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2: 이때 표기장군 놈이 열 발을 쩍 벌리고 살살 기어 들어와. 호기 있게 여짜오대.
3: 15.

0: 빨리 막사 깔따구 여짜오대. 본래 겁이 많사와 짓거름질을 차려는 거로 보내지를 못하리라. 종일 공론이 미결할제.
1: 잘 들으셨쥬? 토끼 간을 구하러 누가 가면 좋을지 용궁 대신들이 모여갖고 회의하는 대목인데요. 그때 이 녀석이 지가 갈게요 하고 용감하게 나섰대요. 근데 이 녀석은 겁이 많고 뒷걸음질을 잘해갖고 안 된다고 하는데 효과음에 가려진 이 바다 생물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꼴뚜기, 2번 개, 3번 오징어, 4번 돌고래. 좀 헷갈리죠? 옆으로 걷다가도 놀라면 뒷걸음질 치는 앤데
2: 아하.
1: 커다란 집게발이 있어요. 이제 아시겠죠?
2: 네, 오늘은 창호가 여름에 들으면 더 시원한 판소리 수군가에서 퀴즈를 냈습니다. 자, 소리 한번 더 들어보시죠.
0: 이때 표기장군 놈이 열 발을 쭉 벌리고 살살 기어들어와 호기 있게 여짜오대.
3: 시부!
0: 신의 고향 세상이라. 신의 고향 세상이라. 한리막사 깔따구 여짜오대. 본래 겁이 많사와 짓거름질을 차려는 거로 보내지를 못하리라. 종일 공론이 미결할제.
2: 아하, 토끼의 간을 구하기 위해 용궁 신하들이 회의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효과음에 가려진 이 녀석은 겁이 많고 뒷걸음질을 잘해서 육지로 보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과연 어떤 바다 생물일까요?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꼴뚜기, 2번 개, 3번 오징어, 4번 돌고래입니다. 힌트를 좀 더 드리자면 이 녀석은 자기가 육지에 가면 큰 집게발로 토끼 허리를 확 잡아가지고 데려오겠다 호언장담을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겁이 많아서 뒷걸음질을 잘 한다라는 이유로 탈락하고 말죠. 옆으로 걷는 모습, 큼지막한 집게발. 야, 이 정도면 정답 맞추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역시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드릴 예정입니다. 도전해 보시죠.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광주 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언더더시 듣습니다.

0: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OST 수록곡이죠. 언더 더 씨. 오늘은 광주 가야금 연주단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청아의 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수군가의 일부분을 들려드렸습니다. 가려진 이 해양 생물은 무엇일까요가 문제고요. 겁이 많고 뒷걸음질을 잘하고 또 집게가 큼지막하고 뭘까요? 대체 뭘까요? 보기 4개 드렸는데요. 1번 골뚜기, 2번 개, 3번 오징어, 4번 돌고래. 이렇게 보기를 4개 드렸습니다. 정답 보내신 분들의 문자 볼게요. 1078님, 요거 정답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직접 잡기도 한 두둥 2번 개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3787님, 정답 개예요. 보기에 잘하라도 나왔으면 좀 생각했을 텐데 별 생각 안 하고 힌트로만 정답 맞힐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125님, 개입니다. 대게 먹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맛있는데. 1001님, 정답 2번 개입니다. 제가 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개찌개 많이 해먹습니다. 와, 개찌개 국물 끝내주는데 그죠? 호로록 마셔보고 싶네요. 자, 오늘 정답 발표 창호로부터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2번 개였어요.
0: 딩동댕.
1: 근데 한철이 삼촌, 원래는 그냥 개가 아니고 벌떡개거든요. 지는 판소리에서 웃기려고 만든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있는 개래요.
0: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내가 찾아봤거든. 벌떡개는 있잖아, 한쪽 집게발이 유난히 크고 본인이 위험을 느낀다 이럴 때 벌떡 몸을 세운대.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큰 집게발을 들어서 상대를 위협한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였대.
1: 지도 알아요.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5172님 범장기지 떡드리고요. 125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그리고 5172님 아까 앞서 말씀드렸고요. 3787님께는 유산균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5172 범장기지 떡, 1255 어쩌다 못난이 김치, 3787

0: 787 유산균 선물 드립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여러분 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정은의 소리로 듣습니다. 수군가 어전회의 대목.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2: 왕의 성덕으로 어찌 성공지신이 없사오리까. 말을 마친 후 인홀불견 간 곳이 없으니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례 후에 수궁 조정 만조 백관을 일시에 모이라 하니 이 세상 갖고 보면 일품 재상님네가 들어오시련만은 수국이라 물고기 동물들이 각각 벼슬 이름만 맡아가지고 나오는디 거관이었다.
3: 다

청다리가워리 좌우나졸 금군모졸이 성군술치는 치준치며 치삼치 가재개구리까지 영월 듣고

왕이 요만하고 보시더니만은 내가 용왕이 아니라 온유월 생선전 토물주가 되었구나. 경례 중에 어느 신하가 세상을 나가 토끼를 구하여 침우병을 구할쏜가. 몇 년 상고 묵묵 부답이었다.

0: 사는 계좌 좋아
1: 좋지.
0: 방조

당신이 있으련 바는 어느 누구가 날 살리리오. 정은 잉어가 여자 오두에

장도 미리게 살

내가 헛도한고 황천사 주기난 철갑이군 고방신체도 난 주싸워도

좌수인지공이라 혈주라는 새가 있어서 수루루 펄펄 날아들어 혈주

금수문장 물매기가 어떠한고? 정원이 여자오 되매기나 강수구대하여 폭풍신허거니와 아가리가 너무 커서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한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연주, 지영이의 해금 연주, 한범수의 대금 연주, 성금연의 가야금 연주 등 많은 분들의 연주였습니다. 자, 청우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47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팀이 결성됐을 때 팀 이름 정하는 거 이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아이 까이까 뭐 아무거나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죠? 안 그래요. 이거 팀 이름 정하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팀 이름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 아티스트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하더라도 음악은 여전히 남아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고민 많이 하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영어 사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무작위로 펼치면서 좋은 단어가 나올 때까지 뒤져보는 거, 혹은 뭐 영어로 된 잡지 같은 거 찾아보는 거, 멤버끼리 다섯 개씩 찾아오기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 팀도 팀 이름 정하기가 진짜 힘들었나 봅니다. 레인이라고 읽으면 되는데요. 알파벳이 LANY입니다. LA와 NY. 그러니까 미국 서쪽 끝에 있는 로스앤젤레스부터 동쪽 끝에 있는 뉴욕, 그걸 이렇게 합해서 만든 팀 이름이더라고요. 이 팀이 미적인 목적으로, 단순히 미적인 목적으로 딱 썼을 때 보기 좋은 건 알파벳 네 글자다. 그래서 네 글자 단어를 찾다가 결국 이제 LA와 뉴욕을 합한 그런 단어로 팀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원래 그러면 LANY 요렇게 읽어야 될 텐데요, 그것보다는 마치 사람 이름인 것처럼, 원래 존재했던 단어인 것처럼 레이니라고 읽자라고 해서 팀 이름이 레이니가 됐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그 생선 작가 오늘 금요일 코너 앞두고 있는데요, 서쪽 끝에서 동쪽 끝으로 미국 횡단하는 이야기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득 떠오른 팀이었습니다. 자, 레이니가 부르고 연주합니다. 13, 13입니다.

0: 멤버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보컬과 기타의 폴 클라인, 드러머 제이크 고스로 이루어진 레이니의 13, 13 함께 들어봤는데요. 그 단조로운 연주인데 그 좀 느낌은 좋아요. 그죠? 자, 느낌 있는 장소를 찾아서 오늘 또 생선 작가 만날 시간 됐습니다. 함께 만나보죠. 세상에 멋진 공간은 많지만 이야기가 숨쉬는 공간은 많지 않죠. 여행의 지문을 새기며 살아온 생선 작가 김동영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겪은 공간 이야기, 생선 작가 픽 오늘의 공간. 생선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야, 생선 작가님 저희 스튜디오에 딱 들어오면 제가 제 앞에 컴퓨터 화면에 세계지도를 딱 펼치거든요. 아, 딱 그 세계지도에 대한민국 서울이 딱 기본 디폴트 값으로 딱 그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넓게 보기로 착착착착착 누르면 전 세계가 지도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엄청 일단 설렙니다.
1: 근데 저도 취미가 가끔 심심할 때 세계지도 보는 게 제 취미거든요.
0: 그리고 가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항공권 검색하는 거 제 취미입니다.
1: 아, 그리고 알림 걸어놓잖아요.
0: 싼 거 나왔네? 막 이러면서 가지도 네. 않을 건데.
1: 그래서 저도 항상 그렇게 인터넷으로 비행기 티켓 같은 거 할 때
0: 예.
1: 목적지를 넣지 않아요.
0: 저도. 그냥 살펴보기 그 란이 있거든요.
1: 그러면 특가 같은 걸로 쫙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게 여행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곳만 가도 시간이 없으니까.
0: 맞아.
1: 그런데 저희 같이 팽팽 그런 좀 널널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지. 아니죠. 그러니까 이한철 씨 같은 경우는
0: 안 널널해요, 요즘.
1: 안 널널하죠.
0: 예, 청호이 드린 햇살 과 함께 해야 되니까.
1: 아, 이게 좋긴
0: 근데 널널한 시기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럴 때는 진짜 수요일 출국, 화요일 귀국 이런 거 다 비행기표 하면 정말 싸거든요. 아, 진짜.
1: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했던 일본 배 타고 갔다 오는 거 있잖아요. 저 요즘에 그거에 또
0: 가고 싶어요.
1: 이번에는 그 배에 오토바이를 실을 수가 있어요. 자전거나. 물론 돈을 지불해야긴 하죠.
0: 근데 오토바이 우리나라 번호판 달고도
1: 거기 갈 때 그게 다 있어요. 매뉴얼 때.
0: 아, 그걸 또 살펴보셨구나.
1: 네, 그래서 꿈입니다. 좋다. 언젠가는.
0: 저 아는 유튜브인데 그 전동 킥보드 말고 발로 이렇게 밀어야지 갈 수 있는 그 진짜 그냥 킥보드. 어린이들 놀 때 쓰는 그 킥보드 있잖아요.
1: 네.
0: 우리 옛날에 동대문 가서 탔던 거.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하여튼 그거 타고 일본
1: 맞아요.
0: 일주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1: 저도 봤어요. 네. 그분 결국 그거 타고 태국도 갔어요.
0: 태국 갔다가 이제 거기서 힘든 일 당하셨죠.
1: 네. 네,
0: 너무 더우니까 거기는.
1: 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0: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미국으로 갑니다.
1: 네, 미국. 정확한 미국 진짜 엄청

0: 큽니다.
1: 커요 지금.
0: 네. 이거 지도를 아무리 축소해도 네. 전부 담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커요.
1: 맞아요. 예. 북미 대륙의 전체가 미국과 캐나다니까요. 네. 근데 캐나다는 뭐 사람이 못 사는 그런 지역도 많고 알짜배기 땅은 미국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0: 근데 제가 이제 미국 66번 국도 하고 횡단하면서 느낀 건데요. 예. 진짜 미국도 중앙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1: 황무지 이런 건가요?
0: 네, 황무지. 그래서 뭔가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되게 쇠락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1: 아, 미국 그 모습 중에서 네. 막 시골 동네. 네.
0: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하면 막 대농장 이런 거 생각하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는 곳이고 정말 더 중앙으로 가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 우와. 그런 곳에 그런 거 있잖아요. 캠핑카 같은 거에 사는 사람들.
1: 트레일러
0: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오직 넓으면 네. 그리고 비행기의 무덤이라고 아세요?
1: 그거 갔다 오시잖아요.
0: 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항공기들을 다 거기다 세워놓는 거예요. 야. 거기 비도 안 내리고 항상 1년 내내 날씨가 일정하니까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노후되지 않고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1: 그대로.
0: 네. 네. 그리고
1: 사용을 못하는 비행기죠.
0: 근데 그 비행기들을 왜 거기다 갖다 놓냐면 네. 거기 부속품들을 다 빼내서 그래서 판대요.
1: 그러니까 폐차장이 아니라 폐비행기장이네요.
0: 네.
1: 이야, 진짜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역시 대륙은 대륙인가 봐요.
0: 미국 큽니다. 아무튼. 그래서.
1: 자, 지난주에 그래서 루트 66 이라는 도로, 뭐 고속도로는 아니고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도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통해서 미국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쭉 함께 우리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0: 네.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또 이거 아시는 분들 은근히 없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도로마다 번호가 있잖아요.
1: 그렇죠. 우리도 뭐 1번 국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0: 7번 국도도 유명하고 네, 그러죠. 그거 아세요? 네. 홀스 짝수의 의미 아세요?
1: 홀수는 세로고 홀수는 가로고 짝수는 세로인가?
0: 네, 맞아. 아니죠. 짝수가 가로.
1: 짝수 가로. 예. 네.
0: 홀수가 세로. 그래서 지도를 볼 때, 그래서 만약에 7번이면, 아, 이거는 남과 북이고, 북과 남이고, 예.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죠? 짝수는 동에서 서, 서에서 동.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1: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0: 우리나라도 그래. 전 세계 똑같아요.
1: 진짜로. 이야, 이것도 하나 배웠네요.
0: 밖에 계신 분 스태프들은 전혀 관심 하나도 없는데 왜냐면 우리처럼 지도를 안 보니까 알 게 뭐예요.
1: 그러니까요.
0: 섭섭하네요.
1: 와, 신기하네요.
0: 네. 그래서 지도를 볼 때 내가 어디 있고 어디로 가는 도로를 본다면 네. 예전에는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지도를 보고 갔잖아요.
1: 만약에 지도가 없으면 네. 내가 우리 집으로 가야 되는데 혹은 어딘가로 여행해야 되는데 네. 방향을 잃었다 했을 때 짝수도로인지 홀수도로인지만으로 일단은 동서남북을 알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알고 짝수와 홀수도로만 알면 대충 가는 방향 나오죠.
1: 대충 가는구나. 네. 그럼 66은 무조건 횡단이네요. 네.
0: 동에서 서에서 동입니다. 와. 가로도로입니다.
1: 네. 이렇게 똑똑하신 분인데 지난주에 이제 차가 고장나서 18시간 조난 끝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얘기도 또 해주셨어요. 그때 수리비를 좀 많이 내셨죠?
0: 네. 거의 뭐 여행 경비에 뭐 한 거의 4분의 1 썼죠.
1: 그러니까요. 뭐 2,000불에 차를 샀는데 네. 그러면 그 당시 환율로 한번 2,300만 원 되나요?
0: 한 300만 원 정도
1: 됐던 300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수리비가
0: 1,000불
1: 150만 원이야. 와.
0: 진짜 그때는 이게 웃고 있어도 눈물 나는 거 있죠. 그 정도로 눈물이 납니다. 그때 제가 여행하면서 느꼈던 게 돈이 진짜 중요하구나. 네, 돈 없으면 이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1: 그리고 영어를 잘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또 느끼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거 뭔가 이렇게 왜 1,000불이나 내야 됩니까? 뭐 세부 명세서 좀 보여주세요. 이런 거 다 영어로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0: 여기서 좀 그 꼰대라고 표현한 건데 요즘 유튜브 여행 유튜브들 편합니다.
1: 예.
0: 번역기 다 있고

0: 구글 네. 있고 지도 있고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 저 때만 나 때만 해도
1: 나 때는
0: 지도 보고 찾아갔어요 진짜.
1: 와, 그때 이제 한 20년 됐나요? 이 지금 여행한 것이 미국 횡단
0: 내년이 20년입니다.
1: 이야 19년 됐네요. 네. 그 맞아요. 특히나 영어가 정말 고플 때가 뭐냐면 이 화내야 될 때.
0: 예. 네.
1: 뭔가 이렇게 따져야 될 때.
0: 예. 네.
1: 그런 영어를 우린 잘 배우지 못했어.
0: 네.
1: Hello, how are you? Fine, thank you. 이런 거 배웠지.
0: 네.
1: 기분 나쁜 걸 얘기를 못 배웠단 말이야.
0: 네. 그래서 저 진짜 갈 때 영어 진짜 못했거든요.
1: 예.
0: 네. 아, 근데 전 영어 좀 잘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1: 아, 맞다. 해서 했는데. 살았으니까.
0: 근데 변명은 아닌데요. 호주 영어랑 영어 미국 영어랑 달라요.
1: 예예 예, 변명입니다.
0: 네 변명입니다. 그래서 영어.
1: 근데 지금도 영어 잘하시잖아요.
0: 영어
1: 외국 아티스트가 내한할 때 그들 소통하면서 그들의 어떤 케어를 할 정도로.
0: 아유 그렇죠. 아유, 아. 잘합니다. 예. 아하. I'm good. 예.
1: 그러면 그 당시에는 영어 실력이 아, 호주에서 그 워킹홀리데이 했었지만 좀 힘들었다.
0: 예.
1: 의사소통하는 것이.
0: 힘들었어요. 오. 저는 어학원을 따질 때 이게 레벨을 다섯 가지로 나누거든요. 예. 비기너, 프리 인터미디어, 뭐 인터미디어, 어퍼 인터미디어, 마스터 이렇게 되거든요.
1: 와, 영어 잘한다.
0: 아, 레벨이래니까요.
1: 어퍼 뭐라고요?
0: 어퍼 인터미디어.
1: 야, 이거 와, 영어 잘하시는 분이다.
0: 예, 근데 저는 2단계 프리 인터미디어예요.
1: 비기너를 간신히 지나온 네,
0: LBCD 띄고 비동사로 음음은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1: 예.
0: 그래서 영어 못하니까 내가 진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1: 와 그거 있어. 네. 그거 있어. 특히 현지 사람들이 막 굴려서 말하는 걸 내가 못 알아들었을 때.
0: 네.
1: 예. 그러니까 뭐라고? 뭐라고? 이거 한 세 번 들으면 진짜 마음이 콩알만해져요.
0: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한국의 위상이라는 거는 한국 몰라요 사람들이 잘.
1: 아...
0: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중국어나 일본어 쓰는 줄 알아요.
1: 아, 그 정도로 한국말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네요.
0: 네. 그리고 엄청 무시하고 특히 제가 갔던 곳이 대도시가 아니고 미국 중부였으니까 약간의 인종차별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1: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0: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어를 못하면 진짜 또 괴로운 것 중 하나가 먹는 거가 힘들어집니다.
1: 아 주문 같은 걸 못해서요?
0: 네. 그래서 제가 한동안 햄버거만 먹었어요.
1: 아
0: 햄버거는 번호만 얘기하면 되거든. 세트 번호.
1: 13번,
0: 12번.
1: 치즈버거와 네. 콜라.
0: 근데 거기서 이제 하면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더 넣을 거냐 여기서 먹을 거냐 갈 거냐 그것도 맨 처음에는 당황해서 못 알아들었고
1: 와 그럼 서브 웨땡 거기 절대 못 가겠다
0: 거기는
1: 다
0: 진짜
1: 다 골라야 되잖아
0: 진짜 넘을 수 없는 커다란 벽이죠
1: 커다란 강이 흐르고 있는
0: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었냐면요 저는 이제 딱 미국에 나 영어 좀 하니까 이제 버거집에 들어가서 치즈버거를 시켰어요 근데 나올 때마다 버거가 치킨버거인 거야
1: 치즈 발음이 잘 안 되나?
0: 그러니까 들었는데 무시한 건지 아니면 정말 내 발음이 후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딱 막 먹고도 싶지도 않고 치즈버거는 제일 싼 거거든요.
1: 그 치킨버거는
0: 비싸단 말이에요.
1: 두툼한 것이.
0: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플레인도 못하는 거야. 영어를 못하니까.
1: 그러니까. 나 이거 안 시켰는데 이거 왜 나와 뭐 하고 뭐
0: 나 이거 없는 여기 해주실... 없는다 나 이거 이런 거 영어 못하잖아 I'm 없는다 이런 거 이런 못하니까
1: I'm 없는다 지금 상을 지금 없는 그 자세를 지금 취했습니다
0: 네 그래서 영어를 못해서 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막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우리는 셀프 주유소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미국은 기름을 넣을 때 내 기름 주유기 번호랑
1: 맞아요
0: 그 다음에 거기 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1: 선불제잖아요
0: 네 내가 13번에서 예를 들어서 20불 넣어야 돼요 얘기를 하면 뭐지? 막 40불이 들어가고 막 그래요
1: 어어.
0: 너 나한테 40불이라고 얘기했잖아 20불만 넣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1: 그래도 뭐 휘발유가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0: 네. 그래도 차가 무거우면 연비가 더 떨어지니까 이게 자주 넣어야 되거든 왜냐면 이제 거기서 진짜 예. 하루에 쓸 수 있는 고정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1: 맞아요.
0: 기름값이 고정 비용이에요.
1: 아, 그리고 워낙 먼 거리를 여행해야 되니까

0: 예.
1: 약간의 효율, 연료
0: 예.
1: 효율이 큰 금액 차이를 만드네요,
0: 그러니까
1: 결국은.
0: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한 7만 원 넣으면 한 400km 가거든요.
1: 예.
0: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
1: 예.
0: 그걸 매일매일 넣어야 돼요.
1: 와, 큰돈이다.
0: 그러니까 큰 돈이잖아요.
1: 예.
0: 근데 만약에
1: 미국이라고 해서 막 기름값이 싼건 아니잖아요.
0: 싸죠.
1: 많이 싸요?
0: 예를 들면 많이 싸죠.
1: 아, 진짜?
0: 예.
1: 저 옛날에 아랍에미리트 가서 렌트해서 다녀봤거든요.
0: 네.
1: 리터당 190원.
0: 그래서
1: 타도 타도 안 줄어.
0: 제 친구가 이제 거기 파견 근무 나와 있는데 거기는 물 대신 기름 뿌린다고 먼지
1: 아유,
0: 나지 말라고
1: 아유, 아유,
0: 네, 그런 게
1: 그러니까요.
0: 있었다고 합니다.
1: 재밌네요.
0: 네.
1: 자, 음악 한곡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0: 우리
1: 제프 버클리 거 가져오셨네요.
0: 이게 딱 서사가 있었는데
1: 아, 제프 이 얘기를 해야 제프 버클리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네.
0: 아니 괜찮 근데
1: 듣 얘기하고 듣죠, 그러면.
0: 그래도 되나요? 그래도 됩니까?
1: 됐죠. 아, 저
0: 예.
1: DJ입니다. 제가 정하는 거예요. 네.
0: 그 옆에서 되게 뭐라 그러시는 것 같은데 밖에서. 네. 제가 이제 이게 여행하다 66번 도로 가다가 모든 제가 가보고 싶었던 도시가 항상 66번 도로에 있진 않았어요.
1: 예.
0: 특히 제가 가고 싶었던 게 멤피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1: 오.
0: 그래서 멤피스 도시를 가고 싶었던 이유가 미국 이 횡단을 할때 저에게 동기부여를 했던 뮤지션이 있어요. 제프 버클리라는 미국 싱어송라이터거든요.
1: 와, 멋진 분이죠.
0: 네.
1: 네.
0: 그래서 그분이 근데 97년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1: 맞아요. 강에서
0: 이게 그
1: 헤엄치다가.
0: 울프 리버라는 곳이 멤피스에 있어요. 그래서
1: 와.
0: 거길 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1: 예.
0: 멤피스 동물원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산 호랑이가 있는 우리의 그 메모리얼 그게 있어요. 마크가.
1: 그 제퍼클리의 메모리얼 마크?
0: 예,
1: 응.
0: 벽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1: 왜
0: 죽은
1: 하필
0: 것은
1: 거기에요?
0: 평소 때 고양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 좋아해서 멤피스에 뭐지 동물원을 많이 왔었대요. 예.
1: 본인이.
0: 그래서 그 앞에다 딱 있었거든. 거기서 이제 딱 사진 찍고 거기 이제 표지판 만지면서 사실 만약 살아 있으면
1: 네.
0: 우리가 그런 가수랑 가까이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근데 그 순간에라도 그걸 느끼고 싶어서 갔었거든요.
1: 또 음악 좋아하시는 분, 뭐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뮤지션이나 작가가 거닐었던 거리, 살았던 집 이런 거 발자국 찾아다니는 거 그게 또큰 여행의
0: 아,
1: 묘미니까요.
0: 그렇죠. 저는 여행한 이 미국 여행 특히 가게 된 계기가 제가 좋아했던 음악과 책에 등장했던 도시들 가는 게제 여행의 목적이었고 그 목적 중에서 가장 66번 도로가 크게 작용했었던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예,
1: 울프 리버, 멤피스에 있는.
0: 그래서 울프 리버는 우선 노래 듣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네. 자, 제퍼 클리의 라스트 굿바이?
0: 네.
1: 네, 듣고 오겠습니다.

0: 제프 버클리의 Last Goodbye 듣고 왔습니다. 포크 같기도 하고 락 같기도 하고 약간 무드는 중동음악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가 하면 또 뭔가 신비로운 느낌도 있고 진짜 대체 불가능의 아티스트인데요, 그죠?
1: 그렇죠. 그러니까 뭐 60년대에 활동했던 팀 버클리라는 뮤지션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기도 하죠.
0: 맞아요.
1: 네, 그래서 그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평가받는 게좀 뭐라고 해야 되나,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사람들을 샤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약간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살풀이 같은 느낌이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맨날 이 방송 나올 때마다 팝도 골라오고 가요도 골라오잖아요. 국악
0: 맞아요.
1: 빼고 다 골라오는데
0: 국악 방송에 국악 빼고 다 올라.
1: 그래서 제가 골라올 때마다 제가 생각을 해요. 아, 이 국악 방송을 이 시간에 듣는 분들이 이런 음악 나오면 좋기야 하겠지만 조금 이질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0: 이질적이니까 특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이런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생선 작가가 가지고 오면 그때 듣는 거니까.
1: 아이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0: 제프 버클리가 세상을 떠난 장소, 미시시피 울프 리버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1: 그래서 제가 또 울프 리버를 갔죠. 그러니까 그때가 조금 이제 한 2시 정도 됐었거든요. 오후 2시. 차를 딱 세워놓고 거기서 제프 버클리의 음악을 이어폰으로 딱 들으면서, 그때는 여러분 그런 뭐 이렇게 그 핸드폰에서 그런 게 스마트폰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CD 플레이어로 이렇게 음악을 들었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그게 불과 20년
0: 20년
1: 전인데
0: 전인데.
1: 그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거기서 마치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착각으로 딱 들으면서 이제 거기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딱 해가
0: 해가죠.
1: 노을이

0: 치는 거야. 우와. 미국 노을은 땅도 땅이 큰다 보니까 노을도 커요.
1: 그렇겠네요, 진짜. 네.
0: 노을도 그냥 엄청 크고 엄청 붉고 아, 그 뭔가 되게 묘한 분위기고
1: 그날 되게 맑은 날이었나 보다.
0: 네. 그래서 사실 제프 버클리가 여기서 수영을 하다가 이제 익사 사고를 당했었거든요.
1: 예.
0: 근데 그 익사하기 전에 이제 와인을 마시고 친구들하고 와인을 마시고 레드 제플린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다가 이제 실종된 사건이었거든요.
1: 아이고.
0: 근데 저는 와인은 안 마셨지만 저도 수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1: 오?
0: 수영을 할 수 있어요.
1: 위험할 것 같은데?
0: 수영을 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원래.
1: 예예. 예.
0: 그래서 수영을 딱 하고 딱 나오는데 노 부부가 저를 본 거예요. 계산책식. 너 거기도 뭐해? 그 사람들도 거기 이제 좀
1: 익사 사고가 자주 오시는 그런 걸 아니까.
0: 그래서 내가 설명 안 되는 영어로 설명을 했죠. 근데 여기서도 꿀팁입니다. 외국에서 언어가 잘 안 될 때는 아이와 노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1: 아, 우와, 경청자들은 아이들과 노인들인 경우가 더 많다.
0: 네, 의도가 없잖아요. 우리들 사이에 불순한 의도가 없으니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한테 제프 버클리 딱 아시더라고요.
1: 야,
0: 그래서 그들한테 해서 그분들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위험하니까 하지 말고 그래도 너는 정말 이 세상에서 지금만큼은 제프 버클리와 가장 친근한 사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1: 와,
0: 그러면서 막 감동 혼자 감동받으면서 차를 타고 떠났거든요.
1: 예,
0: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1: 아, 너무 큰 경험을 해서
0: 이 막 주체할 수 없는 가슴을 가지고 이거 내 동으로 가야 되나 서로 가야 되나 남으로 가야 되나 북으로 가야 되나 모르는 그 상황을 해서 밤새도록 그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계속 올라갔던 기억이 나네요.
1: 야,
0: 북쪽으로.
1: 와, 진짜 로맨틱하다. 네.
0: 그래, 아, 저 작가잖아요.
1: 아, 그러니까요.
0: 말은 잘 못해도 글로는 좀 얘기합니다. 네.
1: 멋지네요.
0: 네.
1: 와, 그 울프리버에서 그래서 뭐 작업 그 부근에서 며칠 머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딱 하루의 그 경험이었네요.
0: 그때 제가 굉장한 스트레스와 압박에 쌓여 있었거든요.
1: 왜요?
0: 돈이 없어가지고.
1: 아,
0: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1: 지도를 보면 서쪽에서 출발해서
0: 뉴욕까지 가야
1: 한
0: 되는데
1: 한 3분의 2 정도 간 지점이네요.
0: 네, 돈이 없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왜냐면 하루에 최소 10만 원을 써야 된다는 게 있었어요. 근데 7만 원 기름값으로 나간다고 치면 3만 원 쓸 수 있는 거.
1: 3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
0: 그러니까 숙소비도 해야 되고.
1: 예.
0: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노숙을 시작한 거예요.
1: 어.
0: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압박 때문에 아, 하루빨리 이제 빨리 뉴욕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와. 생각 때문에 그때부터 좀 무리를 했고 마음적 여유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미시시피에서 딱 올라와가지고 막 그때 우리가 미시시피 하면 미시시피 사거리를 지날 때 되게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가지고 전설의 브루스 연주자가 됐다는
1: 뭐지?
0: 아, 이름도
1: 무슨 리 후커.
0: 존 리 후커. 이제 그런
1: 그래도 우리 완성이 된다. 어떻게든.
0: 진짜 우리는 5대 5예요, 진짜.
1: 5대 5.
0: 아, 형이 6해요. 제가 4학해요. 예. 네, 그래서 막 그런 사거리도 가보고 싶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춥고 자신감 없어지고
1: 와, 어른들 말이 딱 맞네. 네. 주머니에 돈이 좀 든든한 게 있어야지 밖에 나가서도 어깨 펴고 산다 이런 어르신들 말.
0: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1: 마음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0: 몸이 아파요.
1: 아, 몸이 아파. 아.
0: 그래서 식도염이나 위염이 너무 심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구역질하고 그래서.
1: 아유.
0: 그래서 그걸 얘기했더니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1: 부드러운 음식.
0: 우리나라 딱 있으면 엄마가 콩나물국, 미역국 끓여줬을 거 아니에요. 죽이나.
1: 예.
0: 거기는 그 땡죽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물어봤었는데 거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1: 거버?
0: 네.
1: 왜?
0: 아이들 이유식인데
1: 아
0: 그거를 다 이렇게 이게 뭐라고 그니까 되게 부드럽게 뭉개가지고
1: 예.
0: 과일별 콩 이런 거 섞어가지고 영양분
1: 해가지고 그거 아이들 이유식 그 뭐야
0: 유리병에
1: 갓난아기 네. 그
0: 스티커
1: 붙어 있는 거 네.
0: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사이즈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네. 작은 건 45센트,

0: 큰건 65센트예요. 네. 그럼 진짜 싸잖아요.
1: 그렇지.
0: 그거를 먹었습니다.
1: 와.
0: 그래서 먹으면서 야, 속을 진정하기 시작하는
1: 스토리다.
0: 예, 그걸 막 먹으면서 아, 오늘은 사과만 먹고 이따가 저 바나나만 먹고.
1: 근데 양이 너무 적지 않나요? 성인이 아, 먹기.
0: 근데 너무 적은데 계속 그러니까 하루에 계속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으면 이것도 차라리 사 먹는 게 나은데 무리해서 사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왜 돈을 그렇게 아꼈냐면 가는 건 괜찮아. 올 때 돈 어떡할 거야?
1: 아, 연락 주변에 저를 포함한 지인들한테 연락 좀 하죠. 왜?
0: 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또 확신도 없었어요. 내가 가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친구들한테 큰 소리 뻥쳤거든. 야, 내가 민구 횡단하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멈추면 이거 웬 망신이.
1: 아니, 출발할 때 잔치를 했잖아요. 네. 뭐 카페에서 막 공연도 하고 아마도 이 사람 밴드.
0: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왔는데 중간에 간다? 이건 자존심에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1: 근데 이제 돈은 떨어져가고
0: 네.
1: 속은 지금 다 망쳤고 지금
0: 네. 뱃속을. 그래서 거버 먹으면서 그리고 그거 다이아드나 영화 보면 네. 브루스 윌리스가 막 속 되게 쓰리면서 무슨 하얀 액체 같은 플라스틱 액체 마신단 말이에요. 약 네. 같은 거
1: 네.
0: 우리나라로 치면 위 보호제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를 저도 계속 먹으면서 멋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다이아드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말이 먹으면서 했는데 결국 제가 멤피스에서 결심을 했어요.
1: 예.
0: 돈을 빌리자.
1: 어? 돈을 빌리자. 아니 그래야지. 예. 좀 유연성 있어야죠.
0: 그래서 돈을 한국에서 빌려가지고 예, 테네시에 있는 녹스빌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1: 여기 녹스빌 딱 보이는데요. 네. 네.
0: 거기서 제가 일주일 있습니다. 동안 머물면서 요양을 했습니다.
1: 아,
0: 잠시. 녹스빌에서 썼던 글이 제가 그래서. 여기서 살자라는 글이 있었어요.
1: 네.
0: 거기에 만약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가 우리들이 만나는 곳은 녹스빌이라는 도시로 하자.
1: 오.
0: 왜냐면 녹스빌 모르셨죠?
1: 지금 처음 봐요.
0: 미국에서도 진짜 녹스빌 진짜 아무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 녹스빌.
1: 근데 강이 있고 네. 강변에 그 반풍경 지금 사진이 검색이 되는데 예쁜데요?
0: 예쁘죠. 오. 안 예쁜 도시 별로 없어요. 근데 녹스빌.
1: 그래요?
0: 네. 그래서 녹스빌에서 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때도 혼자 여행했으니까 외롭잖아요. 여기서 살아가자라는 내용으로 쓴 글이 있었는데 그 글도 많이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그렇게 아. 힘들게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아,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안 아프면 좋은 글이 안 나오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1: 그렇군요. 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코너 시작할 때 얘기했던 그 자동차 수리비 천불은 정말 뼈 아프네요.
0: 그 여파가 여행은 끝까지 또 쫓아댕겼어요. 그래서 뭔가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외국까지 왔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뉴욕에 가면 아울렛도 가고 막 뭐 같은 거 사고 싶잖아요. 비싼 명품이 아니라도.
1: 아, 또 쇼핑 좋아하시니까.
0: 저 엄청 생각하는. 무력적인 인간이잖아요. 물질적인 인간이잖아요. 거의 유물론자잖아요.
1: 유물론자.
0: 그래서 아, 진짜 하나도 못 샀어요.
1: 오.
0: 그래서 제가 제 꿈이 뭐냐면
1: 예.
0: 제가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는데 다음에 미국에 갈 때는 진짜 돈 펑펑 쓰고 올 거예요. 저 어디 그거 있잖아요. 그 아울렛도 막 가고.
1: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세요?
0: 아, 저는 세속적인 인간이에요. 전 책 쓰는 이유도 돈 벌고 돈 벌려고, 싶어서, 돈 벌려고 쓰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가 뭐 사업을 하겠습니까? 뭐 뭘 하겠습니까? 그냥 책으로 히트 쳐가지고 예, 그걸로 할 거예요. 명품 양복 딱 입고 차도 진짜 좋은 차로 여행할 거고요.
1: 진짜요?
0: 예, 우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진짜.
1: 기름값 걱정 안 하면서.
0: 기름값도 고급휴.
1: 고급휴에다가 가득 채워.
0: 가득 채우고
1: 연료 효율 따위는 걱정하지 않아.
0: 그리고 딱 그 아저씨들한테 시켜가지고 유리창도 막 닦게 하는 거 있죠.
1: 아, 그거 하면 팁 줘야죠.
0: 팁 줘야 되는데 그때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 아저씨도 올까 봐. 도심초사 막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1: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0: 네.
1: 좋습니다.
0: 아, 더 하고 싶은데 이거. 여기까지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2시간짜리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정작 40분밖에 못 쓰니까 너무 좀 국악방송 관계자 여러분 예, 이제 금요일 이 시간만이라도 이 뒤에 프로그램 있잖아요.
1: 예.
0: 쉬시라고 하시고 우리가 쫙 했으면
1: 큰일 납니다. 송지훈 선생님 화내십니다.
0: 네.
1: 자, 끝곡으로 가져온 노래는 루시드 폴의 사람들은 즐겁다.

0: 네요.
1: 네.
0: 첫 번째 곡하고 두 번째 곡 뭐 연관이 있을까?
2: 없습니다.
0: 그냥 고른 거예요?
2: 아니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여행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0: 네.
2: 미국 여행을 하면서 들을 노래를 좀 찾아야 되겠다.
0: 야.
2: 해가지고 그거를 MP3로 CD로 구웠어요.
0: 오.
2: 예전엔 CD 플레이어가 MP3를 읽을 수
0: 할수
2: 있었잖아요.
0: 있죠. 네.
2: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L자 알파벳 순서대로 CD를 구웠거든요.
0: 오.
2: 그래서 구웠는데 갑자기 L자 알파벳 순서대로 나오다가
0: 다 영어 노래를
2: 예.
0: 그
2: 아
0: 골라서
2: 미국에서
0: CD 구웠는데.
2: 한국 노래 들으면 정서적으로 좀 있어 생각을 했거든요.
0: 뭐 있어요? 네.
2: 예.
0: 아, 지금 노래 못 듣겠는데? 빨리빨리 소개 마무리 해주세요.
2: 예. 그러다가 갑자기 루시드 폴의 사람들은 즐겁다가 나오는 거예요.
0: 생뚱맞게.
2: 왜냐면 제가 저장을 할때 루시드 폴을 L로 해놓은 거예요.
0: 아, 한글 루시드 폴이 아니라 루시드, LUCID 이렇게 갔군요.
2: 네. 근데 갑자기 팝송 나오다가 루시드 폴의 딱 사람 따뜻하잖아요, 목소리가.
0: 예. 네.
2: 눈물이 진짜 사람들은 즐거울 필요 없고 나만 즐거웠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울면서 이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루시드 폴의 사람들은 즐겁다 들으면서 오늘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생선 작가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자, 보내드리면서 이 음악 들려드리고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잘될 겁니다.

When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생이 따로 필요 없었어 피양 사람이면 안 가르쳐줘도 흥얼흥얼 목이 잘 나왔으니 목 쓰는 요령이 어려워서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뜸해요 뱃속으로 눌러서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 목을 내야 하는데 생각 끝에 오여사는 목 쓰는 요령 42가지를 정리하고 체록했다. 해설을 곁들이고 온갖 부호를 동원해 장구치는 요령 거청과 세청의 종류를 세세히 분류해 놓았다.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짜낸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오복녀 명창이 정리한 42가지 소리의 유산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황해도 분들은 성향이 조금 부드러워. 그래서 소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평안도 분들은 호랑이의 비유를 해. 그냥 숲에서 바로 나온 호랑이 같다는 거예요. 급하고 세고. 뭐 여름에 수박 싸갖고 이렇게 가면은 아유 야 무겁다 아유 어디 가세요 이런 게 아니라 수박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이거 이렇게 뭐 꼭지가 마른 거니까 오래된 거고 뭐 어쩌고 속으로 막 어린 마음에 서운해 죽겠는 거야 근데 그게 선생님이셨어요 그 먹은 맘 없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땐 철이 없었을 때였고 참 안과 밖에 똑같으셨던 분인 거예요

0: 문화재가 되시면서는 아 내가 이 끊어있는 서도 소리를 전승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또 불타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문화재가 되어서 뭔가 남겨야 되겠다. 달력 이렇게 하얀 달력을 뜯어가지고 서도 소리에 쓰는 목소리의 기법을 다 그림으로 그리셨잖아요. 42가지 목 쓰는 기법을 만들었었어요. 서도술에서 이 곡만 익히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녹음까지 해놓으셨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야 이거 서도술이 목 쓰는 건 내가 다 한 거다. 떤다. 그러면 이 이렇게 떠는 거 1번. 이 이렇게 내가 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42가지였는데 뒤에는 이렇게 보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어린 마음에는 이런 악보 어딨어. 이런 악보가 이걸 누가 보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테이프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42가지 목 쓰는 기법이다. 틀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제 논문을 써둬야 되는데 그림형 식임새에 관한 연구를 좀 한번 써봐. 서원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니 아 어머니 선생님 그게 있는데 그 테이프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 테이프가 이 42가지 그러니까 그때서야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탁탁 뒤졌어. 없어. 정말 또 뒤졌어. 그런데 정말 3일째 되는 날 찾았잖아요. 10억을 줘도 안 바꿀 것 같아. 막 이걸 들고 뛰었어요. 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선생님이 나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었는 것 같았어요. 그거 그때는 그냥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줬는데 딱 트니까 1970년도에 녹음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열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무슨 얘기를 하시면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네는 이 끊어졌던 서도 소리를 꼭 전승을 해야 된다. 꼭 그러면 또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아 선생님 이상해 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 노력해서 전승하려고 하지 않으면 끊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청년 국악인들의 새로운 상상력과 가능성을 만날 수 있는 무대가 찾아옵니다. 서울 남산국악당의 대표 창작지원 사업 2016 젊은 국악 단장이 최종 선정된 두 팀의 본 공연을 선보입니다. 올해는 공모와 창작 컨설팅, 워크숍, 쇼케이스를 거쳐 무용가 김성과 창작 아티스트 오늘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먼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엔 무용가 김성의 창작 무용극 자람의 기술 리 그로우가 무대에 오릅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을 삶에 빗대어 성장과 회복 그리고 자립의 과정을 춤과 소리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한국 무용과 연희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청년 세대의 고민과 내면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며 전통 예술을 동시대적인 언어로 확장한 작품입니다.

0: 이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엔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다들 그러고 삽니다가 공연됩니다. 괜찮은 척 살아가는 사람들, 비교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일상처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통 성음과 현대적인 음악으로 풀어냅니다. 청년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선으로 만나는 전통 예술의 오늘과 내일, 2016 젊은 국악 단장에서 국악의 또 다른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8월 22일 전통연희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공연 두 편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랜 세월 이어져온 꼭두각시 노름과 신명나는 연희 한마당이 각각 서울과 밀양에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먼저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에서 열리는 안대미로 68년 덜미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에 공연되는 이번 공연은 국가무형유산 남사당놀이의 남기문 명인이 선보이는 특별한 공연인데요. 공연 제목인 덜미는 인형의 목덜미를 잡고 움직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인형극인 꼭두각시 노름을 뜻하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남사당놀이 여섯 마당 가운데 마지막을 대표하는 대표 연희이기도 한데요. 해악과 풍자,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전통 인형극의 매력을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공연은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국립부산국악원 초청공연 왔구나 연희야입니다. 역시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국립부산국악원이 이번엔 밀양을 직접 찾아가 영남지역 전통 연희의 신명을 선사합니다. 사회는 특유의 입담과 매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소리꾼 김산옥이 맡아 공연의 재미를 더할 예정인데요. 전통 인형극이 전하는 해악과 풍자 그리고 신명나는 연희 한마당까지 8월 22일 서울과 밀양에서 펼쳐지는 두 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 연희의 살아있는 매력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국악 명인들의 예술을 이어받은 국악 2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에서 오정희의 사랑방 풍류 개비전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2012년부터 이어져온 오정희의 사랑방 풍류는요. 명인들의 깊이 있는 이야기와 즉흥 연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공연입니다. 올해는 조금 특별합니다. 원로 명인 대신 대를 이어 국악을 계승하고 있는 개비, 즉 국악 명인 2세들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나섭니다. 먼저 대금 명인 원장연의 아들인 원완철이 원장연유 대금 산조에 맥을 잇는 동시에 자신만의 섬세한 음악 세계를 들려주고요. 고 강준섭, 김혜선 명인의 아들인 강민수는 국가무형유산 진도 다시래기 전승 교육사로서 장례 의식 속에 담긴 해악과 공동체 정신을 오늘의 감각으로 풀어냅니다. 또 2024년 KBS 국악대상 수상자이자 국가무형유산 진도 식김구 전승교육사 송순담 명인의 아들인 조성재는 깊고 묵직한 울림의 아쟁 연주로 무대에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정조 임금의 생부 사도세자는 나이 10살 되던 해에 혜빈과 가래를 올렸는데요. 결혼한 지 20년이 채 안 되는 1762년에 뒤주에 갇혀 세상을 떠났습니다.